발음이 되므로 che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써보도록 할게요. cheer. C-H-E-E-R. cheer. 예문을 보면 Let's cheer for our team. louder이라고 말합니다. 자, Let's cheer for our team. 무슨 뜻일까요? 우리 팀을 cheer하자, 응원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응원할 때큰 소리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louder, 더 크게 외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cheer 하면 응원하다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우리 contest 볼게요. contest.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contest, conte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세가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contest. C, O, N, T, E, S, T. 읽을 때는 contest. 대회나 시합입니다. 우리 노래 대회 혹은 춤 경연 대회라고 할때이 contest를 써 주시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enter은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대회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래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want to enter the dance contes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컨테스트 하면 대회나 시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즈입니다. 프라이즈. Z 발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프라이즈.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P, R, I, Z, E. 읽을 때는 프라이즈. 상입니다. 상. 1등 상, 2등 상할때그 상이고요. 자, 우리 상을 타다 혹은 상을 받다라고 할 때는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win a prize, 상을 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practiced really hard, but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I practiced really hard.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하지만, I didn't win any prizes라고 했거든요.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didn't win이라고 했으니까 상을 타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ze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 w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축제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Festival. Festival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계신가요? 이 영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노래 경연 대회에 한 참가자가 나와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경연 대회라고 할 때, singing contest라고 합니다.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을 나타내요. 자, 여기에서 열창하고 있다, 뭐 공연하다라는 단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하다라는 단어는 perform이라고 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응원하다라는 단어는 cheer이라고 했고요. 또 오른쪽에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priz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취미생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찍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별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별들이요 뭔가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어느 쪽 하늘을 봐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같이 한번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천체 일주운동과 관련해서요. 오늘 같이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의 뇌속 포텐 지금부터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천체 일주운동에 대해 설명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이 천체 일주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럼 도대체 이 천체 일주운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방향을 반드시 포함해서 어떤 특징들을 알았어야 했는가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요. 질문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였죠. 그래서 한 시간에는 약 15도를 회전하는 거였습니다.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구의 자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전하는 거 아, 한 시간 지나면 나는 약 15도 정도를 회전했군 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자전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별 보고 네가 움직였지 라고 이야기하는 천체의 일주운동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회전하는 건데 내 회전을 모르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별이 내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네가 움직인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은 바로 동쪽에서 서쪽이 되는 거고요. 동쪽에서 뜰 거고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방향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바로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나의 움직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별 보고 네가 움직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별들이 정말 움직이는 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오,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는 북쪽 하늘에서의 천체 일주운동 모습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을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요. 천체가 하루 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천체들은 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관측자인 우리는 천체가 이 반대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북쪽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특히 천체의 일주운동과 관련해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방향까지를 내가 정보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보도록 할게요.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였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들었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왜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려줘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천체 일주 운동에 대해서 어느 쪽 하늘이냐, 어떻게 보이는 거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방향이 지구의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방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천체는 관측자에게 동쪽 지평선에서 떠올라서 하늘을 가로질러, 즉 남쪽을 지나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태양, 달, 별, 모든 천체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태양도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달도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동쪽에서는요, 요렇게 뜨는 것처럼 별의 이동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남쪽을 지나서 이제 쭉 옆으로 남쪽에서는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쪽에서는 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북쪽 하늘에서는 이들의 모든 모습이 다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얘가 지금 북쪽이니까요. 여러분 4자를 그려서 방위 표시해 보시면, 그렇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즉 북반구를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별의 일주운동 보면 동쪽 하늘에서는 뭐 지금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남쪽은요, 지평선과 거의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서쪽의 하늘에서는요,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 그리고 북쪽 하늘에서는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모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각이 어떤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체는요, 동쪽 지평선에서 비스듬하게 떠오르죠?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지평선으로 비스듬하게 지게 되는 거고요.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주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천체의 일주운동을 지구의 자전과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쪽 하늘에서는 별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처럼 보여. 특히 북극성 근처 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같아. 천체의 일주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고, 북쪽 하늘과 남쪽 하늘에서 무엇이 다르게 보이는지 설명해줘. 혹은 하늘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특징을 설명해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덧붙여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꼭 스스로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보시고요. 이런 지구의 자전과 관련해서 천체의 일주운동의 특징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소? 자식이 여럿이서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할 것이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가족의 혈육과 관련되어 있소.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큰아들은 참 듬직하고 성실하네.
2: 그런데 작은아들은 사고뭉치인 것 같아.
1: 그런데도 부모님은 작은아들을 위해 애쓰시는구나.
2: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
0: 오늘의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엄마가 너희를 편애한다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니?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몽실언니, 권정생. 가난을 견디나 못한 몽실의 어머니 밀양댁은 몽실을 데리고 새아버지에게 개가를 하지만 새 가정의 냉대와 폭력 속에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새아버지가 밀양댁을 밀치는 과정에서 몽실은 다리를 다치게 되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된다. 어린 몽실의 다리에 새겨진 이 상처는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모진 삶의 무게와 시대적 아픔을 상징하는 흉터가 된다. 어머니 밀양댁은 새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영순과 영득을 낳지만 고된 삶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몽실은 다시 친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친아버지 역시 새어머니인 북촌댁과 살고 있었으나 북촌댁마저 여동생 난남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고 만다. 몽실은 자신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갓 태어난 동생을 품에 안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친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가고 몽실은 이부동생 영득과 이복동생인 난남을 데리고 폭격이 쏟아지는 피난길에 오른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구걸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몽실은 결코 동생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전쟁통에 동생을 버리라고 조언하지만 몽실은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동생들을 지켜낸다. 전쟁이 끝난 후 친아버지는 다쳐 돌아오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몽실은 온갖 고생을 다하며 동생들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낸다. 세월이 흘러 몽실 또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며 자신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산다. 그녀의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도 한 인간의 고결한 의지와 숭고한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몸소 증명해 보여준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난남이든 어머니의 피를 나누어 받은 영득, 영순이든 몽실에게는 친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몽실이는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갈 방도를 구하지 않았죠. 남들이 뭐라 해도 그 아이들은 몽실의 동생일 따름이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온전히 부모의 피를 나눈 동생들은 아니지만 한 방울이라도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몽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몽실이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0: 오늘의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깨물어 보시오. 다 아프. 혈육은 모두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오. 사랑에 차별이 어디 있겠소. 이 속담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 실험 주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전압을 변화시키고 니크롬선의 조건을 달리해 보면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직류 전원 장치,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긴 니크롬선,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집중해서 관찰해 봅시다. 긴 니크롬선 대신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고 과정 2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롬선의 길이만 바꾼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다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니크롬선의 저항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정 2와 3에서 측정한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가로축에는 전압, 세로축에는 전류를 놓아 그래프를 그립니다.

세기가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3V일 때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압이 같을 때 짧은 니크롬선일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전류 전압 그래프로 나타내면 짧은 니크롬선의 그래프가 긴 니크롬선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류가 전압에 따라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국어 뉴런 2학년 과정이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현실 재현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살펴봤었는데, 자, 그 내용 오늘은 문제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네, 우리가 먼저 만나볼 글은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개간부터 살펴보고 우리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설명하는 글로 이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광고와 홍보물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 우리가 수용자로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판적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나 홍보물은 현실 재현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나 더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하는데,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현실을 수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파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사용한 뒤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밝고 매끄럽게 표현해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지역 축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축제에 참가했을 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 풍성한 먹거리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제한 결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상이 반영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서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하는데, 과거의 집안일 관련 제품 광고는요, 여성 모델이 광고했었어요. 왜? 그쵸.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과거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서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문단부터 보시면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 아니라 제작자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선택과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 특히 광고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위해서 재구성된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 누구의

그렇죠. 제작자의 해석이 담겨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현실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여러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각각의 문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에서는 제품을 사용한 뒤의 모습을 실제보다 훨씬 더 밝고 매끄럽게 표현해서 아, 이 제품을 쓰면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진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광고를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물은 특정 기관이나 지역 행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감추거나 최소화한다, 즉 배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활기찬 사람들, 풍성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재현이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광고나 홍보물과 같은 매체 자료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작되고 수용된다. 그래서 당대의 사회상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날 수도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때 얘는 바로 그 집안일, 물건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광고 속에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자에게 고정관념을 다시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매체 자료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처럼 보여도 제작자의 의도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현실이 왜곡되거나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현했는가를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체 자료를 읽어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영상 매체 자료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와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 언급하긴 했는데 지역 축제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 축제에 반영된 사회상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 아니고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 수용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맞죠. 그래서 매체 자료의 현실이 어떻게 재현되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죠.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매체 자료의 단일 양식성과 복합 양식성을 비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합 양식성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이런 것들이 고루 나타나는 것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공익 광고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익 광고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네, 공익 광고입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 협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헌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광고 같죠. 그래서 헌혈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헌혈을 했을 때의 혈액백의 이미지를 우리 동영상 재생 버튼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동영상을 재생, 할 때도 쓰지만,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도 쓰지만, 생명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익 광고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헌혈의 부작용이나 헌혈 시 주의할 점은 다루지 않았다. 그쵸. 헌혈에 대해서 헌혈을 하라고 말하는 광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나 헌혈 시 주의할 점은 배제하고 만들고 있죠. 자, 영상 재생 버튼과 비슷하게 생긴 혈액백의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그쵸, 우리 영상 재생 버튼과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이얼을 활용해서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재생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재생의 의미를 함께 헌혈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려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인데요. 자, 가에 보시면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 아니라 제작자의 어떠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결과물이래요. 자, 제작자가 선택과 배제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결과물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 볼게요. 따라서 우리는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사실처럼 보여도 제작자의 의도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현실이 왜곡되거나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 그렇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가 B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의도적, B는 비판적이니까 우리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매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나, 다, 라에 제시됐던 그 예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나. 다, 라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나의 화장품 광고에서는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여 수용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 있는 부분, 저렇게 매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부분만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자, 즉이 매체 자료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싶다. 그렇죠. 나도 저런 피부를 갖고 싶다. 저 화장품을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화장품을 사고 싶게 만든,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는 것 맞습니다. 자, 다의 지역 축제 홍보 영상에서는 활기차고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을 선택하여 제시한다. 그렇죠. 지역 축제 홍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을 선택해서 제시하겠죠. 자, 다의 지역 축제 홍보 영상은 방문한 사람들의 불만 사항은 배제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렇죠.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이 들어야 하니까 방문한 사람들의 불만 사항을 홍보 영상에 넣지는 않겠죠.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배제하는 겁니다. 라의 집안일 용품 광고에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 자,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렇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집안일은 여성의 그렇죠.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라의 집안일 용품 광고는 당대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재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체는 있는 그대로 복제해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 해석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니까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영상 매체 자료가 깨고자 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 보기에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장면은요, 문구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평범한 선글라스 광고. 그리고 이미지로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미디엄 숏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풀숏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등장하냐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등장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래는 평범한 선글라스 광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익 광고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장애인은 이렇게 상업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평범한 선글라스 광고에는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광고에는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업 광고에는 그렇죠.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고요. 이 상업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이 상업 광고에 등장하는 것이

낯설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런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매체 자료를 여러분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매체 자료의 현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제작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하였으며 어떠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매체 자료에 반영된 사회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광고나 홍보물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와 홍보물 각각 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인데요. 지금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아이와 펭귄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펭귄을 구경을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뭘 보기 전까지는. 이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문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멸종 위기 중 한국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방향을 잘 보실래요? 누가 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펭귄 쪽에서 읽고 있어요. 아, 내가 펭귄을 구경하고 있는 건줄 알았더니, 누가 구경하는 거구나. 그렇죠. 펭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문구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 봤더니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엔 인구 포럼 데이비스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광고를 만들었어요. 출생률 0.7명대, 매달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이 통계 연보의 자료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 광고에 반영된 사회상은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이러한 문구,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구,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는 멸종위기 중 한국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출생률이 저조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인이 뭐할 수도 있다. 그렇죠. 멸종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미지는 지금 펭귄과 아이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모습인데 유리창에 적힌 글씨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뜻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이가 펭귄을 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이 문구, 이미지를 보기 전까지는. 근데 유리창에 적힌 글씨의 방향을 보니까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펭귄은 아이를 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멸종 위기종이라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문제가 아주아주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 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다 거북이 이 물고기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는데, 자, 이 물고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고기예요? 그렇죠. 비닐봉지. 그래서 이 비닐봉지가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바다 거북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비닐봉지는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라고 말하고 싶은 광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구로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연간, 한국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58만 6,500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은 바다 거북 중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바다 거북이 몇 마리인지까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비닐봉지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문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미지로는 큰 물고기처럼 생긴 비닐봉지가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쫓겨서 도망치는 바다 거북의 모습을 통해서 일회용품이 바다의 이런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닐봉지 사용과 관련된 그런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우리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어디에다가 세워뒀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이집 한가운데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건수보다 아동학대의 건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은 도로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제시함으로써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어린이는 무엇받아야 한다. 그렇죠.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모습,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세워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통해서 어린이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그래서 이 광고 속에 어린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광고구나라고 하는 걸이 어린이집의 모습, 그리고 이 표지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배제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이에 반영된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가는요, 우리 펭귄과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자, 가는 여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성비 불균형 문제를 드러내고자 그 광고를 만든 겁니까? 아니죠.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가에는 동물원에서 펭귄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상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반영되고 있는 사회상은 방금 말했던 대로 저출생 문제가 되겠죠. 펭귄의 권리보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나에는 비닐봉지가 바다 거북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었죠. 자, 바다 거북이 도망을 치고 있고 그 뒤를 비닐봉지 모양을 한, 물고기 모양을 한 비닐봉지가 쫓고 있는 모습. 그쵸.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에는 비닐봉지로 인해 동물의 삶이 편리해진 상황이 반영되었다. 동물의 삶은 편리해지지 않았죠. 이 동물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와 나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물이 등장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주제가 인간과 자연의 공생입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1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가의 제작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건 뭐냐면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자가 이 광고 왜 만들었지? 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구와 이미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은 뭐냐면 1번. 유리창에 쓰인 문구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문구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멸종위기종 한국인.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읽는 것이 목적인 글이었다면 우리 글이 이렇게 유리창에 이런 방향으로 쓰여져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멸종위기종 한국인이 이 방향으로 쓰여져 있죠. 이건 누가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펭귄이 읽으라는 뜻이고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구성을 제시를 해줬는데, 가에서 무엇이 무엇을 보는 방향으로 무엇이라는 문구가 배치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의 문장 형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자, 우리 앞부분 잘쓸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문구가 누가 누구를 보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펭귄이 아이를 보는 방향으로 멸종위기종 한국인이라는 문구가 배치된 것은, 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어떤 의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라고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제시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빈칸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가에서 펭귄이 아이를 보낸 방향으로 이러한 문구가 배치된 것은 어떤 문제? 그렇죠.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서술형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나는 우리가 봤던 이 바다 거북 과 관련된 광고였고요. 보기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나무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뭐로 이루어진 나무예요? 그렇죠. 일회용 종이컵으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자,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자연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가 되겠죠. 자, 나는 보기와 달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죠. 그렇죠?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재현하게 되는 거죠. 자, 보기는 나와 달리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보기에도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죠. 어떤 사회상? 그렇죠. 인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이 파괴되는, 자연이 파괴되는 그러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기는 나와 달리 언어적 표현과 사진이 서로 상반된 의미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와 나 모두 문자와 사진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제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보기 모두 문자만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만 가지고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보기 모두 인간의 편리함 추구가 초래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달을 제작한 사람의 의도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달은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광고였습니다. 자, 1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군. 그쵸. 어린이 보호에 대한 메시지 전하고자 한거 맞고요. 시선이 표지판에 집중되도록 표지판을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했군. 그래서 보시면 표지판이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자동으로 가죠. 자, 어린이를 등장시키지 않고 고도 소품을 통해 어린이가 연상되도록 하였군. 그래서 보시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걸 다양한 교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외를 실내에 비해 어두운 공간으로 표현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자 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외와 실내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밝아요? 그렇죠. 야외가 더 밝고 어린이집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뭔가 불안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써서 강조하고자 했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광고나 홍보물을 분석할 때는요, 여러분이 광고나 홍보물에 제작자의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고요. 매체 자료에 어떠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혹시 반영된 고정관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하는 활동 있는데요. 자, 오늘의 활동은요, 여러분이 직접 광고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는 다른 영상의 중간중간 광고를 보다가 공익 광고를 만나게 되면 그 공익 광고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회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공익 광고에서 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글로 정리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아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읽고 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 변함없이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번 챕터의 세 번째 만남이고요. 유닛 8부터 유닛 10까지 내용 열공해 볼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관사의 생략인데요. 어나 언 또는 더를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붙여주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식사, 운동 종목, 과목, 이름 앞. 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볼까요? 자,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breakfast, lunch 점심이죠. dinner 저녁 식사를 얘기해 줍니다. 식사 이름 앞에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여기 예를 보니까 had breakfast 아침을 먹다라고 얘기할 때는 관사가 붙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운동 종목 이름 앞에도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soccer 축구 그리고 쌤이 좋아하는 basketball, 농구죠. 우리 축구를 하다라고 얘기할 때 play soccer, 사커 앞에 우리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목 이름 앞에도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math, 수학이고요. history,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배우다라고 얘기할 때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은 예가 나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수단이라고 나와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by 다음에 자 교통수단이 나와줄 때 뭐뭐를 타고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를 말해주는 거고 예를 들면 my car 자동차를 타고 my bus 버스를 타고 my subway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걸어서라고 얘기할 때는 unfit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사 언을 사용해 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되는 경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bed 뭐 여러분들 침대 잠을 자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자로 잠자리 드는 거 good bed 우리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거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는 거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등교하다 그러고 보니까 스쿨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현처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ork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래요. 명사로 직장의 의미를 사용 가능하고요. 일하러 직장에 가는 겁니다. go to work 역시 work 앞에 우리 그러네요.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일하러 직장 가는 거니까 우리말로는 출근하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뒤에 우리 명사가 지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일하러 가는 직장을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는 빈칸에 어나 언 또는 더 중에 알맞은 말을 쓰고 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X표를 과감하게 넣어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볼까요, 여러분들? 운동 종목, 야구가 나와주죠. 좀 전에 봤던 대로 운동 종목 앞에는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번의 정답은 그렇죠. X가 정답 되겠네요. I play baseball. 나는 야구를 한다.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3번 볼까요? She had a sandwich. 그녀가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다. 뭘로? 점심으로. 자, 우리 식사 이름 앞에도 그렇죠.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냥 for lunch입니다. 6번 볼까요? He went to school. 그가 학교에 갔다 등교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버스로 버스를 타고 우리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와줄 때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6번도 X표가 정답이 되겠고요. 7번 내가 아침을 먹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식사 이름 앞에 우리 관사 붙여주지 않는 거 아까 3번 통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역시 X가 정답 되겠고요. I had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었다. 9번 볼까요? We eat out. 자, eat out. 밖에서 먹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식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외식한다. once가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자, 빈칸 나와주고요. week. 주를 얘기하는데 여기 빈칸에 그렇죠. 어가 들어가 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부정관사 어나 언 공부할 때 중요한 쓰임으로 종종 시험 문제 나와주는 것이 자 이렇게 횟수의 표현이 나와주고 어나 언 붙여준 다음에 어떤 시간의 단

아니가 나와준다고 얘기했죠? 이때 언어 on 같은 경우에는 per의 의미로 뭐뭐당, 뭐마다 또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뭐뭐에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우리가 외식한다.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리가 공부한다. 뭐를? 수학을. 과목 이름 앞에 관사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11번 우리 X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주디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everyday, 매일마다 공부한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1번 볼까요? Could you pass me sugar? 이렇게 나와줬는데, 그런데 여기에 관사가 붙지 않았죠. 어디? 슈가라는 명사 앞에. 근데 이때는 붙어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보면 coul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해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패스가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나에게 설탕을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요. 설탕을 건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요청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렇지. 특정한 설탕을 얘기하는 거겠죠. 상황상으로 자,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특정한 설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가 앞에 더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슈가를 더 슈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제시카가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 건가요? To play a piano. 그럴듯해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 또 하나 더의 쓰임과 연관해서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악기 이름 앞에 기본적으로 더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관용적인 쓰임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그렇지요. 더를 붙여줘갖고 a piano를 the piano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자, 6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가 원한다.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원한다는 동사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가 뭘 원하는 거야? 사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MP3 플레이어예요. 한 개, 두 개, 세개 세는 거 가능하지요. 그쵸? 근데 여기는 단수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 어나, 언이 붙어줘야 되는데, 어가 맞을까요? 언이 맞을까요? 여기는 놀랍게도, 언을 붙여줘야 돼요. 왜? 자, 우리 이번 챕터의 첫 번째 만남 때 공부했던 것처럼, 어를 붙여야 될지, 언을 붙여줘야 될지,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첫 발음이 중요한 거죠. 모음 발음 시작하면 언을 붙여주고요. 자음 발음이면 어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얘는 분명히 철자는 자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M 이거잖아. 에 발음 시작해요. 모음 발음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가 아닌 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He wants to buy an MP3 player.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란 이야기예요. 됐죠? 8번 가보도록 할게요. I had three classes. 나는 세 개의 수업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과목명이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과목 이름 앞에 우리가 관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지요. The music이 아닌 그냥 music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써줬지요. 음악, 역사, 그리고 수학. 했나요? 8번의 정답까지 확인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신 기출 문제에 빈칸에 관사를 필요로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줬는데요. 1번. 보니까, 그러네요.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와줬죠? 이때는 관사를 써주지 않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I will get there. get. 자, 우리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도착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거기 갈 거란 이야기예요. 뭘 타고? 택시를 타고. 됐죠? 관사 없이 써주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관사를 붙여주지 않죠. 자, 의미는 뭔가요? 그녀가 잠자리에 든다. 몇 시에? at 10, 10시에. 자, 그렇다면 관사를 필요로 하는 거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여러 번 설명했던 쓰임인데요. 우리가 언어나 언의 기본적인 쓰임 가운데 정해지지 않은 그냥 막연한 하나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자기소개할 때, 난 학생이다. I am a student. 그때 여러분들 어를 붙이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보면 나의 삼촌은 영어 교사이다. 영어 선생님이시다. 이건데 여러분들 여기는 English. 모음 발음을 시작하는 단어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이 맞겠죠. 어쨌든 관사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올바른 문장은 My uncle is an English teacher.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으로 갑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우리 교육 과정에 시험 문제로 1학년 때꼭 나와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대어 다음에 우리 비동사가 나와주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is나 are가 나와줄 때는 뭐뭐가 있다, 뭐뭐시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과거형으로, 자, 대어 다음에 was나 were가 나와줄 때는 뭐뭐가 있었다, 뭐뭐시 있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is를 써주고 언제 are를 써줄 것인가? 과거인 경우에 언제 was를 써주고 언제 were를 쓸 것인가? 뭐로 판단할까요? 대어는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 대어는 여전히 대어인데 뒤에 나오는 비동사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뭘 보는 거냐면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 비동사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준다. 그렇다면 뭐뭐가 있다, 뭐뭐시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are가 아닌 there is가 와줘야 되고요. 뭐뭐가 있었다, 뭐뭐시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were가 아닌 there was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자,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뭐뭐가 있다, 뭐뭐시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가 아닌 there are가 와줘야 되고요. 뭐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뒤에 복수 명사가 보이면 당연히 그렇지요. there were가 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 문장에 지금 대어로 시작을 해주는데 우리 비동사 형태 주어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대어가 주어가 아닌 문장입니다. 특이하죠, 여러분들? 그럼 누가 주어일까요? 바로 뒤에 나와주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특이한 구조의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많이 나와주는 거고, 우리는 대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의 형태에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결정해준다라는 거잘 잡아주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쓸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말 그대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복수형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수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나왔을 때가 동일하게 자, 쓸수 없는 명사가 보일 때는 뭐뭐가 있다, there is가 맞는 거고요. 뭐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was가 맞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문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문. There is a computer in my room. 나의 방에 컴퓨터가 한대 있다. 근데 보세요. A computer. 하나의 컴퓨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빈칸으로 나와주고 이분이 is냐, 아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준다면 우린 당연히 그렇지요. 한 대의 컴퓨터니까, 하나의 컴퓨터니까 are가 아닌 is가 맞다란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There are some books on your desk. 너의 책상 위에 몇 권의 책이 있다. 굳이 우리말로 몇 권의 책들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몇 권의 책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데요. 중요한 거는 자, 한 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some 다음에 book이 그렇죠. book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의 명사를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is냐 아냐 구분한 문제 나와준다면 우리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are가 올바른 우리 비동사의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과거형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there was water in the bottle. 그병 안에 물이 있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물. 그렇죠, 여러분들.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입니다. 복수형이 없죠. 당연히 단수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was 또는 were를 구분하면서 나와준다면 당연히 여기는 was가 맞겠죠. 반면에 여기는 there were many trees in the garden. 그 정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빈칸 문제 나와주고 이 자리에 자, was냐 were냐 구분한 문제 나와준다면 우리는 그러네요. many trees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was가 아닌 were가 맞다라는 거. 결국 우리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주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뭔가요? 대어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보이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형태를 결정해 준다라는 핵심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시험지를 또 나와준 내용이 뭐냐면 대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대어의 의미를 구분한 쓰임을 구분한 문제가 또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주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대어가 해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때 대어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문장 가운데 대어는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주는 거거든. 예를 들면,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때는 다른 쓰임을 여러분들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어가 들어간 문장이 잔뜩 나와주고 대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친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준다면 대어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로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주는 문장 같은 경우에 이때 대어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우리 문제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란에 알맞은 말 골라준 문제가 94페이지 A번 문제로 나와주는데요. 문제를 풀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핵심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 우리 대어 다음 비동사의 형태는 뭐를 결정해준다? 그렇죠? 뒤에 나와주는 명사를 보고 결정해준다라는 핵심 개념. 한번 1번 문제 적용해볼까요? 여기는 A teddy bear. 곰인형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is가 맞겠죠. There is a teddy bear. There is a teddy bear. 테디베어 하나가 있다. 곰인형 하나가 있다. 라는 의미 문장 되는 거고요. 반면에 2번은요. 자,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얘기해 줍니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가 정답 되겠네요. There are two cats.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salt 또는 assault 이건데요.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잖아요. 우리 어나 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얘는 뭐 앞에만? 맞아요.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만 붙여줄 수 있는 건데, 소금은 세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한데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그냥 salt가 맞아요. 소금이 있었다. 그리고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ere가 아닌 was가 맞았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일단 보세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 형태의 명사가 먼저 보이지요. 그런데 and로 또 하나의 명사가 연결되고 있죠. 이 부분을 주어로 보는 겁니다. 개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게 되면 그것들, 그들이 되는 거죠. 복수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은 그렇죠. 아가 정답이에요. 개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가 정답인데 물론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준다면 and로 두 개의 명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주고요. are로 받아준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여러분들 회화 가운데 이런 문장을 얘기할 때는 만약에 and로 두 개의 명사가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앞에 나오는 명사가 여기처럼 자,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거나 아니면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줄 때는 이런 경우에 There is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회화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 나와줄 때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경우에 아가 안전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sunflowers. 자, 우리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고 있죠.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둘 중에 정답은 그래요. were가 맞겠죠. 몇몇 꽃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도로 위에는 under road 뒤 붙었고요. 자동차들이 많이 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뭐뭐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there is 또는 there are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자동차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many cars. 그러면 there is가 아닌 그렇지요. there are로 시작되는 문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there are many cars. 됐지요?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땅에는 underground 눈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는 과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래요. there 다음에 was냐 were냐 이거를 구분한 문제인데 보세요. a lot of가 많은이고요. snow는 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 주는 거죠. 뭐가 맞아요? 당연히 was가 맞겠죠. 정답은 There was a lot of snow.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There was a lot of snow underground.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비동사 형태가 결정이 됐죠. There are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와줘야 될까요?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우리 복수형,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 자체가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복수명사가 아닌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이번에 sunflower, flower가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렇게 철자를 쓸 때는 밀가루지요. 자 우리 꽃을 의미하는 flower 이거와 발음이 같아요. 하지만 철자는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꽃은 세워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밀가루, flower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입니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자 밀가루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are가 아닌 there is some flour 이게 맞겠죠? 어쨌든 여기 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기출 문제 바로 정답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some cups 뭐야? 복수 형태 명사가 보이지요? 몇 개의 컵들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child의 우리 복수형 children. 자, 복수명사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에 올 수가 있겠네요.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다시 한번 2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뭐냐면 대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인데 간단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긍정문을 좀 전에 봤던 대로 대여 비동사 그리고 명사가 나와주는 거고 이 명사의 형태에 따라 이 명사에 따라 우리가 비동사를 결정해 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water 물 세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네요. 워가 아닌 워즈가 와줬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There was water in the bottle. 그병 안에 물이 있었다. 자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대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비동사가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맞아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이 비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는 부정문이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비동사를 결정해준다라는 기본적이자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ere were not many trees here.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 were가 온 이유는 뭘까요? 뒤에 many trees,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ere가 와준 거고 만약에 were가 not이 없었다면 There were many trees here. 자, 이런 식으로 not이 없었다면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이거겠죠. 근데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 뒤에 not이 붙어줬고요.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의문문을 만들 줄 때는 간단해요. 대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그 얘기는 대어 앞으로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대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내용은 자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문문 가운데서도 결국 비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비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준다라는 거야. 여기는 보니까 a plan B. 뭐 여러분들?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was냐, were냐 이걸 구분한 문제 나와줬다면 당연히 was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단지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여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준 것뿐입니다. Was there a plan B? Plan B가 있었니? 만약 있었다면 Yes, there was. 없었다면 No, there wasn't. 이런 식으로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에 관원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부정문입니다. are not인데 축약형으로 안치가 된 거고요. 어쨌든 아가 왔잖아요.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돼요. 정답은 apples. There aren't many apples in the box. 상자 안에 많은 사과들이 있지 않다. 사과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부정문이기 때문에 우리 is not의 축약형 isn't 또는 are not의 축약형 aren't가 사용되는 건데요. 뭘 봐줘야 될까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봐줘야 돼요. 많은 설탕.
설탕을 넣으면 새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단수 취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Isn't. 정답이 되겠고.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bottle. 병 안에 많은 설탕이 있지 않다. 병 안에 설탕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5번 볼까요? 이번에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여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준 거지요. 근데 이건 비동사가 is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복수명사가 아닌 그렇지요?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겠지요? A park. Is there a park near my house? 나의 집 가까이에 근처에 공원이 있니? 긍정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yes, there is가 정답 되겠죠. 8번 가볼게요.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되어 앞으로 나와주는 건데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이거 여러분들, 사람들. 복수를 나타내잖아.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가 맞겠고요. Were there a lot of people in the park?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봐 줍니다. 요번에는 부정의 답이 나와주네요. 그러니까 no, 그렇죠. There weren't. 이게 맞겠죠. 됐죠? 8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어진 B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1번, 부정문으로 바꿔줍니다.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죠. were not 또는 축약형 won't. 자, 의미는 뭐가 되나요? 많은 달걀들이 있지 않았다. 어디에? 냉장고 안에. 요번에는 평서문으로 바꿔줍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여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줬는데요.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평서문이 되겠죠. 그 얘기는 There was a post office. 이게 정답이고요. 의미는 뭔가요? 여기 가까이에, 근처에 우체국이 하나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5번 볼게요. 요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줍니다. 비동사를 대여 앞으로 내보내주면 되는 거죠. Is there an elephant in this zoo? 이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6번 볼게요. 역시 의문문으로 바꿔줍니다. 비동사를 대여 앞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museum? 뮤지엄이 박물관이죠. 그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합니다.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문장을 바꿔서 주는 동일한 유형인데요. 의문문 바꿔주는 거 비동사를 대여 앞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Are there 7 days in a week? 일주일에 7일이 있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니?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긍정의 답이니까 yes, there are가 정답 되겠죠. 4번. 요번에는 과거 시제의 부정문이래.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 그렇지요. were로 바꿔주고요.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were not 대신에 우리 축약형 won't 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There were not 또는 there weren't two baseballs on the sofa. 소파 위에 두 개의 야구공이 있지 않았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만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정답이 나와주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챕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다음 시간은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여정 견문 감상은 기행문의 가운데 부분에 쓴다. 정답은 오였습니다. 맞는 내용이었죠. 여행에서 우리 다녀온 곳, 그리고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 이런 것은 글을 쭉 쓰면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우리 배웠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핵심 복습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꽉 잡아서 머릿속에 넣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북투 준비하고요. 교재는 10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간 표현을 배웠어요. 시간 표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시간 표현이라는 단어에도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지나온 시간,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말을 우리가 시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에서 시간 표현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at 그리고 ot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름 내내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며 새끼를 돌보았다 하면, 아, 그랬었다는 말이구나. 이미 지나간 일이구나.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임을 알수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한 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그것을 우리 현재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이 현재를 나타낼 때는 입는다, 먹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니은이 붙어 있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시도 한번 볼까요?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내려놓다인데 내려놓는다 하면서 아,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미래라고 하죠.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문장 끝에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뭐뭐 할 것. 또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듬해 3월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했으니까 뭐뭐 할 것, 뭐뭐 하겠다 할 때의 표현 사용된 거 맞지요? 이런 시간 표현을 우리가 문장에서 보면 아,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표현을 문장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가라는 단어는요,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참 뒤에 말고요, 조금 지난 뒤에 붙여요. 예를 들어서, 이따 운동장에서 축구할래?는 뭐, 내년에 축구할래 이렇게 먼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난 뒤에 우리 이거 수업 다 듣고 이따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말, 있다 또는 있다가. 그래서 있다가 운동장에서 축구할래로 바꿔도 맞는 말이겠죠. 또, 아까는요, 조금 전에를 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있다가는 조금 지난 뒤에였으면 아까는 조금 전에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까 빵을 먹었다.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먹을 거라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빵을 먹었다 하면 조금 전에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듬해 우리 선생님 만점 구치기 퀴즈에서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뜻해요. 그것은요. 이것과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에 모두 쓸수 있어요. 우리 퀴즈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과거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모두 쓸수 있었죠. 과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겠어요? 나무를 심은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다 하면 지금 시점보다 작년은 과거이죠. 그런데 나무를 심었을 때보다는 더 뒤에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것은 재작년이고,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이 다음에 오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나는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이듬해에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듬해라는 단어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모두 쓸수 있구나. 기억하시고요. 올해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해를 뜻하는 거죠. 올해. 자, 근데 이것은요. 시간 표현, 우리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쓸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에 를 나타내는 표현에 모두 쓸수 있어요. 선생님, 올해 하면 현재 아닌가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1년이잖아요.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럼 올해 초는 지금 시점으로 올해 초, 지금보다 앞이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이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5월은 현재가 되는 거고, 아직 오지 않은 6월, 7월, 8월, 9월은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될수 있는 거죠. 올해 3월에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과거가 되는 거고요. 올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하면 현재가 되는 거고요. 올해 말에 나는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 하면 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올해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세 개의 시간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예시 한번 볼까요? 올해는 나도 날마다 책을 읽는다. 이럴 때는 현재로 사용이 됐네요. 올해는 나도 날마다 책을 읽는다니까요. 예시는 현재가 나왔지만 과거나 미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 표현을 활용해 있었던 일을 나타내려고 할 때, 자, 괄호에 들어갈 게 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적기 전에. 뜻깊은 이것을 떠올립니다. 자, 내가 있었던 일 중에서 뜻깊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죠. 내가 겪은 것. 또는 내가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떠올린 일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리하게 되죠. 여러 가지를 떠올릴 텐데 그중에서 어떤 일을 내가 쓸까 정리하고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있었던 일을 쓰게 됩니다. 있었던 일. 나에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글을 쭉 적지요. 그리고 나서 쓴 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고쳤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고쳐 쓰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 표현을 가지고 쓸수 있는 글의 종류가 뭐예요?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있었던 일, 느꼈던 거,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쓰는 글의 종류라고 했었죠. 자, 여행하며 다닌 곳, 이제 바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정이었습니다. 여정.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럼 외설악에 간 거잖아요. 여정이죠.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견문. 맞아요. 네, 그 여행지에 가보니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본 것이죠.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 감상이요. 감상. 예로는 산을 내려오니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 내가 느낀 것이죠.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것을 그 글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행문을 쓸 건데 기억에 남는 이 경험을 떠올립니다. 방금 선생님이 강조했던 여행 경험이요. 기행문이 되려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글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으로 쓰고 싶은 여행 경험을 정합니다. 글의 종류? 기행문. 네, 여행 경험 중에 어떤 것을 기행문으로 쓸까? 경험을 정합니다. 그리고 빈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며 정리합니다. 선생님, 세 가지니까 여정 견문 감상인가 봐요. 근데 그 전에, 여정 견문 감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큰 틀, 큰 구조를 먼저 봐야죠. 그렇죠.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기행문을 쓸때 무엇이 잘 드러나야 해요?
여정, 견문, 감상. 이번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행문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가운데 주로 나왔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고쳐쓰기, 이것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자, 고쳐쓰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야죠. 내가 정말 시간 표현을 잘 썼나?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가? 이런 기준을 만든 후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행문 쓰기 과정을 쭉 떠올리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했는지 되돌아보는 점검의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쪽지 시험 문제 한번 풀면서 간단히 예열을 해볼 거예요. 1번.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미래를 나타내지 못하나요? 아니요. 미래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2번. 문장에서 사용되는 시간 표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과거를 나타낼 때는 는, 앗, 뭐뭐 할것 중에서 어떤 표현을 써요? 앗, 엇,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 표시는 앞뒤로 뭔가가 들어올 수 있다. 무엇이든 어떤 단어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그것을 했었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나타내니까 과거와 이어주었고요. 현재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는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미래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가 되겠네요. 여러분에게는요. 이렇게 이어줬다면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낱말에 사용된 시간 표현을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네요.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거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한번 맞춰봐 하는 건데 우리는 틀리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돌보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오는 내용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우리 끝부분 돌보았다를 통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돌보았다. 다가 사용되었으니까 과거겠죠. 나는 식물을 열심히 돌보았다. 나는 사촌동생을 열심히 돌보았다. 이미 그것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는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알수 있죠. 나는 컵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3번. 시작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시작하겠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뭐 할 것이다 하면 시작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시작할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시작할 것이다 하면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나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다짐이 드러나는 시간 표현이네요. 4번과 5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을 골라 쓰는 그런 문제인데요. 빈칸에 무엇이 올지는 모릅니다. 이따가 올 수도 있고, 이듬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보면, 이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듬해는 뭐예요? 올해 할때 이듬해. 그 해,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말하죠. 해는 1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예요. 그러면 4번,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하는 것을 1년 뒤에 이듬해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당장 지금 이뭐 수업이 끝난 후에, 이것이 끝난 후에 조금 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이건 너무 지난 후잖아요. 1년 뒤니까. 그래서 이따 운동장에서 축구할래라고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5번은요.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자, 문장에서 아, 물소리가 스코틀랜드를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뒤를 나타낸 있다보다는 긴 여행, 이듬해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그 해에 뭔가 준비를 한 후에,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긴 여행을 시작한다,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죠. 이듬해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오는 해니까, 시작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마무리되는 것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기행문이란 하면서 기행문의 뜻, 어떤 글인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이것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는 글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기행문이 되려면 여행하며, 여행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합니다.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것이 기행문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꼭 기억해 두시고요. 7번.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행문에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다닌 곳. 내가 여기를 갔는데, 여행지를 갔는데, 처음에 도착해선 이곳을 갔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고, 다닌 곳이 나와야 여행을 하면서 쓴 글이 되겠죠. 알맞은 내용입니다. 보고 들은 것, 내가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새롭게 보고 듣고 한 견문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아까 다닌 곳은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그린 것, 이것이 기행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림으로 그린 것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여정과 견문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바꾸면 맞았겠어요? 생각하거나 느낀 것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정답인데 그림으로 그린 것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8번. 다음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자,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죠.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건지 찾는 거예요. 산을 내려오니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 이것은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럼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감상이네요. 감상.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눈이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한다 했으면 견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맑아진 것 같았다는 내가 느낀 것이니까 감상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번 단원에서는 끝에 나오는 표현에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시간 표현도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정인지 견문인지 감상인지도 알수 있으니까요. 9번입니다. 기행문을 쓰려고 여행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행문 쓰는 그 과정도 핵심 복습하면서 쭉 봤었는데, 내가 여행 다녀온 곳 중에 어디 간걸 쓸까 하면서 여행 경험을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알맞은 겁니다. 여행지에서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은 떠올릴 필요가 없다? 떠올릴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행지에서 느꼈던 것을 잘 적어서 내가 기록을 해 두어야 여행의 느낌을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요. 느낌이나 생각 많이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려 본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행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내가 보고 들은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 또는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하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꼭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어떤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에 X표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알맞은 것에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어요. 1번에 X표 하면 이걸 또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10번입니다. 기행문을 쓰는 과정 있습니다. 기행문을 쓰는 과정 바로 좋아 하고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기행문을 적어야만 한편의 훌륭한 글이 나오겠죠.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는 거예요. 과정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첫 번째와 마지막은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행 경험을 떠올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 몇박 며칠 동안 여행을 갔는데 이거를 다 쓰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떡해요? 떠올린 다음에 기행문으로

0: 하고 싶은 여행 경험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여행 경험 정했어. 내가 이 경험을 쓰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고쳐 쓴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행문을 씁니다.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며 정리합니다. 이두 가지 중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여정 견문 감상 전에 큰 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한 여행 경험을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어떤 것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쓴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가 시간 표현 맞게 썼나? 여정 견문 감상 잘 드러나는가? 기준에 따라서 고쳐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는 과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 잘 했는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래서 2, 5, 4, 3 순으로 적으면 정답이에요. 자, 우리 10개의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를 풀 차례죠. 교재는 12쪽이고요. 1번부터 2번까지의 문제 이글 읽고 한번 풀어봅시다. 9월 물수리는 겨울에도 따뜻한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 나 과거네요, 그쵸? 남쪽으로의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잠시 들르기도 하면서 도시와 농장 위를 높게 날아왔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모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문장에서 시간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9월에. 9월에 아프리카로 출발을 해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알수 있겠네요. 현재라는 것을. 열대 해안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자, 어디에서요? 열대 해안에서 이런 것도 중요한 장소 정보니까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대요. 매일 아침 어부가 고깃배에서 낚시하는 것처럼 물수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자, 니은 붙어 있는 거죠. 날아다니다가 아니라 날아다닌다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현재구나.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듬해 3월 하면 지금 현재에서 바로 다가올 다음 해에 3월을 말하는 거죠. 9월이었는데 3월이면 앞으로 갔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듬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9월 지나고, 지금 현재 지나고, 그 다음에 다가올 해 3월이구나.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고, 4월쯤이면 태어났던 호수 근처에 도착하여 짝을 찾을 것이다. 자, 이듬해 3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물수리가 열대 해안에서 겨울을 보내며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아프리카를 떠나기. 프랑스 스페인 해변 가로지르기. 짝을 찾고 둥지를 만들고 가정 꾸미기.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기, 스코틀랜드를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기, 모두 다 그래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대 해안에서 겨울을 보내며 하는 일을 찾아보면 우리가 시간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열대 해안에서 하는 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아프리카를 떠나기, 이거는 뭐였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 아프리카를 떠나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해변 가로지르는 거 역시 과거의 표현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짝을 찾고 둥지를 만들고 가정 꾸미기는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이듬해에 그렇게 할 것이다.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기. 이것은 현재 열대 해안에서 겨울을 보내며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미래에 있는 일이죠. 열대 해안에서 겨울을 보내며 하는 일은 현재의 시점이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요. 기억과 니은이 나타내는 시간과 시간 표현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기억과 니은을 확인해 보면 남쪽으로의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이것을 통해서 기억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가 나중에서는 뭐예요? 가로질렀다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번은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 뭐뭐 할 것이다니까 나와 이렇게 나란히 연결을 해 주면 정답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요. 지난 주말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게 장갑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날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의 가족이 모여 다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생각보다 음료수병과 일회용 컵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다시 하나하나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서 헷갈렸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는 중인데요. 이 글을 읽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 글쓴 나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쓰레기 줍기. 이것들, 어떤 물건들을 막 챙겨서 쓰레기 줍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했습니다.까지 적어도 모두 정답입니다. 4번. 나아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겪은 어려움입니다.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음료수병과 일회용 컵이 많았다. 그럼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겪은 어려움이 아니죠. 쓰레기를 은근히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역시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아니에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어서 그래서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어려움을 겪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5번. 기억을 시간 표현을 활용해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치고 싶어요. 알맞게 고친 것을 찾아볼게요.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줍는다, 주울 것이다, 주운 적이 있다 중에서 미래는 뭐예요? 나죠, 나.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하는 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줄 것이다 라고 적은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 아래 나가고 있지요. 오늘의 퀴즈는 기행문이란 책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다 입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확인하면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개의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꼭 기체,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 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물 숫자 써서요. 우리가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권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권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지권입니다. 이 지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지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지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지권 하면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 지구 내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구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0: 여러분, 지구의 한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6,400km 중에 우리는 몇 km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지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 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 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 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나망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의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나망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 이 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직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해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해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B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뚝 끊겼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질.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슨 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 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 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슨 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 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씨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D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도라고 하는 거 물이죠. 물이 속하는 권역 어디예요? 그렇죠. 수권입니다.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절벽은 어떤 권역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석, 돌, 어디예요? 지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의 기호는 뭐예요? 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의 성분으로 변한대요. 여러분들, 낙엽이나 풀, 식물과 관계됐어요. 식물은 어느 권에 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권. 그런데 이 생물권에 속했던 낙엽이나 풀이 분해되어서 뭐가 됐어요? 토양이 됐어요. 토양은 땅과 관련됐죠. 지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지권 있고요. 생물권 여기 있어요. 상호작용의 기호는 D. 아, E와 D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준비한 모든 개념 문제는 모두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에서 클리어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는요. 지구 내부는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요쪽이 제일 첫 번째 크기 가장 바깥층 측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구 중심부 쪽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 답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답 어디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3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종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한강 한강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오늘 3강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지구 내부의 구조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꼭 복습하고 문제 꼼꼼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힘차게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하지만 예, 우리가 예, 글의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에는 이것만 봐서는 어렵네요. 왜냐하면 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긴 글이 없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보세요. 북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친구가 영화 감상문을 썼어요. 그죠? 한번 거기 다시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문단 하나하나하나는 참잘 썼어요. 아주 잘 썼는데, 이상하다. 처음에 이 영화를 왜 보게 되었는지 썼고, 그러면 영화 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화 줄거리가 아니고 엉뚱한 게 나와 있는데? 생각과 느낌이 나와 있어. 이상하죠? 왜? 흐름이 망가졌어요. 다시 한번 뒤를 쭉 읽어보니까 영화 내용을 쓴 부분은 저기 뒤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단 4개가 있으면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럼 이건 이쪽에 넣고 이건 이쪽에 놓자. 예, 이 문단 순서를 마구 내가 바꿔줘야지. 제대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요거 우리 점검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북원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일단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우리가 점검을 했었고요.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주 멋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점, 내가 생각한 점을 아주 잘쓴 글이 있었어요. 자,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고,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구체적이란 말은 자세히 이런 말이에요. 자세히 드러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봤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본 친구 있을 것이고, 아직 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인상 깊었던 것이 피고였어요. 제일 처음에 이 영화의 첫 장면이 피구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피구 열심히 잘하잖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고. 이 피구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들의 이 주인공, 선. 이 선은 그곳에서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피하다가, 누가 자기에게 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툭 맞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선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렇죠. 이런 장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런 친구 알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어울릴 수 없고, 누가 같이 놀자고 해주지도 않고, 이런 거 이렇게 공으로 맞히는 게임 있으면 제일 먼저 아웃되는 친구, 이런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첫 장면이 그거였거든. 많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영화 감상문에서 다쓸 필요 없어요. 줄거리를 쭉 쓰는 친구도 있지만 나 줄거리 안 쓸래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아서 그냥 그것만 쓸래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기억에 남는 친구 그 장면을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건 처음엔 선이 혼자서 피구를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예. 혼자 이렇게 멀뚱히 있다가 맞으면 나가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누가 있어요, 옆에? 선하고 지아가 있지요. 선하고 지아가 있는데 역시 반에서 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다 아웃이 돼가지고 둘다 여기 서 있어. 그지? 나란히. 그런 장면들. 이게 끝장면이에요. 첫 장면도 피고, 끝장면도 피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또 가운데 있는 장면 중에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장면인 것 같은데, 선에게 동생이 있죠? 요 아주 요만한 귀여운 남자 아이예요. 근데 이게 둘이 같이 이렇게 식탁에서 얘기를 해요. 동생이 맞고 들어왔어. 어린아이가. 맞고 들어왔어.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선이 누나로서 속상하지. 야, 너도 때리지. 이제 그런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야, 너도 때려. 막 이런 거. 근데 얘가, 나 때렸어. 그랬어? 걔가 나를 때려서 나도 때렸고.

걔도 날 때렸고, 그래서 때렸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선이. 그래서 놀았어. 뭐? 그리고 물어보죠. 아니, 너 맞았으면 너도 때려야지. 그때 이 동생이 뭐래요? 그러면 언제 놀아? 그래요. 와, 너무 감동이, 그 짧은 한마디가, 그럼 언제 놀아? 나 때리고, 걔 때리고, 나 때리고, 걔 때리면 나 언제 놀아? 난 놀고 싶은데. 예, 그거지. 친구는 노는 거지. 예,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줄이라. 그러면 친구랑 사귈 수가 없죠. 그 영화가 굉장히 멋있는 영화 같아요.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문장을 고쳐쓰기. 자, 영화 감상문에서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이다. 뭐 영화 감상문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일단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다 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돋보기 들이대거나 현미경 들이대면 된다라고 했죠?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씁니다. 자, 이거 또 할까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시작은 살살해. 아이, 뭐 시작부터 그렇게 힘들어. 그냥 시작은 살살. 그리고 걔는 명명 하고 짓고. 자, 그다음 여기 여러분 옆에 동생 있으면 동생도 다 외웠겠다. 자, 원송이야. 원숭이 아니야. 원송이. 네. 그리고 이어주는 말들 밑, 대, 겸. 요거 한꺼번에 외웠습니다. 밑, 대, 겸. 요렇게. 그런데 수를 나타내는 말, 뭐 하나, 둘, 뭐한 개, 두개할때그 한, 두 이런 거죠. 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한번 쭈루룩 써볼게. 예, 화면에 보이죠? 나무 두 그루. 그치? 여기 나무 보이지? 그루. 이것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 만약에 여기 두 자를 써야 되잖아요. 두 띠고 그루.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 어우, 배추가 열 포기예요. 나 포기할래. 그 포기 아니야. 아, 배추 열 포기. 이것도 앞에 띄었습니다. 이 단위가 이런 게 있고요. 어우, 쌀한 톨도 아껴야지요. 톨. 밤한 톨, 밤열 톨, 톨자, 톨자. 또, 짝. 양말 한 짝.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돼지 열 마리 할 때, 마리.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집이 한 채, 두채할 때, 그 채. 또, 뭐, 열 알, 백 알. 이렇게 알을 세는 단위. 알. 그 다음에,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 한 장, 두 장, 세장할 때. 여기 장자 여기다 써야지. 장. 이런 것도 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양말 두 켤레. 켤레도 그래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꽤 많지요. 물론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옷한 벌, 옷두 벌. 옷을 셀 때는 벌로 얘기하잖아. 그쵸? 치마 열 벌. 자, 이렇게 벌자도 여기 있어. 벌. 벌. 찾아보면 많다. 응? 찾아보면 더 많아. 톳. 김한 톳. 뭐 이런 거. 좀더 어렵지? 예.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모두가, 예,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띄었어라. 서로 띄었어라. 사이를 띄었어라. 알았죠?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는 말들. 밑, 대, 겸.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고. 요게, 이것도 하나 더 알려줄까요? 혹은. 혹은. 뭐, 또는. 이런 말들. 이런 말도 앞, 뒤에 전부 다 띄어써 줍니다. 자, 그래서.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도, 예, 띄어써 주기를 바랍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 자, 우리가 고쳐쓰기가 사실은 참 어려워. 그래서 국어 교재에 나왔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글을 한번 딱 쓰면 끝나는 거지. 뭘또 고쳤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고쳐쓰는 게 그리 쉽지도 않아요. 예.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예. 그래서 고쳐쓰기가 계속 나오죠.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들 같은 경우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들 있죠.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그 선은 엄마가 있어요. 선이 물론 학교에서는 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지만 집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예요. 근데 이 엄마가 김밥을 아주 잘 맛있게 만드셔요. 근데 이 지아가 어느 날 선의 집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이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오이김밥, 나 김밥 싸줘. 하면서 막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근데 지아가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지아에겐 엄마가 없거든요. 근데 선한테 얘기를 하진 않았지. 엄마가 없는데 선이 자기 엄마에게 막 어리광 부리고 엄마랑 막 토닥토닥거리고 하는 걸 보고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살짝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참 이렇게 뭐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아, 이 지아도 참 힘든 친구구나.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인상 깊은, 즉, 기억에 남는 장면. 인상은 도장을 파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머릿속에 도장이 남듯이 기억나는 그 장면을 영화 감상문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영화 감상문을 씁니다. 감상이 뭐예요? 감상.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 할때 감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안 쓰면 그건 감상문이 아니에요. 영화 줄거리문이 아니잖아. 그치? 나 줄거리 잘 쓴다. 물론 요약하는 것도 아주 출중한 능력이지만 감상문이라는 건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지?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씁니다.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제일 처음 봐야 될 것보다 돋보기 들이대고 어디 띄어쓰기 어디가 틀렸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글 전체의 흐름을 보라고 했어요. 글 전체의 흐름이 좋은지 제목과 잘 연관이 되는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지 그거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우리가 뭐 띄어쓰기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글 수준의 고쳐쓰기예요. 예, 여기입니다. 글 전체가 흐름이 아주 좋고 중심 내용이 딱 박혀 있다면, 아이고, 띄어쓰기 좀 틀릴 수 있지. 아이, 맞춤법 좀 틀릴 수 있어. 다 용서가 돼. 네. 그런데 글 수준에서 고칠 게 너무 많아 버리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돌려 읽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참 어렵지요. 왜? 아유, 내 글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아프면, 내가 너무 창피했어. 한번 아프면 확 성장하는 게좀 있긴 합니다. 차라리 선생님한테 드리고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쉬울 수 있어. 그쵸? 친구들한테 이게 돌려읽게 하는 거는 너무나 좀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대신 절대 잊어버리잖아. 예, 그만큼, 아픈 만큼 내 능력, 내 실력이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돌려읽는 것을 두 글자로 공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뜻,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전하고자 하는 뜻,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주는데,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식,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뭐라고 하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선생님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는 금세 알수 있는데, 그 글에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주제라고 한다. 주제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글의 주제는 뭐죠? 주제가 뭐지? 주제 파악을 하란가? 이거 아니야. 네. 주제라는 건그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일단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은요, 참 좋은 게 일단 제목을 쓸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목 안 써도 돼요. 내가 글 조직해 놨잖아요. 글을 이렇게 처음 가운 처음엔 이거 쓰고 가운데는 이거 쓰고 마지막엔 이거 써야지 끝에는 이거 써야지 하고 조직을 했잖아요. 글의 짜임을 생각했다면 일단 써도 돼요. 쓰고 마지막에 글을 쓰는 사람, 제목을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제목을 먼저 씁니다. 제목 쓰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 글을 쓰고 맞춤법도 한번 잘 보고 너무 긴 문장이 있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문장은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짧아야 좋다. 알겠지? 예. 어떤 친구는 오해하는 친구 있어. 문장을 길게 써야지 예, 글쓰기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끊어 쓸수 있어야 돼요.
고쳐 써야 될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고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하는데요. 이 제목은요, 수시로죠? 수시라 그러니까 너무 자주의 뜻이 될까? 그럼 뭐 어떤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까? 제목은요, 고쳐 써도 된다. 고쳐 써도 된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을 한번 딱 쓰고 안 고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쓰면 더 좋겠구나 하고 제목을 고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 뭐 이런 식으로.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거보다, 또는 불안한 감정, 이거보다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 더 멋있지? 그리고 조금 더 읽고 싶어지지? 네, 이렇게 고쳤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글쓰기. 일단은 친구들이, 읽어보고 싶어, 궁금해 하는 주제를 정해주고요. 자료를 조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자료가 아니야. 알겠죠? 예,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근거라고도 볼수 있고 출처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왜? 설명하는 글이니까. 신뢰성이 아주 중요해. 거짓말을 쓰면 안 되거든. 믿음직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료를, 믿음직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처음, 가운데, 끝을 조직하고요. 이걸 짜임이라고 했어요. 글의 짜임새라는 말 많이 씁니다. 네. 다른 책에도 보시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되고요.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글 수준. 네, 글 수준에서 점검을 하는데, 일단 제목이 제대로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지 봐야 되고요.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 네,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멋있는 글을 쓸까 하고 막 끌어오는 친구들 있어. 실제로 있어.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이 글에 내가 아는 걸다 넣고 싶은 거야.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욕심이다. 이건 빼야 되겠다. 뺍니다. 그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에요. 글은 다이어트가 중요해요. 글은 필요 없는 건 빼셔야 돼요. 내가 욕심내서 이렇게 이거 넣으면 더 멋있어 보이고, 이거 넣으면 더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주제와 잘 맞는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는지, 글 수준에서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단 수준으로 내려오고, 문장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수준의 점검은 뭐다? 글 수준이다. 오해하지 말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 철자 틀린 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아, 이런 거는 나중에 고쳐도 돼. 자, 그리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게 되어 있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나는 준비했다. 뭘 준비한 거지? 궁금하지? 나는 밥을 준비했다. 에이, 역시. 자, 이렇게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밥을 준비했다. 누가? 내가. 이렇게 주어가 또 빠져 있는 문장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보시고 전혀, 결코, 이미 이런 말들에 필요한 서술어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점검했었잖아요. 나는 결코 먹을 거야. 안 어울리지. 네, 안 어울려요. 자, 이런 걸 호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문장의 호응. 문장 호응이라고 합니다. 호가 뭐다? 야! 부르는 거야. 응은 뭐다? 대답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문장 호응이에요. 글의 중심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돼.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과감히 어떻게 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 나 이거 멋있는 부분인데. 멋있어도 중심 생각과 어울리지 않으면 빼세요. 글은 뭐다? 다이어트다.

네,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 시험. 네, 쪽지 시험입니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동그라미 표해요. 일단 영화 감상문은 제목이 들어가야겠죠? 제목이 들어가고, 독서 감상문하고 짜임이 아주 비슷해요. 네, 영화를 보게 된 동기, 뭐 까닭, 독서 감상문도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줄거리 나오죠? 줄거리. 뭐, 홍보전은 어떻고, 뭐, 콩쥐팥쥐전은 줄거리가 어떻고, 이렇듯이 영화의 줄거리 써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 쓰게 됩니다.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봐야 되고,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분명하게, 요 명료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에요. 명료하다, 분명하다. 네, 분명하다.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되도록 적게 썼는지 확인한다. 되도록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감상이 뭐라고 했어요? 감상이란 말 자체가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문장을 고쳐 쓰는 방법을 떠올린 다음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해볼게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어떻게 한다? 띄어쓴다. 예, 이거 맞습니다. 요거 주의사항. 요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친구 가끔 있어. 귀여워. 이런 친구 보면 조금 귀엽기도 해요, 사실은. 띄어 쓴다 아니에요. 띄어 쓴답니다. 띄어 쓴다. 자, 알맞게 띄어 쓴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오늘은 아침 겸 점심으로 빵을 먹었다. 좋겠다. 자, 학생들은 청군 대 백군으로 나뉘어 응원 구호를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겸이 눈에 띕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가 눈에 띕니다. 아, 이어주거나, 뭐, 나열하는 그 말에 필요한 것. 및,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말들은 앞, 뒤를 모두 띄어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여기 청군 대백군은 잘 띄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끝. 자,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영화 감상문을 썼다는 게 아니야. 그냥 준비를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네, 준비, 부릉부릉. 어떻게 할까?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면서 줄거리를 정리해야 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영화 감상문에도, 그 선. 선이 어떤 성격인지, 지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 그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영화를 보고 쓴 예, 그 글도 있었었죠? 그때 그 청둥오리 암탉 요 둘이 가족이 되었던 거. 그다음에 잎사귀 청둥오리 우리 자식같이 정말 잘 돌봤던 것. 이런 것들 다 줄거리에 넣었잖아요. 네. 자, 영화의 주제보다는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리한다. 자, 영화의 주제가, 영화의 주제,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지. 이 영화에서 감독이 또는 이 작품이 하고 싶은 말이 주제가 되겠죠. 자, 이 주제와 나의 생각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죠. 누가 더 우선이고 이것보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예림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예림이. 예림. 예,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줄거리를 정리를 한다. 왜냐? 그 인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정해집니까? 행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줄거리라는 건 뭐예요? 그 인물이 한 행동들이잖아요, 결국은. 그쵸? 이 인물들이 어떻게 해 나가면서 행동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느냐가 바로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안볼 수가 없어요.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추신. 추가하는, 네, 메시지다.

0: 이 말이에요. 추가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추가하는 메시지. 이거 어디에 쓰는 걸까요? 편지에 쓰는 거죠. 고구마가 잘 열렸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구마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 꼭 와서 먹어봐. 그러고 이제 끝났어. 몇월 며칠 누가 씀? 다 끝났어. 그 말을 빠뜨렸다. 근데 넣을 데가 없네. 에이, 어쩔 수 없다. 맨 끝에다가 추신 500원 갖고 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추신이죠. 네. 영화 상영 시각, 인상 깊었던 장면, 생각이나 느낀 점, 영상의 구도에 대한 설명. 어떤 것이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다. 그 다음에 라. 마지막으로 마도 들어가면 좋죠? 왜? 영상은 영화의 깊은 그 감동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영상의 구도, 어떤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주인공이 여기 끝에 이러고 있느냐. 그치? 막 이러면서. 아니면 가운데서 이러고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이러고 있느냐. 딴데 보고 있느냐. 자, 감독이 의도한 그 구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그거. 나는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 그러면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어느 수준에서 고쳤을 때 영화 감상문의 제목에 내용이 잘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될까? 글 수준이죠. 영화 감상문을 쓰고 문단 수준에서 고쳤을 때요. 문단 수준이에요.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띄어쓰기 올바르겠나?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가? 요거죠? 요거는 뭘까요? 문장 수준이 되겠죠? 문장 수준.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려면 이것을 쓰고, 제목이죠? 제목.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 쓰고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다음의 역할을 하는 부분 뭘까요? 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흥미를 끌어요. 나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이게 처음이죠. 쓴 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 글이 더 나아지도록 고쳐 쓸 수가 있답니다. 라면 문제예요. 난 말이 뭐이면 이것, 문장이 뭐이면 이것, 문단이 뭐이면 이 글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게시판에 자신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거 먹으러 갈 거야. 라면 먹으러 가야지.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번부터 문제 풀어갈 건데요. 오늘은 25번 문제 하나를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두 가지 방법 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문제들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은 더 익숙하고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2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고 지금 AD와 BD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요. 점 D에서 선문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각 AD, E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각의 크기가 같은 것들을 좀 표시해 볼수 있을까요? 현재 여기 각 A를 우리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각 A가 이 아래쪽으로 EBD라는 각으로 옮겨온다라는 사실 알수 있겠죠? 좋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직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럼 너도 각이 옮겨오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종이를 접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여기 있는 종이를 접어서 아래쪽으로 겹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을 건데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HS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ADE가 X라고 한다면 그 각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 문제 풀면서 활용하지 않은 조건 생각해보자. 전반적으로 AB와 AC가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각 C를 생각해보면 그각 C의 크기가 동그라미라는 각에다가 38도를 더해준 거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총합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하기 38도, 동그라미 더하기 38도.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180도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세배 해주고 거기에다가 38도 두개 더한, 즉 76도를 더한 값이 180도다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구할 수 있겠다. 넘기시면 3배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각이 104도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결국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 하나를 생각하면 네가 3분의 104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찾아볼까요?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각 X인데 그각 X가 직각 삼각형에서 X와 동그라미가 만나서 90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도 X와 동그라미를 만나서 90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 X의 크기는 결국은 90도에서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 거 빼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는 3분의, 자, 90도가 3분의 270도니까 3분의 270도에서 3분의 104도 빼주면 되고요. 너는 3분의 166도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숫자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 계산하는 과정의 흐름 자체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각을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 활용해서 문제 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23번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24번 문제 가죠. 자, 24번에서 O는 외심이고요. I는 내심이에요. 대신에 I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O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목해야겠죠. 그리고 O가 지금 빗변의 중점에 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라는 사실도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고 외심이니까 당연히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그렇지, OA의 길이도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죠.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나는 각 C의 크기만 알수 있으면 X 구할 수 있겠네. 근데 각 C의 크기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 선분 IC가 각 C를 이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결국 25도가 위쪽에 한번더 있단 이야기고요. 그러면 각 ACO, 즉 우리 편하게 그냥 각 C라고 불렀던 그 각이 50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각 X가 40도여야 이렇게 전체 더해서 180도 만들어지겠네. 각 X 4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정의만 정확하게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생소하고 잘 기억이 안날수 있는 게, 아, O라는 점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니까 이게 빗변의 중점이어서 OB와 OC의 길이와 OA의 길이까지 모두 같아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조금 기억이 잘안날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할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으로 가자. 자, 25번은 선생님이 오늘 골라놓은 우리의 구원픽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 이 삼각형의 네 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관계를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문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널 X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 번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8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고요. 또한 번은 2분의 1 곱하기

네 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전체의 둘레의 길이, 즉 x 플러스 23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양쪽에서 2분의 1 약분시키고 우리 3으로 양변 동시에 나누어 준다면 42 x 더하기 23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x 값이 17, 즉 3분 AC의 길이가 17cm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는 건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었죠.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네 점원이니까요. 점 B에서 이 접점까지의 이 길이가 점 B에서 여기 있는 접점까지의 길이랑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하필 직각 삼각형이었으니까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요. 이각 변의 길이가 전부 다몇 센티미터? 3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길이도 3, 이 길이도 3, 이 길이도 3, 이 길이도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분 BC에서 3cm를 빼내면 나머지 길이 알수 있겠네.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C까지 나머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12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12cm가 이 접점과 C를 연결해 놓은 길이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이를 옮길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8cm에서 3cm 빼내면요, A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가 5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5cm가 역시나 A에서 접점까지의 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가 5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길이들을 옮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선분 AC가 12와 5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17cm라고 정답을 써낼 수도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좋아,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볼 수 있었고, 이 문제를 이제 공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3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3을 포함하는 두 변이 8과 15인 거니까 3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을 거다. 2분의 8 더하기 15에 빼기 x. 자, 이 길이 x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문제를 구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23에서 x를 뺀게 6이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x 값이 17이다.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대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꼭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구원픽 문제 25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문제를 풀 건데, 이 서술형 문제도 우리 그냥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대로 풀어갈 거고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라고 표시하는 그 기호들만 여러분이 문자로 바꿔 써주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문제에, 학교 시험에 그 그림이 나와 있다면 그 그림에 정확하게 동그라미와 세모를 표시해 가면서 그 동그라미 세모로 식을 써 내려가셔도 우리 크게 감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서술형 문제지만 객관식처럼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식으로 바꿔보시고 혹시나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가끔 그냥 풀로 식으로 써 드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자. 현재 BC와 AC의 길이가 같대요. 자, BC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AC와 AD의 길이까지 똑같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문제,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똑같은 각을 찾고요, 외곽을 활용해서 각의 크기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해보자. 그럼 너도 X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외곽의 크기가 2x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삼각형 AC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네가 2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2x와 116도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각 x의 두 배를 생각한 게 64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각 x의 크기가 32도야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이걸 서술형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에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X.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각 A, B, C라고 이야기하는 각.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냥 각 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제에 맞춰서 각 B라고 그대로 쓸게요. 각 B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각 B, A, C도 X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A, C, D를 구해야 되니까 각 A, C, D를 생각해 보면 각 A, C, D는 삼각형의 외곽이어서 X와 X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네가 각 X에다가 각 X를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두 배의 각 X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은가요? 좋아. 지금 우리 X를 이렇게 크기로 썼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주셔도 두 배의 각 X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EX가 반대쪽에 있는 ADC와 각의 크기 똑같지 않습니까? 각 ADC와 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ADC라는 각이 바로 116도와 더해서 평각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두 배의 각 X 더하기 116도가 평각 180도다라고 얘기해서 각 X의 크기가 32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능하시죠?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 과정을 그림 안에서 보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식으로 만들어 써보시면 되죠. 이게 좀 어렵다 싶은 경우가 생기면 선생님이 다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아, 너 직각이야? 그리고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제에서 말한 이 2등변이라는 조건이 그림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합시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표시해줍시다. 자,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각 BA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이 각의 크기 구하랍니다. 그럼 어때? 그렇지. 요두 변의 길이 같고요. 사이에 변, 빗변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너도 X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 ABC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X 두 개를 더한 게몇 도여야 해요? 45도여야 되죠. 각 X의 두 배가 45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각 X의 크기가 22.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할말 하시죠? 네,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볼때이 문제가 안 풀렸던 친구들이라면 문제에서 2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잘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읽고요. 문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조건들은 우리 그림에 그러니까 문제에 글로만 쓰여 있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조건들은 그림에 정확하게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2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더라. 그때 BOC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BOC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 알면 되겠다? 그렇지. 반대쪽에 있는 각 A를 알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A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O가 외심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OA를 연결해 주면, 이렇게 OA를 연결해 주면, 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OAB가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각 A의 일부분, 즉이 왼쪽에 표시해 놓은 각이 몇 도가 되느냐? 20도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OAC도 2등변 삼각형이죠. 변 OA와 OC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각이 18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 BOC라는 각이 어때? 꼭지각 A에, 즉이그 외심각의 반대편에 있는 각 A의 몇 배? 두 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2 곱하기 38도라고 식을 써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76도를 정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능하시죠? 네, 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해 볼수 있다? 이렇게도 처리해 볼수 있겠어요. 조금 이제 문제의 풀이와는
그 가장 간결한 풀이와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삼각형 OBC도 외심이니,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가 외심이니까, 이각을 세모, 이각을 세모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모를 구해내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결국 세모 두 개, 이렇게 선 내려그으면 20도가 여기 있고, 18도가 여기 있으니까, 세모 두 개, 18도 두 개, 20도 두개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세모에다가 38도, 즉 18도와 20도 더해주면 이각이 90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모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모의 크기가 52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52도 두 개가 양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 BOC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80도에서 52도 두 개, 즉 104도를 빼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76도라는 결과 얻어줄 수 있죠. 동일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방향을 좀 다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문제 풀어낼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접원 그려져 있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AIC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일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왜? 둘레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 삼각형 하나, AIC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IC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삼각형 AIC인데, 그때 접점까지 연결한 이 길이가 내접원의 반지름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삼각형 AIC의 넓이 18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 생각하면 네가 3cm라는 걸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3cm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하고 구할 수도 있죠. 삼각형 전체 둘레 생각해 보면 32cm였으니까 계산했을 때 48제곱센티미터라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4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살짝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밑에 변의 길이가 고정이 된다면, 여기 있는 BC의 선분의 길이가 고정된다면, 반대쪽에 A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서로 어때?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둘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될 것이고, 선분 BC가 밑변이 될 거니까, 주황색 삼각형이나 빨간색 삼각형이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의 길이 곱하기 높이, 즉이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하고 해서 넓이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괜찮니? 자, 그래서 높이가 일정하다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높이가 일정한 상황인데, 만약에 밑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와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까? 이점 D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선분 BC의 길이의 두 배가 선분 BD의 길이가 되니까, 높이는 동일한데 밑변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서 넓이도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높이가 동일하다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여기다 적용하죠. 그치? 만약에 지금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을 한꺼번에 구하지 않고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조각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세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할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 아직 안 구했으니까. 하지만 높이는 동일해. 그러니까, 아, 이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다? 밑변의 비율과 동일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12대 11대 9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자, 밑변의 길이가 12일 때 넓이 18대 그리고 삼각형 AIB라고 이야기하는 넓이 대 삼각형 BIC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비율과 실제 넓이가 2분의 3을 곱해주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넓이 갈 때도 곱하기 2분의 3하고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삼각형 AIB의 넓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11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너 2분의 33 하고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9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실제 넓이를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갈 때도 다시 2분의 3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BIC라는 삼각형은 2분의 27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넓이를 구하면 18과 2분의 33과 2분의 27까지 다 더해주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꼭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율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두 번째 풀이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2와 11과 9가 뭔가 비율이 그렇게 썩 예쁜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율이 예쁘게 주어지는 값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로 적용해 보는 게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역시나 이등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각 AB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ABD의 크기 이렇게 한쪽에 주어져 있는 각 작은 각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문제에서 AB와 AC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 있고 그림에 각 길이가 똑같다라는 표시를 해준다면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걸 생각해서 각 A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64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은 뭐만 하면 돼요? 64도에서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각 DBC라는 각을 생각을 해볼 건데 보시면 삼각형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네가 64도가 될 거고 그렇다면 각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80도에서 64도를 두번 빼내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180도 마이너스 64도 두 번, 즉 128도를 빼내면 되니까요. 52도야라는 사실 구해낼 수 있어요. 결국은 64도에서 52도를 빼내면 해결할 수 있겠네. 내가 찾는 각 ABD라고 얘기하는 건 64도 마이너스 52도 하고 쓰여지면서 12도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6번 가보자. 자, 6번 문제가 우리 종이접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이게 종이접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이 주어져 있죠. AB하고 AC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종이를 접어서 A를 B에 겹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를 접어서 겹쳤어.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접을 때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접기 전과 접은 후가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E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이와 BE라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구나 라는 생각 해줄 수 있고요. 접기 전에 있었던 각 AED와 접은 후에 각 BED가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각 ADE와 BDE가 직각으로 서로 같아지는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는 공통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AD의 길이와 BD의 길이 같을 뿐만 아니라, 뭐 접기 전, 접은 후니까 같을 뿐만 아니라, 자, 꼭지각 AE, 그것과 여기 있는 DBE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 각을 세모라고 표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각시 너도 뭐가 된다? 세모 더하기 18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모만 구해낼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져요. 이제 세모 구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를 봤더니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총합을 생각해 보면 세모와 세모 더하기 18도와 세모 더하기 18도로 구성되어 있죠. 즉, 세모 3개랑 18도 2개를 더해주면 180도 만들어져야죠. 3 곱하기 세모, 거기에다가 36도 더해준 게 18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3 곱하기 세모가 36도 넘어가서 빼면 144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모를 구해내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48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세모가 정답인가요? 아니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각시의 크기고, 각시는 세모에다가 18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18도 더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66도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이 문제 종이접기인데 실제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종이접기로 주고 있는 거고요. 접기 전과 접은 후가 똑같애라는 얘기들로 각이랑 변의 길이들을 옮겨가다 보면 충분히 같은 각, 같은 변 모두 찾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종이접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문제보다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접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각과 이각 동일하다. 접기 전, 접은 후 엇각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 삼각형 IFE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다면 길이 조건들이 있을 거고요. 각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각 조건이 있을 건데 문제에서 각 EFC의 크기를 구해봐, 너 동그라미 구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구해버리면 되겠네요. 왜 그래? 맞꼭지각으로 꼭지각의 크기가 62도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180도에서 62도 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를 생각해보면 118도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하나가 59도다라는 얘기 할수 있죠. 결국 각 EFC가 동그라미였으니까 극각의 크기가 59도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보던 종이접기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띠를 접었어. 접기 전과 접은 후가 똑같아. 엇각 생각하면 이등변 삼각형 등장해까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8번 문제부터 이어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1: 자, 어디지?
2: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0: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0: 개뼈?
1: 자음이 뭐니? 너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0: 근데 모음이 잠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1: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지읒 이 지 이응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 용사 아니야.
4: 대왕님,
5: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4: 어서 출동하자.
3: 좋아.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6: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우리 길 잃었나 봐.
7: 장엄아, 모음아.
8: 아이야.
4: 오늘 파괴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6: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5: 내가 더 확인해 볼게.
4: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3: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5: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4: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9: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8: 좋아요. 자음, 뭘?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2: 무슨 지도지?
3: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4: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저기. 아,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5: 쉽게는 못 찾을걸?
6: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6: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저로 가자.
6: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5: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0: 경계가 뒤다.
1: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2: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2: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3: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4: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5: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멜랑멜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우와, 아이스크림. 커피 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2: 그럴까?
5: 탁월한 선택,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3: 내가 잡을게.
5: 잡아야지. 잡아야지.
3: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5: 하루 정도 해도 못 잡을걸? 하루 정도 해도 못 잡겠지?
2: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5: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3: 오! 오!
5: 에이! 아이고!
1: 수염이!
2: 어? 어? 설마 개벽?
4: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6: 그걸 이제 알았나?
2: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글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4: 자음 마법진,
5: 모음 마법진.
1: 기역, 어, 디귿, 헛.
2: 히읗, 이, 히.
6: 디귿, 아, 다.
7: 거치다.
1: 안개가 거치다.
5: 우와, 안개가 거쳤어.
1: 빨리 찾아보자.
5: 보물상자를 찾았어.
4: 와,
6: 어서 글자를 찾자.
2: 이는 내가 쓸게. 백으로 이. 헛. 쭉.
1: 오는 내가 쓸게. 헛. 쭉. 쭉망치로 오.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우를 만나 도. 지도.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1: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3: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1: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3: 그래. 이야. 꿀맛이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지도.

젠젠,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매초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마마를 구해줘.
1: 아,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2: 비누로 지워야겠다.
0: 이 소리.

0: 저도 네 얼굴을 못 보셨어.
1: 알겠어. 인조끼고 좋네.
2: 출동!

0: 저기.
1: 알겠어, 저도. 자, 오.
0: 아이, 오. 하바, 난 개똥을 뿌린 게 너희들이냐?
2: 응? 우리가 똥을 뿌린 건 맞는데.
3: 어? 우리는 하마 소리를 듣고 그런 건데. 그렇다면 혹시 하마 소리를 낸 게 바로 도도 너냐?
0: 나? 맞도도?
4: 아, 아까 도도가 흉내낸 동물이 하마였구나.
0: 딘동댕. 근데 나 하마 흉내 진짜 잘 내나봐. 오죽하면 하마들이 속았겠다.
4: 그러게. 근데 너희들 왜 하마 소리를 듣고 똥을 뿌린 거야?
0: 어? 진짜? 왜 그런 거야?
2: 아, 그게 말이야.
5: 우리 하마들은 귀가 엄청 밝아서 멀리서 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거든.
3: 아니, 이 소린 내가 모르는 하마의 소린데?
5: 모르는 하마가 와서 우리 무릉덩이를 뺏으면 어쩌지?
3: 절대 안 돼!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5: 그래서 하마들은
2: 낯선 하마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똥을 뿌리자! 뿌리자! 우와!
0: 아! 여긴 우리 땅이니까 다른 하마들은 오지 마! 하는 뜻으로 똥을 뿌리는 거구만.
2: 맞아.
3: 그거야.
4: 너무했다. 같은 하마인데 같이 사이좋게 놀면 좋잖아.
3: 참. 아니, 어떻게 사이좋게 놀아. 무릉덩이가 이렇게나 좁은데.
2: 아니,
3: 너 때문에 더 좁은 것 같아.
4: 뭘 안에만 있어야 해? 물 밖에서 놀면 되지.
2: 그건 안 돼. 물 밖에서 한참 놀면 나처럼 돼.
0: 너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어?
2: 물 밖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쬐었더니 이렇게 상처가 났어.
5: 우리 하마들이 주로 물 속에 있는 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하마의 피부는 햇빛에 약해서 햇빛을 오래 쬐면 상처가 나거든. 그래서 낮엔 주로 물 속에 있다가 햇빛이 없는 밤에 물 밖으로 나와 먹이를 먹는 거야.
4: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작은 무릉덩이 말고 더 큰 강에 가면 되잖아.
0: 맞네. 큰 강에서는 하마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얘기할까?
2: 안 돼, 말하지 마.
3: 아이, 뭐 어때, 그냥 얘기하자.
2: 아이, 말하지 말라니까. 하마들이 수영 못하는 게 알려지면 창피하단 말이야.
6: 와! 너희 수영 못해?
3: 허! 틀렸어!
4: 허! 난 하마가 수영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3: 그게 하마가 수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딛고 앞으로 가는 거야.
4: 그렇구나.
0: 수영을 못하니 깊은 강에도 못 가고 물 바깥은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못 가고 그러니 이렇게 적당한 무릉덩이가 필요한 건데.

0: 물웅덩이가 이것뿐이야?
1: 이것뿐이야.
2: 헐, 참. 아니, 이 소리는, 낯선 하마가 다가오는 소리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낯선 하마가 우리 땅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긴 우리 땅이다! 똥을 뿌리자! 뿌리자! 잠깐만! 하마가 점점 가까이 온다!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강력한 송곳니로 싸우는 수밖에! 싸우자!
3: 근데 잠깐! 얘들아, 화내지 마! 나야, 나!
1: 뭐야?
2: 누구지?
3: 기억 안 나? 나, 하돌이!
0: 하돌이는 누구야?
1: 하돌이? 하돌이라면 우리랑 같이 놀던 그 하돌이?
3: 그래, 그 하돌이!
2: 살아있었어!
4: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인가 보네.
0: 어쩌다 헤어진 건데?
3: 그게... 예전에 내가 혼자 풀을 뜯고 있었는데
5: 하마의 송곳니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저 녀석을 잡아가야겠다.
0: 사냥꾼이 송곳니 때문에 널 잡아간 거야?
3: 다행히 난 탈출해서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 이렇게 돌아왔지만 많은 하마들이 송곳니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1: 슬프다. 어쩌다가 우리 하마들이 이렇게 됐는지.

0: 너무 슬프다. 우리가 니네 얘기를 이 세상에 꼭 전할게.
1: 그래, 너희가 지구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겠소. 약속!
0: 약속!
2: 약속!
1: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0: 그린조끼 구조대 대원들, 나와라, 오버!
3: 나와라, 오버!
1: 좋다! 하마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물 아껴쓰기.
0: 맞아. 하마는 물이 없어서 살기가 했는데 우리라도 물 아껴야지.
1: 맞도도. 게다가 사람들이 쓰는 수돗물은 강물을 끌어다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때마다 아주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든.
0: 어? 온실가스는 지구를 덥게 만들잖아.
1: 그린이 기억하는구나.
0: 그럼.
1: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 강과 호수도 점점 말라가거든. 그러면 하마들이 살 곳도 점점 줄어드는 거지.
0: 아, 하마를 위해서라도 진짜 물 아껴야겠다.
1: 흠. 그린조끼 구조대원들, 다 같이 물을 아껴보자. 바로 이렇게.
4: 이렇게.
1: 이 닦을 때나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장난치면 물이 너무 아깝지? 물을 아끼자. 빨래는 모았다가 한 번에 세탁기에 돌려주세요.
4: 아, 맞다. 물 아꼈어야지.
5: 바가지 꺼내서.
0: 이렇게 작은 노력이 모이고 또 모이면 언젠가 하마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돌려줄 수 있겠지?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나고 재밌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또 오늘의 문제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선생님 머리 위에 우리 친구 수박이 친구가 있는데요. 수박이 친구가 다리를 꼬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리 꼬지 말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착 앉아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궁금하죠? 출발합니다. 자, 29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감자가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 보았지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볼 텐데요.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간의 변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장소의 변화,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야기의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좀더잘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처럼 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감자가 생겼어요. 이야기를 앞부분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나,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 소리가 처음에는 나,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이유는 할머니, 엄마, 아빠, 밭에 가서 일만 하시고 나는 놀 동무 친구가 없어. 그래서 싫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골에 가기 싫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해요. 빨리 가고 싶어. 왜? 내 감자가 생각났기 때문에 싫었다가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로 변했지요. 시골에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막 토요일 날 갔더니 막상 내 감자가 보이지 않았죠. 헉, 내 자주 삐꽃이 피었던 그 감자 왜 없지? 하면서 막 심술이 나가지고 감자를 획 던지기도 했죠. 기대했다가 실망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가기 싫었다가 빨리 가고 싶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좀더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소리의 감자 찾았을까요? 궁금하죠? 오늘의 이야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이렇게 획 던진 게 여기 떨어진 건가 봐요. 아이고, 소라, 그러면 못 신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에, 그럼 누가 또 가꿨어?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이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떼약볕이라고 하죠. 그때였어요.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기 없이 이렇게 막 흩어지는 가루처럼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 땅이 막 올라와. 아이고, 두더지구만. 이 소리가 감자를 던지서 놀랬는갑다. 참말로 두더지야?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캐지 않은 이랑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갔어요. 두더지는 나 잡아봐라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라는 오늘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자, 와, 뭐 많은 일이 또 일어났네요. 자, 29번 보죠. 감자를 키운 것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아닌 것. 자, 이야기를 다시 보면 할머니께서 아이고, 소라, 그러면 모신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가 키웠냐? 라는 소리의 질문에,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자, 1번 이슬, 2번 가랑비,
3번 떼약볕, 그리고 4번 할머니 당연히 키우셨겠죠. 자, 그런데 5번 두더지는 감자를 키웠다라는 말은 없지요. 따라서 29번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을 기를 때 사람의 힘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꼭 필요해요. 뭐 햇빛도 필요하고, 뭐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자연의 고마움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랑비랑 이슬, 햇빛도 가꿨제라고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30번 문제 볼까요? 자, 소리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또 읽어보죠. 자, 나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놀란 두더지가 이 구멍 저 구멍 머리만 쏙쏙 내밀다가 어느새 땅속으로 헤헤 숨어버렸어요. 에이, 가버렸어. 나는 두더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감자밭을 휘둘러 보았어요. 막 지금 찾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다 자줏빛 감자 하나가 헉, 자줏빛 감자. 두더지 굴 옆으로 삐죽 나온 걸 보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리가. 드디어 찾았다. 와, 할머니, 이것 좀 봐. 나는 감자

감자를 주워서 높이 들어 보였어요. 그 찾고 찾던 내 감자인가? 오냐오냐, 오냐오냐의 사투리. 오냐오냐, 소리 감자구마! 나는 내 감자를 포기째 막 뽑았어요. 막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소리는. 그랬더니 자주 감자가 주렁주렁 막 촉촉촉촉 딸려 나왔어요. 나는 두더지 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왜? 두더지 덕분에 소리가 소리 감자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기 뭐 하니까,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선물로 줄게, 갖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마음씨도 착한 소리네요. 자, 소리에게 일어난 일 정리해 볼게요. 자, 가. 두더지를 쫓아다니다가 자줏빛 감자를 찾음. 나. 토요일 날 할머니 밭에 갔을 때 자주 꼽힌 감자를 찾지 못함. 다. 한달 전에 할머니 밭에서 자줏빛 감자꽃을 찾아 소리 감자라고 정함.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뭐예요? 이거 내 감자찜 한 거잖아요. 따라서 다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내 소리 감자라고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토요일 날 갔어요. 하지만 내 감자, 자주 꼽힌 감자를 찾지 못해서 실망. 이게 두 번째 일이죠. 그다음 마지막 일은 바로 이글 속의 일. 두더지를 쫓아다니다가 여기 내 감자, 소리 감자구마, 자줏빛 감자를 찾음.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다, 나, 가를 찾으면 짜자잔 여기 있죠. 5번에 다, 나, 가.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풀어보죠. 31번. 자연을 대하는 소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에게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 중에서 희준이와 가영이 노을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이. 이 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시골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하려면 시간, 장소, 또 뭐? 누구의 마음? 그래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인물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소리가 내 감자 못 찾아서 막 실망했다가 두더지 덕분에 지금 내 감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했다가 다시 막 너무 기쁘겠죠. 찾아서.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시골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처럼 아, 이 감자가 자라는 데는 자연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줏빛 감자만이 아니라 모든 감자를 소중하게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소중히 다루게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노우리가 알맞게 말했다고 할수 있고요. 중간에 가영이를 볼게요. 두더지가 무서워서 다시는 할머니 댁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이상하죠. 이 두더지가 막 소리를 막 공격한 게 아니라 이 두더지 덕분에 소리가 내 감자를 찾은 거잖아요. 오히려 두더지에게 고맙지 않을까요?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볼까요? 이 글을 읽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깨닫거나 느낀 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 이글 속에 나오는 이 소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시골이 싫었다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 시골이 다시 좋아지게 되었을 것 같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감자, 하나의 식물을 키우는 데는 사람의 힘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적어 볼게요. 자, 나도 예를 들어 한번 적어 봅니다. 나도 소리 할머니처럼, 나도 소리 할머니처럼, 할머니께서 이슬도 필요하고, 떼약볕도 필요하고, 햇빛도 뭐, 떼약볕, 이슬 다 우리에게 도움을 줘, 자연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나도 소리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느꼈다.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생각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적은 문장은 참고로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닫거나 느낀 점을 적어 보는 겁니다. 단,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적어 보는 겁니다. 나도 소리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계속해서 자, 33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새로운 글입니다. 제목은요,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아마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한번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가 문단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요즘 승환의 반에는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아, 글을 읽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런지, 나 문단부터 또 볼까요? 자, 나,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우리 문단에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배웠죠? 그러니까 나 문단에서는 바로 이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대요.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라는 뒷받침 문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어떻게 눈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나 문단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꿀단지 친구들 교재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잘 떨어뜨려서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우리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 문장이죠.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보는 친구 중에 뜨끔한 친구 없겠죠? 작은 화면, 특히 스마트폰 화면 오래 보고 있으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진대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중심 문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 문단 보죠.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채소 싫어하지 말고요.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좋은 채소, 과일을 잘 먹어주자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요. 자, 넷째,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이 손바닥을 비벼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 중심 문장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을 읽는 김에 한번 안구 운동 해볼까요? 자,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래요. 한번 해보죠. 자, 잘 보고. 자, 선생님 손을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 고개를 돌리지 말고요. 눈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손바닥을 비벼서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자, 손바닥을 비벼, 비벼. 자, 손바닥을 비벼서.

뜨거워 지죠? 살짝 뜨거워 지면 이렇게 눈 위를 지그시 눌러 줍니다. 자, 비비세요. 하고 있죠? 그래요, 강의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그시 눌러 주면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자, 평소에도 우리 친구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이고 눈이 좀 피로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 운동 해주고 원도 그리고 비벼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눈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보죠. 자, 바 문단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죠.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거 놓고 있습니다. 1번, 눈이 나빠 안경을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2번, 눈이 나쁘면 안구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번,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 문단의 중심 문장이 나와 있죠.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켜야 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눈이 나빠지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5번, 눈이 나빠지면 컴퓨터 화면을 오래 봐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 볼까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르게 행동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준이부터 볼게요. 컴퓨터를 30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안구 운동을 했어. 잘했어요. 다음, 효성이. 눈과 몸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책을 가까이 두고 누워서 읽었어. 이건 이상하죠? 책을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누워서 읽으면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읽어야지. 따라서 우리 성준이에게 동그라미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5번 문제인데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제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기록할 때 제목 쓸수 있죠. 중요한 낱말 떠올리며 1번부터 적어보죠.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또 중요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책이나 무엇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고요? 스마트폰이겠죠. 따라서 여기에 스마트폰이라고 적어줍니다. 스마트폰. 자, 이제 이번 시간 이후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일이 있으면 항상 떠올리세요. 아, 30cm 이상. 이렇게 말이죠. 바른 자세로. 자, 다음 2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하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스마트폰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볼까요?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뭐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마셔야 한다. 충분히 무엇을? 물도, 물도, 물도. 따라서 2번은 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4번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무엇을 한다?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마 문단의 중심 문장이었죠. 따라서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한다. 안구 운동이라고 중요한 낱말 위주로 중심 문장을 참고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국어 활동,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라는 이야기를 읽고 3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예요. 자,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이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였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리겠고, 비가 오면 부채가 안 팔리겠다고 생각했다. 자, 이웃집 아저씨는 걱정이 많은 어머니가 안타까워 두 아들을 찾아갔다. 그는, 이웃집 아저씨는 둘이 장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조언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날에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라고 말했다. 아들들은 일손도 덜 바쁘고 장사도 잘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입니다. 자, 36번 문제부터 보죠. 기억에서 알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여기 있죠.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왜?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리고, 비가 오면 부채가 안 팔리니까 우산 장수인 큰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부채 장수인 작은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1번, 행복한 마음, 2번, 든든한 마음, 그리고 3번, 아쉬운 마음, 4번, 걱정하는 마음, 5번, 안심하는 마음 중에서, 아이고, 걱정하는 마음이 정답이겠죠. 4번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다음 문제. 37번 문제인데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들들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글 속에서 조언이라는 낱말을 찾으면 여기 있죠. 자, 뭐라고 조언했는지 그 앞부분을 볼게요. 그는 둘이 장사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조언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쁠 땐 서로 도와라. 2번,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라. 3번, 아들 둘이 같이 장사를 해라. 4번, 더운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해라. 5번, 비 오는 날에는 부채 장사를 해라. 중에서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는 바로 같이 장사를 해라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머니는 뭐에 따라 두 아들의 장사가 되지 않을까봐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자, 왜?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리고, 비가 오면 부채가 안 팔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날씨에 따라서 이래도 우산이 안 팔려, 이러면 또 부채가 안 팔려,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날씨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걱정, 걱정. 자, 큰아들은 우산 장수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우산이라고 적어주고요.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래요. 따라서 부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의 무엇을 듣고,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을 듣고,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따라서 여기는 조언이라고 적어주고요. 조언을 듣고 아들들은 함께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39번 문제 풀어보죠.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거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2번, 장소나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요.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 제목만 보고 인물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잘알 수가 없고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 번째는 틀렸습니다.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자,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며 듣기입니다. 설명을 듣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요, 듣는 목적 생각하면 좋고요. 또 아는 내용 경험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하며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도 배웠지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우리 두 글자로 메모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써주고요. 또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면 좋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내용을 별표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이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지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예를 들어, 매미가 내뿜는 애채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제목,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적어주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별표를 이용해서 기호를 써준다라는 예시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배웠죠. 먼저, 중심 문장이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었죠. 이 문단이라는 것은요, 문장이 모인 덩어리였는데요. 그 중에서 중심 문장은 바로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뒷받침 문장이란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낱말의 뜻도 알아보았습니다.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서 중심 문장을 생각하며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둘,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쪼?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4단원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친구들 미리미리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공부할 텐데,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하는 문제가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 문제 두개 보고 저 새로운 개념들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봐야 될 문제는 유제 5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유제 5번과 6번 빼고 넘어갔을까 고민했던 친구들 있었나요? 네, 뒤에 있는 7, 8번이 오히려 개념에 좀 가까웠고요. 5번과 6번이 그걸 응용해 놓은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5번, 6번을 뒤로 좀 빼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5번 문제가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선분 BC와 DE가 평행으로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구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실제로 여기 2cm, 3cm라고 선분 DG의 길이, 선분 BF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X를 구하는 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 ADG와 삼각형 ABF는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때 DG 대 BF, 이 길이의 비는 뭐하고 똑같아요? A를 중심으로 해서 AD 대 전체 AB와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대

맞습니까? 근데 그 2대 3이 또 2대 1이 어디로 옮겨갈 거냐? 선분 AG와 GF로도 옮겨갈 겁니다. 선분 AG 대 GF는 당연히 2대 1일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2대 3이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 또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요? 평행선이니까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선분 AE 대 EC도 2대 1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있는 이 선분의 길이의 비들을 평행선에서 옆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Y와 9 사이의 길이의 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Y 대 9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 Y 대 9도 뭐하고 동일해져야 된다? 2대 3하고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y가 18이 되면서 y값이 6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놓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여기 있는 2대 3과 이 오른쪽에 있는 y 대 9도 역시 2대 3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괜찮아요? 또 이렇게 2대 3이다. 아, 이렇게 2대 3이다라고 얘기했던 길이의 비가 그대로 2대 3이다라고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모든 변에서 2대 3, 2대 3, 2대 3의 길이의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두 변의 길이의 비도 오른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두 변의 길이의 비도 2대 3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2대 3이라고 얘기하는 요두 변의 길이의 비, 그게 y 대 9와 동일하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고요. 또 y와 3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대 y가 3대 9다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건이 여러 개의 삼각형을 보고서 2대 3을 생각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래쪽에 나누어져 있는 평행선들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그어진 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이네 개의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성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로로도 성립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2대 y가 3대 9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옆으로 2 대 y가 3대 9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됐니? 빙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정석대로 문제를 풀려면 이 삼각형 전체를 바라보면서 2대 3을 세 개의 변에서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안쪽에 있는 네 개의 변만 보면 어떤 얘기 할수 있다? 2대 y가 3대 9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결론으로 기억해주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러 삼각형을 보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 평행선 있고요. 삼각형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 그렇다면 삼각형을 만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들에 의해서 평행선들이 쪼개지는데 그 쪼개진 비율이 일정하다. A 대 B라면 아래에서도 A 대 B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3대 9, 1대 3, 아, 그러면 2대 y도 1대 3, y는 당연히 6하고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같이 이해하고 기억해 주신다면 실전책에서도 혹은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에서도 문제를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 정석대로 해드렸고요. 우리 그 정석대로 풀어놓은 풀이들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결과도 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양옆으로 놓여져 있는 선분들 A 대 B, A 대 B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이 사실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제 5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 지금 따로 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제 6번 볼게요. 다음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인데 평행선이 여러 개 등장해요. 그래서 저 평행선들 사이의 길이의 비 생각해 볼 건데 삼각형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는 DF와 BE가 평행하니까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4대 2,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가 왼쪽에 있는 선분 AD 대
비

D로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D라는 점을 기점으로 평행선이 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요.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삼각형 두 개를 바라볼 수 있고, 선분 AD 대 DB가 2대 1이었으니까, 선분 AE 대 EC도 2대 1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E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E라는 B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가 6cm였으니까,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는 3cm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선분 EC의 길이 3cm라는 정답 써주시면 되죠. 지금 이거 문제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스스로 풀려고 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들이 여러 개 있으면요. 되게 문제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평행선을 정해놓고 삼각형 만들어 보고, 다른 평행선 정해놓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서 변의 길이의 b를 옆으로 옮겨내는 거, 요거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유제 5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식화 시켰고요. 두 번째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먼저 잡고 삼각형을 바라보자라는 요령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배워야 될 진짜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 M을 잡고요. 선분 AC의 중점 N을 잡아요. 그럼 이 M과 N을 연결한 선분 MN이 존재하는데, 저 선분 MN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아주 예쁜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특징이냐라는 거 생각했을 때, M과 N이 모두 다 중점이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도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죠. 그렇다면 MN 대 BC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몇대 몇?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가능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각 A가 공유되고 있는 각이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가운데 각 하나 공유돼 있으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 1대 2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똑같죠. 닮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1대 2라는 길이의 비가 MN 대 BC에도 여전히 옮겨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둘이 닮은 삼각형이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세모, 세모 각 똑같고요. 네모, 네모 각 똑같을 테니까 MN과 BC가 평행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동위각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각들이 각의 크기 똑같아지니까 평행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할수 있겠죠. 이 모든 사고 과정을 이제 한 번에 딱 줄여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삼각형이 있어.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어. 그럼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는 절반이야. 라고 당연히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때? 할 만합니까? 이게 삼각형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더 미묘하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삼각형의 두 개의 닮음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길이의 비를 찾아낸 거다. 이런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거 조금은 달라요, 순서가.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M은 중점이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요. M이라는 것이 중점이다. 넌 확실해. 그리고 선분 MN이 선분 BC와 평행이 되도록 지금 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아직은요, N이 중점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삼각형에서 선분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두 번째 성질은요, N이 아직 중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삼각형이 존재할 때한 변에서 중점을 잡고 밑변과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려서 만나는 반대쪽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선을 평행하도록 그리면 이 N이 자연스럽게 중점이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가 밑변 BC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그럼 증명 한번 해보죠.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평행하다라는 얘기 했으니까요. 여기 AMN이라는 각과 ABC라는 각은 동위각으로 각의 크기 같을 겁니다. 그런데 A라는 각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가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변에서 1대 2라는 얘기 했으니까 오른쪽에서도 대응 변끼리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어야 되더라? 1대 2여야 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아, N이 중점이구나라는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럼 둘다 중점이라는 거 알았다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길이가 절반이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자,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실제로 여기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했고 평행선에서 한 직선이 이렇게 다음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아, A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 또 하나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평행한 선들 사이에 1대 1이라는 길이의 비가 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1대 1의 길이의 비가 있다라는 생각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도 실은 가능해요. 물론 이 얘기는요, 우리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할 텐데 이런 식의 설명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삼각형의 닮음 생각해서 충분히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같은 경우는 한 점만 중점이고 평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점이 당연히 중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괜찮죠? 자, 이 얘기들을요,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유제 9번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와 DBC에서 4점 MNPQ는 각각 4개의 선분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삼각형 AB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M이 선분 AB의 중점, N이 선분 AC의 중점이니까 선분 M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놓은 선분이다. 그렇다면 밑변 BC와 서로 평행이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길이가 몇 분의 몇?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선분 MN의 길이에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가 12cm야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괜찮죠? 그다음 여기 있는 삼각형 DBC라는 삼각형을 살펴보면 역시나 DBC라는 삼각형에서 P도 Q도 각각의 변의 중점이니까 선분 PQ, 이게 바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의하면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분 PQ의 길이도 6cm, 즉 12cm의 절반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생각들 한다면 선분 MN과 선분 PQ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분 BC와 너도 평행한 거니까 결국은 선분 MN과 선분 PQ마저도 서로 둘다 평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요 정도 생각까지 진행해 준다면 우리 삼각형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첫 번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유제 1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역시나 3점 DEF는 각각의 삼각형의 변의 중점들이다.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방향에서 삼각형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라는 걸 우리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분 AB의 중점이 D, 선분 AC의 중점이 F라고 얘기하면 선분 DF는 밑변 BC와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를 생각하면 14cm의 절반, 7cm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이번에 B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B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한번 보면 선분 BA의 중점이 D고요. 선분 BC의 중점이 E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DE라는 선분. 이건 어때? 반대쪽, B의 정반대쪽에 있는 선분 AC를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 선분 AC와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어떻더라? 절반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12cm의 절반, 선분 DE는 6cm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C를 기준으로

C를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선분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AB가 밑변이 될 거고요. 그리고 F도 E도 중점들이니까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의해서 선분 EF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서로 평행이겠죠.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너는 5cm야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게 되지. 결국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전부 다,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세개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8cm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결국 어때? 삼각형 DEF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각형 ABC와 변이 하나씩 하나씩 짝지어지면서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다면 전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 되더라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그걸 반으로 나누어도 충분히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삼각형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어떤 식으로 선분들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유제 9번과 유제 10번 풀었는데요. 이 유제 9번과 유제 10번은요, 둘다 중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둘을 연결하는 상황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의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의 두 번째 걸 활용하는 유제가 우리 책의 유제 9번과 10번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문제에서 이게 평행선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주어져 있는 식의 반대편에 선을 연결해서 중점인 걸 찾아내야 풀리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질 때 매우 중요한 성질이니까 두 번째 성질, 유제에 없다고 해서 그냥 흑, 슥,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둘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 내각이 하나 존재해요. 안쪽에 있는 각.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내각을 이등분한 선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내각을 이등분한 선이 맞은편 대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AB 대 AC가 BD 대 CD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거 식으로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식으로 외우는 건별 의미가 없다. 왜? ABC 문자 바뀔 수 있고요. 삼각형 막다 이상하게 바뀌어 뒤집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상화 시켜야 됩니다. 각이 쪼개지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대 내려오는 거. 그치? 그건 D라는 지점에서 두 개의 도착 지점까지 이어진 거리의 비와 동일하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AB 대 AC, 너는 BD 대 CD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이렇게 기억하기도 해요. 여기 있는 이 A라는 꼭지점을 사람 이 몸통에 있는 제일 위에 목처럼 생각해서요. 아, 팔을 한쪽에서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꺾었구나라고 생각해서 AB 대 BD가 AC 대 CD,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래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여기 있는 이 식의 이 둘의 자리를 바꾸어서 기억하기도 해요. 이게 이미지로 기억하기엔 더 좋아. 네, 문제를 풀때 AB 대 AC는 BD 대 CD로 풀어내는 게더 편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AB 대 BD가 AC 대 CD로 풀어내는 게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기억하시되 형상화 시켜서 아, A라는 꼭지점 중심으로 해서 양쪽 팔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미지가 좀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바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요, 고등학교에 가도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 모의고사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때 중간 과정에 섞여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선분 AD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BA의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 너를 E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여기 너,

평행, 너도 평행,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요 선분 2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와 또 2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그게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거예요. AB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가지고 AB 대 전체 EB가 BD 대 전체 BC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거고요. 또 평행선이니까 AB 대 AE가 BD 대 CD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됐죠? 이 여러 가지가 성립하는데 그 중에 우린 딱 이걸 가져올 거야. 선분 AB 대 선분 BD가 선분 AB 대 선분 AE가 선분 BD 대 선분 CD다라는 식 가져올 겁니다. 괜찮아? 네.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서 요 선분 대이 선분 지금 긴 것, 짧은 것, 긴 것, 짧은 것끼리의 비율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요, 여기 있는 이 AE라는 선분을요,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어요. 보시면 평행인 선 그렸으니까요. 이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엇각으로 다음에 자리에 옮겨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라는 각이 또 동이각으로 다음에 자리에 옮겨가게 돼서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E를 선분 AC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렇다면 AB 대 AC가 BD 대 CD라는 식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식,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건 뭐다? 평행선 그려가지고 삼각형의 닮음 활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원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하고요. 아, 이렇게 증명했던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결과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 봅시다. 유제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D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ADC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교점이 D니까요. AB 대 BD, AC 대 CD 똑같은 거고요. AB 대 AC가 BD 대 CD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6대 9가 BD 대 CD예요. 그러니까 BD 대 CD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다? 2대 3이다.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두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고,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이 2대 3이라면 넓이의 비도 2대 3이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ADC의 넓이는 당연히 27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정답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만 알면 당연히 넓이 구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너무 쉽게 풀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매우 빙빙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되죠. 자, 이것과 동일하게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존재해요.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에서 AB의 연장선을 가지고 외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지금 그려져 있고,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요, 역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AB 대 AC가 BD 대 CD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성립할 거예요. 그럼 이제, 왜요? 라는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항상 평행선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현재 이 외곽의 이등분선 선분 AD와 평행이 되도록 점씨를 지나면서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죠. 그러면요, 여기 동그라미라는 각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요, 너 동그라미 동이각으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실제로 C에서부터 선 그려서 만나는 점을 E라고 이야기해 놓는다면 AE와 AC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AE와 AB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즉 AB 대 AE를 생각하면 그게 BD 대 CD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E가 뭐하고 똑같아? AC하고 똑같다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거

0: 이것도 역시나 이 AC 자리에 원래는 AE가 있어서 거꾸로 보는 삼각형의 닮음 생각했던 건데, 자,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하나, 또 커다랗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닮음의 길이의 비를 얘기했었던 건데, 그게 길이가 똑같은 변이 AE와 AC니까 AE 대신에 AC로 바꾸어 놓은 거구나라고 바라보시면 나타난 거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자, 근데요, 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명하는데 좀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서 여기 중간에 점 D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점 D를 선분 BC의 연장선으로 그대로 잡아 늘려서 빼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 공식의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상대적으로 먼저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기억하기가 좀 쉽거든요. 이 점 D를 선분 BC의 연장선 쪽으로 쭉 꺼냈다라고 생각하고 이 형상화 시켜놓은 그림을 상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도 잘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연장선 그려가지고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 생각하는 거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개념까지 얘기할 겁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풀고 우리 뒤에 있는 개념, 또 다른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렇게 인사한 것이 벌써 19번째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 아쉽다, 그쵸? 자, 영역통합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합니다. 항상 뭐든지 이제 그 마무리라고 그러면 좀 아쉬워요. 그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 우리는 항상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도 처음처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자, 지문 먼저 읽어봤죠? 문제도 좀 풀어봤나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지문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주제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입니다. 자, 어떤 영역들이 그 통합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독해 지식 만나보죠. 통시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때는 통시적 구성과 공시적 구성을 활용하는데, 통시적 구성은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고, 공시적 구성은 어떤 한 시기의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주자학의 변천 과정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그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시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통시적 구성,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만나볼까요? 주자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입니다. 1문단에서는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 이루어진 이유가 나와 있는데, 때는 언제예요? 조선이 막 세워졌을 그 무렵이죠. 조선 완전 초기입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집단이 신진사대부인데, 이들이 고려 말 이래에 정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의 색을 다 빼야 되잖아. 고려의 옷은 다 빼야 돼요. 새로운 나라, 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이 바로 이제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자학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조선 초기 신진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념은 크게 두 가지라. 첫째는 위기지학의 이념.

자, 주자의 가르침. 그래서 주자학이에요. 주자 사람 이름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위기지약의 이념. 그래서 중심 화제가 되겠습니다. 주자학의 이념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는 대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기, 나를 위한 공부라는 뜻인 거죠. 즉,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부의 목적은 인격을 수양해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했대요. 공부의 목적. 둘째는 주자가 강조한 격물치지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자학의 가르침, 주자학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얘도 위기지약과 마찬가지로 중심 화제가 되겠죠. 이것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어떡하냐? 먼저 사물을 연구하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대요. 사물을 연구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격물치지입니다. 그런데 사대부들은 사물을 연구한 것은 이미 공자나 맹자 같은 성현들이 다 했대.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후대 사람인 우리는 이들의 글을 깊이 되새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 맹자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특히 격물치지의 경우 성현들의 말씀을 잘 알고 예법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대부야. 이런 사람이 바로 사대부야. 자신들이죠. 신진사대부, 자기야. 그래서 이 유학사상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주자학의 이 이념을 뭐로 활용한 거냐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대부는 다른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됐대요. 즉, 격물치지의 정신을 신분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 꼭대기에 사대부가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깊이 있는 생각을. 왜 신진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분제의 정당성에 이렇게 집중을 한 걸까? 정당성이라는 건 정당해? 그게 과연 정당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정당한지가 중요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죠. 역성혁명이잖아요. 왕조를 아예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 군사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죠. 위화도에 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다시 말을 돌려서 왕을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된. 그 신하였던 그 왕을 비롯한 그의 가문들이 이제 왕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성에 좀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고려 왕조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야. 그래, 그럼 고려 왕조가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너네가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하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신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학문을 이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문단 조선 사대부가 주목했던 주자의 가르침입니다. 넘어갈까요? 따라서 세상은 도덕과 예절에 따라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대요. 삼강 오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윗사람, 임금, 남성,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위계가 잡혀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대주의가 있었던 거죠. 이를 벗어난 것은 방종과 무질서의 다름 아니다. 방종과 무질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격물치지의 정신에 따라 임금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과 공부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해주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격물치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임금의 실천입니다. 임금은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독서로 보내야 했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연하는 경연 등에서 자신의 학식을 신하들에게 입증해야 했어요. 신하들이 임금보다 더 똑똑해서 막 질문을 한다거나, 그 질문에 임금이 제대로 답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뭐야? 저 임금 괜찮은 거야? 너 지금 잘못된 임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지. 제일 무서운 일인 거죠, 그게. 이 점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권력의 정당성이 학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 격물치지의 정신이 이렇게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학의 사서를 설명한 사서 집주 등을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야 했고요. 수양과 학문을 통해 유교, 덕목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조선 때 말이죠.

이렇게 격물 취지의 정신이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 이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3문단 주제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임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선의 권력은 주자학의 정신을 매개로 임금과 신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임금은 절대 권력으로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렸고, 사헌부 사관원은 임금이 유교 이념에 맞게 행동하는지를 간섭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관리에 대한 임금의 견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관리의 견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홍문관이나 춘추관은 바람직한 국가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조선의 권력 관계에 반영된 주자학의 이념이네요. 그러나,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통시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주자학적 태도는 정책 대결보다는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으로 흘러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예법 논쟁의 첫 번째요. 사실 여러 개의 당들이, 그러니까 뭐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꼭 되게 나쁜 거냐?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면 다당제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국민 생활에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각자의 이론들을 가지고 이념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싸움의 원인이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탁상공론인 거죠. 그 명분을 너무 더 중요하게 여긴.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명분 가지고만 싸우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기간이나 제사 방식 등의 이런 형식적인 예법, 소신을 중시해 본래의 순수함을 잃고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예법 논쟁의 폐, 두 번째,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결국 위기지역이나 격물 취지에 대한 숭상은 결국 소수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조선 후기 하면은 세도 정치 들어봤을 겁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임금의 외척,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처갓집, 뭐 왕자의 외갓집. 이쪽이 되는 거죠. 혼인 관계로 이렇게 왕족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마구 누리는. 그게 사실 조선 후기에 조선이 좀 망하게 가는 그런 지름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법의 존중이나 강화는 백성들을 옥죄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죠. 조선을 쇠퇴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그것에는 그러니까 주자학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문단 조선 후기에 나타난 주자학의 한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가볼까요? 스텝 3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중심 화제 뭔데? 주자학. 그죠?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쭉 지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그 한계까지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어요.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역은 위기지학의 이념이고, 니은은 격물취지 정신입니다. 그 주자학의 대표 이념이죠. 자, 기역은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 위기지학의 이념 맞죠? 니은은 먼저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위기지학의 이념 역시 맞는 설명이죠. 자, 3번을 보면 기역은, 위기지학은, 니은과 달리, 격물취지와 달리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데 두었다. 기역의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데 두었다는 내용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답은 3번이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 니은과 달리라는 설명이 있죠. 니은과 달리 이래버리면 니은은 공부의 목적이 출세와 부귀영화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니은은 그게 아니었어요. 2번의 설명이 맞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선지의 내용도 꼼꼼히 잘 읽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파악해야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사대부들이 권력층이 되는 정당성과 신분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 그래 나와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조선 초기 신진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념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위크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기 내용을 볼까요? 조선 사대부들이 주자학에서 중시한 예학은 역설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사대부 중심의 통치가 위기를 겪는 상황 뒤에 더 강화됐대요. 그쵸? 이거 참 모순이야.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예학을 중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 이념처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원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아, 진짜 뭐 예학이 사회를 잘뭐 다스리게 하네, 뭐다 유지되게 하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이큰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또 권력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됐대. 어떻게? 이렇게 관용상제 등의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례 없는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 양반의 지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데 따른 것이다. 양반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질서의 회복이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이 됐대요. 예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우리 조선 초기 생각해봐,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해서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 세도 정치를 말하죠. 확립하고 다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휴, 근데 이미 그때는 막 상공업이 발달하고 외세의 그 영향력이 들어오고 하는 때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리학적인 명분론과 예질서만을 강조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은 불 보듯이 뻔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예학은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며 신분질서를 강화하는 바탕이 됐다. 그 내용이 보기에도 있죠.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의 발달, 권력투쟁을 통해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라는 내용 역시 보기에도 있습니다. 위기지약이나 경물치지에 대한 숭상은 세도 가문 중심의 소수 권력 독점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겠다. 그 내용이 우리 앞에 지문에서도 볼수 있었고,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것이 결국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은 주자학, 그 이념, 위기지약이나 경물치지에 대한 숭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아닌 거 찾는 거죠.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예질서의 회복 노력은 결국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방향이었다. 맞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태도는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들을 다스려 주자학의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겠다. 이 내용은 그래도 나오지 않고 보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맞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을 중시한다는 게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려서 뭐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먼저 독해 지식부터 만나봅니다.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인데요. 어떠한 일이 되어가는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의 설명 방법을 통해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 또는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알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일 또는 행동에 대해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죠.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사용된 글을 보면 그 순서를 알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 먼저,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글에는 과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면서 글을 만나 봅시다.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라는 제목인데요. 1문단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인공적으로 대중의 감정에 어떠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나 장치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좀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자, 이어서 이 문단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하네요. 관객이 두어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영화가 엔터테인먼트를 기본 속성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좀 너무나 그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슬픈 영화를 보면 너무 슬프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너무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보면 내가 그막 피해자가 돼서 너무 괴롭고, 아니, 내가 비용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웃기는 영화 좋아해요, 웃기는. 코미디 영화. 그러면 좀, 감정의 정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참 특별하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겪기 어려운 일들이 주로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캐스팅의 진진함, 출연 배우의 연기, 영상 구성의 참신함, 규모, 미학 등을 통해서 제시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섞여서 활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뭐가 중심이냐는 작품에마다 또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추구하는 이유는 영화는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쵸? 어떻게 만들어야 관객이 많이 들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은 거야. 뭘 좋아하는지 몰라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인 거지. 이 때문에 제작자들은 호감도나 신뢰도가 높은 배우를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치, 스타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이른바 티켓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배우의 경우는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작품 하면 엄청나요. 자, 이 문단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접근을 해요. 발터 베냐민의 지적대로 영화는 기계적 복제로 된 예술로 영화가 완성되면 영화관에서 반복적으로 상영되죠. 이후 TV나 인터넷 뜻으로 인터넷 등으로 복제 배포됩니다. 그렇지. 복제와 관련된 영화의 특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 인생 영화는 되게 슬픈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정말 20번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울어. 제일 많이 울어. 계속 더 많이 울어. 근데 그 영화 인생 영화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날을 봐요. 이렇게 복제 배포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즉, 영화 한 편은 콘텐츠의 본질을 유지한 채 다양한 유통 창구, 윈도우라고 하는데 경유하여 이익을 실현한다. 이처럼 영화는 영화관 배급을 시작으로 TV나 인터넷 VOD 등으로 판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영화의 유통 창구 첫 번째네요. 이러한 윈도우 효과는 영상물의 가치를 더욱 다양화하여 의류, 완구 등에 들어가는 캐릭터 상품,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사운드 트랙은 그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삽입된 노래를 말하죠. 이걸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시장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지네요. 영화의 유통 창구 두 번째요. 맞아요. 그 영화에 삽입된 곡인데 너무 이제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 곡까지 같이 동반 인기를 끄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문단 영화의 다양한 유통 창구에서 한 편의 진짜 잘 만든 영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품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상업적 영화, 그러니까 상품적인 속성,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그와는 달리 문화적 세계를 중시하여 제작자나 영화 감독의 특정한 의도나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려는 영화도 있어요. 이건 상업 영화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죠. 상업적 속성을 배제하려는 영화인데요. 이때 영화는 뉴스, 다큐 등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약간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저런 문제가 있었네? 아, 안 되겠어.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가 제공한 삶의 조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여 특정한 인식이나 성찰, 그쵸, 깨달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긍정적 부대 효과의 특성. 이러한 영화를 통해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통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감독이 중요한. 감독이 보통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인물들의 뭐 연기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음악도 그렇고요.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감독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감독은 이른바 거장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입니다. 좋은 쪽으로 평판이 높은 이름을 말하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쪽, 부정적으로 이름이 높아. 그걸 우리가 악명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3문단 영화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는 다시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상업적인 유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문화적 영화의 상업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영화라고 해서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 영화제 등을 통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 상업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어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야말로 문화는 상업을 유인하고 상업은 문화를 선택하는 과정이 순환되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 평단의 인정도 받았는데 아울러서 또 관객들의 사랑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화의 문화성과 상업성. 자, 여기까지 5문단입니다. 상업적 속성으로 귀결되는 영화의 특성입니다. 영화를 나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작품 누구나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문제 갈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미 제목이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글의 맨 처음에서 영화는 엔터 요소를 갖춘 대표 매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상업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속성을 갖춘 영화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가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와는 달리 윈도 효과에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5문단 보세요. 문화적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설명이 잘못됐어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 있다는 내용 5문단에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모두 4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윗글에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 영화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영화 기생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인들도 많이 알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날카롭게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숱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화적인 명성을 얻은 거죠. 이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세계 각지로 판권이 무수하게 팔려나갔다. 또한 영화에서 언급된 라면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도 노래로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짜 그 감독이 거장인데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같이 거둔 그죠? 문화적 명성에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 기생충이 제작되었다는 데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영화 감독의 의도 그렇죠? 맞습니다. 기생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화제가 되었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문화적 명성을 획득했다. 역시 맞죠.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분을 수상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통해 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었음을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영화제가 많은데 특히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 상징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아카데미 영화제는 다른 나라 작품을 특히 아시아 영화 작품을 작품상 안 줍니다. 아예 다른 분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작품상을 받았으니 대단하죠. 자, 무수한 관객 동원이나 판권 판매, 라면의 판매량 급증 등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윈도 효과로 인해 상업적 성공이 동반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는 데서 기생충이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부대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긍정적 부대 효과는 말 그대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다면 기생충이 다룬 이 우리 사회 부조리한 문제, 빈부격차나 계급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사회적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긍정적 부대효과지. 단지 이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 그 부대효과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되죠. 자,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도 마지막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수양이라는 어휘예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라는 뜻인데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이렇게 인격을 갈고 닦아서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뜻이죠. 자, 명성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을 뜻합니다.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다.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평판이 높은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들도 여러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비문학 독해 1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비문학 독해 1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비문학 독해가 재밌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있을 수능의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맛을 들여가는 단계예요.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키워지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단원은요, 여러분 좀 주변을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물질들, 물체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해봤다면 오늘의 공부 안에서 그 답안들을 조금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원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도 방금 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종류를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주기율표 무엇을 알수 있는 표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순물질과 혼합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순물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혼원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거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국에는 결합해서 한 종류의 물질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화합물, 이런 화합물

나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그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성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정말 물이 기본 성분이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요. 그럼 실험으로 이 내용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원소가 뭔지 봤더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야 된대요. 원소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종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소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원소로 생각되어져 왔구나.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실제로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측을 먼저 합시다. 물이 만약에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면 물은 원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험했는데 물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되네.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험 내용 한번 볼게요. 물을요,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주철관의 철이요,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해야 돼요. 내가 넣어준 거는 물인데 여기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었어? 산소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마지막에 뭘 얻었는지 봤더니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을 얻었대요. 우리 물 넣어줬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네? 그러면 우리 실험 보기 전에 무슨 얘기했죠? 얘가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험 보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됐다고요.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님을 실험으로 증명했던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되는 거죠. 원소는 원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그래도 이 원소라고 하는 거잘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라고 하는 거 보면 하이드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글자 있죠. 그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H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 수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번호 이제 2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그럼 같은 규칙으로 가져와 보면 요 헬륨에서 가장 앞글자를 요렇게 라지H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라지H 요렇게 썼을 때 이게 수소가 수소를 얘기하는 건지 헬륨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의 경우 두 번째 알파벳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원에 항상 두 번째 알파벳을 소문자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항상 두 번째는 아니고요. 그 어원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그러면 그 선택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우리 기호, 약속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교재에는 없지만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아, 이게 수소의 원소 기호구나. 여기 지금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여기에 보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규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원에서 맨앞 글자를 바로 대문자로 가지고 오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원소기호 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분해되더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바로 화합물이었다라고 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화합물들은요,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실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각 부분에 있는 동일한 실험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에요. 아,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구나. 이건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도 물인데요. 물에다가 전류 흘려줄 거구나. 동일해요. 근데 순수한 물에는 여러분, 전류가 사실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특정한 물질을 좀 녹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황산나트륨, 요 실험에서도 황산나트륨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여줌으로써 이 환경 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물을 주철관에 이렇게 따랐을 때도 나타나는 그 화학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바로 화합물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실험의 디테일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수소기체라고 하는 게 산소기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요,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기체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소기체였을 것이고 기체 B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기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요,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각각의 산소가 포집됩니다. 극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화합물 관련해서 이두 개의 실험, 겉으로 보기엔 다른 실험 같지만 결국에 동일한 실험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 실험의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화학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학식은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소. 앞에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수소기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인데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수소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일단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 기호와 숫자로 지금 이 물질을 표현하고 있구나. 화학식을 눈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소도요.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의 경우에도 탄소로, 나트륨의 경우에도 나트륨으로. 아, 이렇게 원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H2O라고 하는 아, 이거 그냥 물의 이름이구나. 여러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염화나트륨,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이것도 얘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요. 염화수소,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 염화수소. 그 다음 암모니아는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로 되어 있는 NH3라고 하는 이들의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그 원소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 중에서 일부는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아, 수소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수소였고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원소, 원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어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살 거거든요. 사과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귤 두 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한 통 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저는요, 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사과 샀고, 귤 샀고, 그 다음 수박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 종류 산 거예요. 맞죠? 이런 종류의 개념이 여러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나하나 낱낱개로 저 과일 몇 개 샀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하나 샀어요? 귤 두 개 샀어요? 수박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네 개 산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입자의 개념이 바로 원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그 안에 더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는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질량이 대단히 큰, 이 원자 전체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요,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원자 질량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바로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핵을요,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더라. 아, 그러니까 다시 작은 입자부터 얘기하면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것은 양성자 때문인 거죠. 양성자가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한번 적어보면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자는 여러분 하나당 1-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개 더해보니까 0이 되네요. 아, 원자 수준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띠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원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떤 종류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자 번호를 부여할 건데 이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양성자 하나야. 그러면

오케이, 너가 1번이야. 너 양성자 두 개야? 네가 2번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바로 결국 원자에 붙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두 가지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원자에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거예요.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자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마다 아, 너 양성자 수몇 개야? 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죠. 그렇게 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나와 있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 3개인 거예요. 너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야. 당연히 전자 3개 가지고 있겠지. 여기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요. 7개예요. 아, 원자 번호 7번에 질소구나. 전자 7개 가지고 있구나.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산소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 8개예요. 전자 8개 가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나트륨이요. 세 보니까 지금 양성자 수 11개예요. 전자도 11개가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아, 리튬 3번이구나. 질소 7번이구나, 산소 8번이구나, 나트륨 11번이구나, 원자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원자 번호 순으로 이러한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주기율 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게약 118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이요, 비슷한 화학 성질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 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 원소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아, 이 표를 보면 대략 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질 거야. 그런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니까요. 여러분, 우리 표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표니까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각각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율표의 가로줄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럼 몇 주기까지가 있느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가로줄의 의미구나. 그럼 이번에는 세로도 한번 볼게요. 세로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이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 흔히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은 어떠냐면 대체로 예,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소들 중에 이런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해서 만든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1족부터 18족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많은 원소를 그럼 내가 다 공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1족, 2족, 그리고요, 3족부터 쭉 가서 12족까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족으로 넘어와서 14, 15, 16, 17, 18족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진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미니 주기율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두면서 그 원소 기호, 더 중요한 건 순서대로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니까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몇 주기, 몇족 원소냐, 이런 것들을 눈에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그냥 그림의 형태로 여기에 원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원소 기호에서요, 실제로 원자 번호를 쓰는 곳은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다가 요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원소 기호에서 표현하는 위치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일단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대체로 왼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우리가 금속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기율표 상에서 왼 오른쪽에 주로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예요. 1주기 1족 원소 수소거든요. 수소, 우리 방금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면 금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요, 금속이 아닌 비금속인데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같은 세로줄에 온다면 얘네 화학적 성질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 예외였으니까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물론 그럴 거지만 쭉 넘어오셔서 마지막 18쪽에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에다가 성냥불을 갖춰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아, 여기에 수소 기체 발생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리튬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혹은 나트륨 가지고 실험해도 아니면 칼륨 가지고 실험해도 동일한 기체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18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 원소들의 워너비 같은 원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잘 갖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학생들 그런 친구 보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늘 아주 흔들림 없이 시험을 잘 보던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원소들이요. 원소들 중에서도 대단히 안정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 바로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실온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족 원소,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18족 원소를 예시로 들면서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니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족도 역시나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면 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는요, 그냥 어느 위치인지 상관없이 번호대로 그냥 원소 기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몇 주기에 몇족 원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알면 대략적인 화학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첫 번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요, 이거 순으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어. 너 이거 몇 개야? 그거 가지고 바로 얘를 정했고. 근데 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양성자 수, 전자 수, 이것이 동일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빈칸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

0: 이름을 정해봅니다. 정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거예요. 우리 국어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을 설명해요 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의 이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이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열거 구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글의 구조를 공부했었죠. 첫 번째는 그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열거 구조였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도 있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까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 오늘 문제풀이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니까요. 꼭꼭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오늘의 공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에서 답안 적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보러 가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준비됐죠? 문제도 미리 풀고 왔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 단원평가 2회는 교재 33쪽이에요. 1번에서 3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쭉 보니까 아, 우리가 읽었던 십장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겠구나. 자, 예측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장생의 뜻에 대해서도 나타냈죠.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돌 대신에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어때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라고 해서 그 뒤에 십장생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십장생의 첫 번째 항목은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각각의 그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라고 했죠? 네.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십장생 안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물체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글 읽으면서 체크했던 첫째, 둘째, 이 낱말들에도 주의하면서 여러분 쭉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십장생을 통해 기원한 것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십장생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기원하고자 했었는지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십장생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뜻합니다라고 하고 우리 조상은 십장생을 통해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두 번째는 건강을 기원했습니다라고 나왔죠. 따라서 두 가지는 바로 장수와 건강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집중해서 잘 읽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쭉 읽으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체크하면서 읽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십장생에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 십장생이라는 이 10가지 물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했죠? 그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그두 가지를 이 보기 중에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십장생의 역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2번,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 나왔죠?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3번, 십장생의 상징적인 의미 나왔나요? 그렇죠. 우리 세 번째 문단에 각각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3번도 정답. 4번, 십장생이 유행하던 시기 나오지 않았고요. 5번에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작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구조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글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짧게 공부했죠. 자,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는 열거 구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순서 구조,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 구조 있었어요.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십장생에 관련된 이 글은 어떤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의 열거 구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 글 읽으면서 체크했었던 이 부분 기억나나요? 첫째, 둘째.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낱말들이 바로 열거 구조임을 잘 드러내는 낱말이죠. 왜냐? 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열거 구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순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변화가 쭉 나타나야 돼요. 혹은 어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한 순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은 순서 구조 아니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대상을 두고 이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10장생과 관련된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는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구조도 아니고요. 문제와 해결 구조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그 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자, 폐현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했던 각목, 종이집게 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집게 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 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폐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목도 양옆에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집어서 연결했던 종이집게 심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분리하고 오로지 천만 남긴 뒤에 이 천으로 가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릅니다라고 되었죠? 자, 방금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천만 남겼잖아요? 이제 그 천을 가방을 만들 만큼 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폐현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천을 잘랐잖아요. 이 천을 그냥 만지면 먼지도 굉장히 많고요. 아, 조금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보통 현수막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더 깔끔합니다라고 나왔죠? 네,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는 틀 모양대로 자른 뒤에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느질까지 완성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순서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에 맞게 쓰세요 라고 했죠. 이 글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1단계부터, 첫 번째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 순서대로 우리도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무엇으로부터? 맞아요. 각목이라든지 종이집게 심이라든지 이것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잘라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라고 나왔죠. 따라서 깨끗하게 세척하기.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잘라낸 부분을, 그렇죠. 바느질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바느질하기.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5번. 기역에서 리을과 같은 낱말을 사용한 까닭을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조건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문장을 작성해야 돼요. 자, 먼저 이 기역에서 리을 낱말들을 살펴보면 기역은 먼저, 니은은 다음으로,
비긋은 그 뒤, 리을은 마지막으로라는 낱말이었죠. 이 낱말들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순서 구조에서 그 순서를 나타낼 때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5번에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리을과 같은 낱말을 사용한 까닭을 글의 구조와 반드시 관련 지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이 무슨 구조였는지를 반드시 넣어 주어야겠죠? 자, 그것부터 넣어 줄게요. 이 글은 어떤 구조다? 맞아요. 순서 구조가 되겠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그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을 했죠. 순서 구조로. 자, 그렇다면 이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낱말을 왜 사용했냐면 이 글은 순서 구조로 기역에서 리을은 폐현수막으로 무엇을 만드다? 그렇죠.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한다? 순서대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답안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려 고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글은 어떤 구조다? 순서 구조다. 이 글은 순서 구조로 기역에서 리을 낱말은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이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사용하였다.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이 문제에서 들어가세요라고 했던 그 조건들을 모두 담아서 답안을 완성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답안은 예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의미가 잘 드러나게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에서 7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쭉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 둘째부터 시작합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했죠. 자, 태풍이라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와, 우리가 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행동 요령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셋째, 이번엔 폭염이에요.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때요? 두 번째 문단은? 그렇죠. 이번엔 폭염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더위.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태풍이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6번 볼게요.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그래서 나왔던 조금 어려운 그 낱말들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반이죠. 동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니은은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디귿은 침수라고 하죠. 잠길 침, 물수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것을 우리는 침수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리을은 파손이에요. 파손. 그렇죠. 어떤 물건이 깨지거나 부서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음은 확인한다.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낱말이죠.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자, 여기 뜻을 보니까 물에 잠긴다. 자, 물에 잠긴다는 건이 낱말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잠길 침, 물수를 써서 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침수되었다라고 낱말을 집어넣는 것이 알맞은 문장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의 디귿이다. 7번,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우리가 이 태풍과 폭염의 행동 요령,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체크하면서 읽었는데 기억나죠? 맞아요. 앞에 둘째, 셋째, 이런 낱말들이 있었어요. 이 낱말은 어떤 구조를 잘 드러낸다? 그렇죠. 바로 열거 구조. 열거 구조임을 잘 드러내는 낱말들이었어요. 이 글은 열거 구조구나. 자, 그럼 보기 읽어볼게요. 1번. 태풍과 폭염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하는 건 공통점을 찾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죠. 2번. 첫째, 둘째. 이것은 순서 구조를 드러낸다. 자,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 구조는 먼저, 그 다음으로, 그 뒤에 이러한 낱말들이 나와요. 첫째, 둘째는 열거 구조를 드러내는 낱말이죠. 3번, 행동 요령을 순서에 알맞게 설명한다. 자, 여기 또 순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서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간 변화, 혹은 장소의 변화, 단계의 변화. 그렇지만 이 글은 알맞지 않지요. 4번, 각 자연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다. 그러지 않았고요. 5번에 각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어떻게? 그렇죠. 키워드 나왔죠. 나열해서 설명한다. 이게 바로 이 열거 구조의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보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10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가와 나 그림이 있죠. 그 중에 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남학생이 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글의 구조 틀을 떠올리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좋을까?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려면 순서 구조.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해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가장 잘 어울릴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림도 볼게요. 아, 나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과 크기와 모양, 그리고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8번 볼게요. 지우가 가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죠. 자, 아까 가 부분에서 이 지우라는 학생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게요. 1번.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 아니죠. 2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한다. 자, 이미 이 대상과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3번.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맞죠? 어떤 내용에는 어떤 구조가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9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구조는 무엇일까요? 자, 결국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나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과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활용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구조? 맞아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특징을 설명할 때는 열거 구조가 어울립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열거가 되겠죠. 10번. 가의에서 다 가운데에서 지우가 기억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할 때 알맞은 틀은 무엇인지 이 틀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지우가 선택한 것은 열거 구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다 중에서 어떤 것이 열거 구조 틀인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 그렇죠. 여기 왼쪽에 설명하려는 대상을 적고 첫째, 둘째, 셋째, 나열 해서 설명하는 가가 바로 열거 구조 틀이었고요. 나는 비교와 대조 구조, 다는 순서 구조에 알맞은 틀이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2회 모두 마쳤고요. 수행 평가 풀러 가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에서 3번 문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설명이지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려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청자에는 구름무늬, 항무늬, 연꽃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했죠. 그리고 나서 반면에 조선백자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려청자와는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라고 했죠.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자, 공통점이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1번 보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과 이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설명하려는 대상부터 적어 볼게요. 무엇을? 고려 청자와 그리고 조선 백자를 설명하고 있죠. 이두 가지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한다. 이렇게 답안을 정리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조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모두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2번, 이 글을 보고 보기를 참고해서 칭찬이나 조언하는 댓글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글을 읽었어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었죠. 글의 특징과 글의 구조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맞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알맞게 잘 썼죠. 그런 부분을 칭찬으로 적어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고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나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고려 청자, 조선 백자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를 글로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자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왠지 사진 자료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진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시 정답일 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칭찬과 조언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3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아래 틀에 정리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였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원인데 가운데 겹치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가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대상의 공통점이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지만 고려청자는 조선 백자와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맑은 푸른빛이었고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자, 반면에 조선 백자는 고려청자와는 다르게 깨끗하고 단정한 흰색이었고요. 복잡한 장식이 없이, 즉 무늬가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이 구조라고 한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국어 4단원 내용도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꼭 틀렸던 거 복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엔 5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소? 자식이 여럿 있어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할 것이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가족의 혈육과 관련되어 있소.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큰아들은 참 듬직하고 성실하네.
2: 그런데 작은 아들은 사고 뭉치인 것 같아.
1: 그런데도 부모님은 작은 아들을 위해 애쓰시는구나.
2: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
0: 오늘의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엄마가 너희를 편애한다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니?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몽실언니, 권정생. 가난을 견디나 못한 몽실의 어머니 밀양댁은 몽실을 데리고 새아버지에게 개가를 하지만 새 가정의 냉대와 폭력 속에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새아버지가 밀양댁을 밀치는 과정에서 몽실은 다리를 다치게 되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된다. 어린 몽실의 다리에 새겨진 이 상처는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모진 삶의 무게와 시대적 아픔을 상징하는 흉터가 된다. 어머니 밀양댁은 새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영순과 영득을 낳지만 고된 삶 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몽실은 다시 친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친아버지 역시 새어머니인 북촌댁과 살고 있었으나 북촌댁마저 여동생 난남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고 만다. 몽실은 자신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갓 태어난 동생을 품에 안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친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가고 몽실은 이부동생 영득과 이복동생인 난남을 데리고 폭격이 쏟아지는 피난길에 오른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구걸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몽실은 결코 동생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전쟁통에 동생을 버리라고 조언하지만 몽실은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동생들을 지켜낸다. 전쟁이 끝난 후 친아버지는 다쳐 돌아오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0: 남들이 생각하는 온전히 부모의 피를 나눈 동생들은 아니지만 한 방울이라도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몽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몽실이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1: 오늘의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깨물어 보시오. 다 아프오. 혈육은 모두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오. 사랑에 차별이 어디 있겠소. 이 속담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 실험 주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전압을 변화시키고 니크롬선의 조건을 달리해 보면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직류 전원 장치,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긴 니크롬선,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집중해서 관찰해 봅시다. 긴 니크롬선 대신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고 과정 2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롬선의 길이만 바꾼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다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니크롬선의 저항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정 2와 3에서 측정한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가로축에는 전압, 세로축에는 전류를 놓아 그래프를 그립니다.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를 통해 저항의 크기를 판단해봅시다. 오늘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보며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니크롬선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일수록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류의 세기가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3V일 때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압이 같을 때 짧은 니크롬선일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전류 전압 그래프로 나타내면 짧은 니크롬선의 그래프가 긴 니크롬선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류가 전압에 따라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함께 탐험을 즐기러 온 우리 대원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하게 될 섬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요. 바로 People Island, 인물의 섬입니다. 자, 이곳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바로 네, 양궁 선수 임동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력이 0.1도 안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쵸.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임동현 선수는요, 이런 시력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의 양궁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임동현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지문을 읽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단어 의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번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numerous, 수많은. ability, 능력. vision, 시력. target, 표적. blind, 시각장애의. policy, 정책, 방침. vessel, 그릇, 용기.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legally, 법적으로. secret, 비결, 비밀. poor eyesight, 약시, 좋지 않은 시력. famous, 유명한. honesty, 정직. nearly, 거의. 자, 오늘의 어휘 잘 적어 보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지문 탐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can이라는 조동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can이라는 조동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네, 그런 조동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동사는 원래 위치가 어디다? 그치, 동사원형 앞에. 그래서 원래 can의 위치는 여기예요. A blind man can beco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문장 앞으로 갔을까? 그렇지,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써줄 때는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can a blind man, 시각장애인이 become an archer, 궁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an archer이라고 하면 양궁 선수, 즉 궁수가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an archer, 궁수가 될 수 있을까요? Well, 임동현 is legally blind. 자, 이 임동현이라는 인물은 legally, 법적으로예요. 법적으로 blind,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임동현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And, 그리고 he became a famous archer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어떤 양궁 선수가 되었다? 그렇죠. famous는 유명한이죠. 유명한 양궁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He has 20/200 vision. 자, vision이라고 하면 시력인데요. 좀 우리에게 생소한 시력 측정 단위가 나오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20/200 vision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정상 시력이 20/20 vis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한 20피트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때 읽는 그 글자판 있죠? 글자판을 잘 읽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위를 쓰는데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그렇죠? 뒤에 나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임동현 선수는요. 20/200 vision을 갖고 있어요. 뒤가 높을수록 시력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What he can see at 20 feet. 그가 20피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others, 다른 사람들은 can see at 200 feet. 다른 사람들은 200피트 정도의 거리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피트란 단위가 조금 생소하면요. 보통 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0 feet, 대략 한 6m 정도 되고요. 200 feet, 61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러면 확 체감이 되시죠? 그가 6m에서 볼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61m의 훨씬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에서 what he can see, 이걸 방금 어떻게 해석했죠?
그가 볼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여기서 what은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아니고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 he can see, 그가 볼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가 볼수 있는 것. 20피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200피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To him, 그에게 the target, 표적이 되는 거죠. 자, 표적은요, looks lik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ooks like smudged paint, 뭐처럼 보인다? Smudged라고 하면 여기 보면 얼룩진, 번진이란 단어로 나와 있죠.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대요. 자, 여기서 이 smudged라는 단어가 사실은 smudge. 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요. Smudge라는 동사는 번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런 단어 봤죠? Barbecued. 이 단어도 어디에서 왔다? 바비큐 하다라는 동사 뒤에 T를 붙이니까 바비큐 된이란 수동의 의미가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요, 스머지가 얼룩지게 하다, 번지게 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D가 붙어서 얼룩진 어떤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때 과거분사가 된이 단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udged paint,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남들보다 훨씬 더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그 궁수가 된다라는 게. 하지만 볼게요. 이어서 보면 blank has poor eyesight. 자, poor eyesight, 좋지 않은 시력. 약시가 되겠죠. 자, 빈칸은 뒷부분을 읽어보고 채워볼게요. He set the world record. 자, 지금 여기서 set이라고 하면요, 세우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의미입니다. set 세우다, set 세웠다.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세웠다가 되는 거죠. He set the world record.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언제? In the 2004 Olympic Games. 2004년 올림픽 게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빈칸에는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의 좋지 않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After, 뭐뭐 후에죠? After 8 years. 자, 8년 후에 he set a new world record at the 2012 Olympics. 와, 2012년 올림픽에서 8년 후에는 그렇지. New world record.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쵸? 엄청난 업적인 거죠. The secret of his ability. 자, ability는 능력입니다. secret은 어떤 비결이 되겠죠. 즉, 그의 능력의 비결은 is 무엇이다? numerous hours of hard work. 자, 여기서 hard work, 어떤 고된 훈련, 노력이 되겠습니다. 즉, numerous는 수많은이고요. numerous hours, 수많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수많은 시간의 고된 훈련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임동현 선수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는요, 그렇죠. 굉장히 눈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는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수많은 시간의 노력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컴프리헨션 체크로 가서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었죠. 자,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기를 보면 thanks to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 덕분에 란 뜻이에요. Thanks to. 그의 약시 덕분에 뭐뭐 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리고 despite. despite이 바로 우리가 찾던 무엇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네, despite이 되겠죠.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ecause of,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 1번은 3번 체크하고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easy come, easy go.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easy는 쉬운이란 뜻이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자, 2번에 better late than never. 자, never 볼까요? 절대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better late, 늦는 것이 낫다 than never.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뜻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자, practice,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완벽하게 한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4번에 honesty라고 하면 정직이에요. 정직. 자, 정직함, 정직이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을 보면 empty vessels.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인데요. 그쵸? vessel이라고 하면 그릇, 용기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이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인동현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궁수가 될수 있었던 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 정답은 그치, 3번이 되겠네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하게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임동현 is nearly blank. 자, 임동현은 거의, 그쵸, nearly 거예요. 거의 어떤 상태이다? 그쵸, 그는 거의 눈이 먼 상태죠. 시각 장애인이다. 그러면 blind란 말이 들어가겠네요. 임동현 is nearly blind. But, 그러나, 그는요, 올림픽에서 world records, 세계 기록을 어떻게 했다? 세웠다. 자, 우리 세웠다라는 동사로 set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blind, 두 번째는 se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Some K-pop stars are blank around the world. 자, 몇몇 K-pop 스타들은 전 세계적으로 빈칸합니다. Many people in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know them. 그들을 안대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다는 건 그들이, 그렇죠, 유명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amous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any K-pop stars are famous around the world. 자, 그 다음 B번. He is a man of great blank. 자, 그는 위대한 이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He can do many things without difficulty. 자, 여기서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difficulty는 어려움입니다. 즉, 그는 어려움 없이 can do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어려움 없이 많은 것들을 하는 그는요.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가진 남자겠죠. 그러면 우리 능력이라는 단어, 네, abilit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He's a man of great ability.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 100쪽 되겠습니다. 자, 1번. 그가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others can see at 200 feet. 다른 이들은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문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가 뭐뭐 할 수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적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봤었죠. what. 이때는요, 의문사가 아니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의미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what 그리고 he, what he can se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지. At 20 feet.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What he can see at 20 feet. 자, 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그렇죠, 훨씬 더 먼 거리에서, 200피트에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표적은요,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적, the target이 되겠죠. 그리고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looks like가 나왔죠. The target looks like, 그리고 얼룩진 paint, smudged paint. The target looks like smudged paint. 자, 원래 이 looks like의 원형은요, look like죠. 그런데 s가 붙은 이유는,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형태로 동사를 만들어 준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치, despite his poor eyesight.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요. He set the world record. 그는 세계 기록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장. 그는 2012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자, 그러면 일단 2012년 올림픽은 나와 있어요. 자, 주어 he가 되겠죠. He set. 그는 세웠는데요. A new world record.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죠. He set a new world record at the 2012 Olympics.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그의 능력의 비결은, 자, 그의 능력 어떻게 쓴다? His ability가 되겠죠. The secret of his ability. 자, 무엇이다? Is 바로 수많은 시간, numerous hours of hard work. 바로 수많은 시간의 고된 훈련에 있다. 네, 이 문장까지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한번 영작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키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바로 우리 13번째 키인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look like예요.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로, 이때 lik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렇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To him, 그에게 the target, 표적이죠. The target looks like smudged paint.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 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때 look like에서 s가 붙은 이유는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온 주어에 맞춰가지고

3인칭 단수저가 나오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동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smudged가 원래는 smudge, 번지게 하다, 얼룩지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뒤에 D가 붙어서, 그렇죠, 얼룩진,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노트에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궁수가 될수 있을까? 네,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빈칸에 채워서 여러분이 오늘도 멋지게 탐험을 했다는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리딩 파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소의 가스와 에너지인데요. 소의 가스와 에너지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주목하면서 우리 오늘 글 바로 독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ich is the biggest cause of air pollution? Cows or cars? 라고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어느 것이 가장 큰 cause입니까? 자, 우리 cause는요, 원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까? 소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냐면 cows, 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소가 공기 오염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Cows have bacteria in their stomachs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stomach 하면 배 혹은 위 이런 뜻인데요. 자, in their stomachs 여기서는 뱃속에서 뱃속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들은요, 배 안에 뱃속에 박테리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볼까요? When cows eat grass,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우리 when이 이렇게 시간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풀을 먹을 때 혹은 소들이 풀을 먹으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풀을 먹으면 이 박테리아들이 produce energy. 자, produce라고 하면요, 생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생산하다. 풀을 먹으면 이 뱃속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 cow uses the energy in its body. 소는요, 몸 속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nd this creates gas. 이것이 만들어낸대요. 무엇을 만들어내요?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소의 가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가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w releases the gas out of its body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release 라고 하면요,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가스를. 그런데 어디로? Out of its body. 몸 밖으로가 되겠죠. 뭐 방귀

이를 낀다거나 트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몸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gas makes the earth hotter.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랑 똑같이 한번 밑줄 쳐보세요. Makes the earth hotter. 자, 이렇게 밑줄 쳐보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make 뒤에 목적어,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쉬운 예시. You make me sad. 너는 나를 슬프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Make me sad는 나를 슬프게 만들다 이거죠.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Makes the earth hotter.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라고 해석되겠죠. 자, 우리 make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뒤따르는 형태 봤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And causes global warming. 자, 여기서는 cause가 동사로 쓰였어요. 초래하다. 우리 cause 명사 형태로는 명사의 뜻으로는 원인이란 뜻이 있었는데 동사로는 초래하다예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자, 계속 볼게요. Recently, 최근에는요, scientists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과학자들이 have found a way,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할 방법이냐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소의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이게 문제겠죠. 근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바로 볼게요. They can convert the gas from cows into useful energy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convert라고 하면요, 전환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얘는 into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전환시키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즉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은요. 소에서 나온 가스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Each cow, 각각의 소는, 즉, 소한 마리 당, makes 250 to 300 liters of gas a day. 하루에 250에서 300리터의 가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24 hours. 자, 문장이 정말 긴데요. 끊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we can get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A large enough amount of energy to ru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 enough라는 단어 그리고 to라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enough와 to가 짝꿍을 이루게 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냉장고를 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짝꿍이 되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문장의 구조가 쉽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독해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글의 제목이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 키워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cow gas, 소의 가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쵸? 자, 이 소의 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죠? 이걸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쵸? 자, 이러한 내용, 이러한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는 제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았을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주세요. 네, 우리 5번을 한번 보시면 New power source, cow gas.

지구의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 혹은 동력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번을 제목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power 이 말이 에너지와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될수 없는 1번부터 4번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시면 bacteria help cows keep healthy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봤던 make처럼 이 help도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은 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게 글의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키워드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 Are bacteria bad for the environment?라고 했거든요. 우리 environment 하면 환경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니까 뭔가 맞을 것 같지만 박테리아가 환경에 나쁩니까?가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 하시고요. 3번을 보시면 What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자, cause 하면 원인이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요, 기후 변화의 원인 중에서도 소의 가스와 에너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소의 가스와 그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Gas is an important energy for the future. 자, 가스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다. 이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도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가볼게요. 위 글에 밑줄 친 this problem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his problem이 들어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겠죠. 앞에서 이 소의 가스가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의 몸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것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 골라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What do bacteria do in a cow's stomach? 자,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소의 배에서. 자, 여러분. 박테리아는 소의 몸 안에서, 즉 뱃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답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Why is cow gas bad for the environment? 소의 가스가 왜 환경에 나쁩니까? 왜 나빠요? 소의 몸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지구를 더 뜨겁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안 좋다고 했어요. 3번을 보시면 How does Cow gas make the earth hot. 자, 우리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의 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까? 인데요. 소의 가스가 지구를 어떻게 뜨겁게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정답 골라줄게요. 4번 보면 누가 방법을 찾았습니까? To change cow gas into energy. 소의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누가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어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찾았어요. 답할 수 있겠고요. 5번 보시면 How much gas does a cow produce in a day?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가스를 소한 마리가 생산하냐고 합니다. 자, 250에서 300리터라고 정확히 나와 있었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으로 골라줄게요. 다음 4번 보시면 뜻풀이를 찾아서 연결을 해볼 텐데, 여러분 A 보세요. Release,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번 보시면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언가가 빠져나가게 하다. 예, 방출하다죠? 자, 비를 보시면 cause, 초래하다인데요.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잖아요.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다. 초래하다. 맞습니다. 자, C를 보시면 convert, 전환시키다. To make something turn into something else. 얘도 여러분,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요.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뀌게 만들다. 이게 전환시키다죠? C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워크북으로 정리하러 가볼게요. 네, 교재 100쪽입니다. 우리 A부터 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에 pollution 하면요, 오염입니다.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이에요. 그리고 bacteria 하면 박테리아, 그리고 stomach 하면 배나 위가 되겠고요. 또한 produce 하면요, 생산하다입니다. 또 release, 무언가 밖으로 빼내는 거죠. 방출하다. 그리고 source 하면요, 원천이나 근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cause 두 가지 뜻다 알아두세요. 원인, 또 동사로는 초래하다. 이어서 global warming 하면 지구 온난화고요. 또 recently, 최근에. 또 useful 하면 뭐예요? 유용한. litter 하면 리터죠.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란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convert 하면 전환시키다. 우리 amount 하면요,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refrigerator인데요. 얘는 냉장고죠. 그리고 enough 하면요, 무슨 뜻? 충분한입니다. 자, 우리 단어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영작 훈련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볼게요. 어떤 것이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일까? 소일까? 자동차일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나세요? 자, 소일까? 자동차일까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앞부분 영작해 볼게요. 둘중 어떤 것이 뭐뭐일까라고 할때 which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Which is the biggest cause?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일까? 근데 무엇의? 공기 오염의니까 of air pollution 가지시고요. 이어서 2번 보시면 이 가스는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요. 자, 그럼 앞부분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한번 해볼 텐데요. This gas makes 지구를 더욱 뜨겁게 순서로 쓸 거예요. The earth hotter. 자, make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써서요. 무엇을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갈게요.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했다. 자, 주어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되겠고요. Scientists in Argentina. 자, 발견했다. have found a way.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죠. to solve this problem. 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그들은 소들로부터 나오는 가스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 그들은 전환시킬 수 있다니까 they can convert 이용해 줄 거고요. the gas from cows라고 하면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유용한 에너지로니까 into useful energy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5번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가스를 탱크에 모으면 우리는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앞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뭐 하면이라고 할때 우리 if 접속사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we collect this gas 하면 이 가스를 모으면이죠. 어디에? 탱크에. in a tank. 이렇게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장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오늘 내용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어려웠던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파이널 체크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예습은 필수입니다. 어휘 공부해 주시고 독해도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채점도 한 번씩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에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올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미 가정법을 만나봤어요.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사실 가정법 하면 이 지난번에 봤었던 가정법 과거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같이 공부하면서 얘네들을 서로 막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주인공인데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과거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미 벌어졌지만 그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할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이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이 head PP라는 과거 완료를 가지고 내가 나타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우리 오늘 또 독해하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죠. If a person drops a 10-pound ball and a 5-pound ball of a building at the same time, which one will hit the ground first? 이렇게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f는 참고로 가정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거나 과거 사실에 반대,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벌어진 일을 뒤집을 때, 요럴 때만 쓰는 거고, 요런 거는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거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죠. 누군가가 떨어뜨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10파운드짜리 공 하나와 5파운드짜리 공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공이 땅을 먼저 칠까요는 한마디로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5파운드, 10파운드는 정확히 무게로 따지면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무거운 게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럴지 한번 보죠. Will gravity pull harder on the 10-pound ball? 자, 우리가 지금 예측한 것처럼 과연 이 중력이 당길까요? 근데 더 세게 당길까요? On the 10-pound ball. 그래서 이 5파운드보다는 10파운드가 무게가 더 있으니 중력이 얘를 더 세게 당길까라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This is the topic of a famous story about the scientist Galileo Galilei. 그래서 이것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죠. 이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들어본 적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People say,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말해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흔히들 이렇다라고 합니다. 뭐뭐라고들 하네요. 요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He had tried dropping two objects from the Leaning Tower of Pisa. 피사의 사탑. 영어로는 The Leaning Tower of Pis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번 시험 삼아서 떨어뜨려 봤다 이거예요. 근데 try ing는 한번 해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물체를 피사의 사탑에서 한번 떨어뜨려 본 겁니다. 아마도 무게가 다른 두 물체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이 올라가서 물체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본 겁니다. So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out that the two objects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자, 여러분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상하기로는 무거운 게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to find out 이런 결과를 찾아낸다는 거지, 그치? 어떤 결과가 나왔냐? that 이하라는 결과인데요. The two objects, 두 개의 물체가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그래서 거의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파운드냐, 10파운드냐 중요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바닥에 닿게 된다. 이게 실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줄것 같죠? Gravity works. 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The same,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On all objects, 그래서 모든 물체의 중력은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5파운드냐, 10파운드냐, 100파운드냐와는 상관없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빈칸 나와 있고요. 여기 우리 빈칸에는 연결관계 파악으로 1번에 들어갈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 이거 해석으로 풀면 됩니다. 어떤 접속사가 자연스러울지를 우리가 골라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고 자, unless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if 부정이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4번에 where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지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중력이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한대요. 까지 읽었죠. 뒤에를 봐야 되겠죠. There is wind. 자, 바람이 있다라는 변수가 생겼네요. 바람이 있어요. 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뒤에 결과를 볼게요. Objects will fall. 그러면 물체가 떨어질 거야. At about the same speed. 자, 똑같은 속도로. 지금 결론이 앞에랑 뒤랑 같잖아. 여기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바람이라는 변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바람이라는 변수가 없다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선택지에서 unless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정답으로 넣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면 자, 중력은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바람이 없어야 돼. 바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마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같은 속도로.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if one of those bows had been attached to parachute, 자, 여기 가정법 알아보셔야 돼요. if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had, pp인데 지금 수동태로 들어갔어요. had been, pp. 과거 완료의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would have pp. 자, 요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예요. 그쵸? 자, 요 구조를 알아보시고,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오면, 만약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 자,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들 중 하나가 부착이 되었더라면, attach는 붙이다인데요. 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쓰고 있고, 어디에 붙여진다면 parachute 이게 바로 낙하산이죠. 낙하산에 공이 하나 매달려진다면 그러면 그 낙하산에 매달려진 공은 would have slowed the bow down. 아마도

그 공을 좀더 천천히, 속도를 좀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낙하산이 없이 떨어뜨렸을 때, 즉, 바람의 방해가 없었을 때는 동시에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정법 과거 문장의 구조를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힌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if절의 과거 완료 head PP를 가지고 옵니다. 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가정법 과거랑 좀 비교할게요. 단순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고, 자, 그것도 이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겠죠? 과거 동사. 뭐, ed라든지, 비동사는 were 좋아하죠? 자, 그리고서 주절에 역시나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요. 뭐, would, could, might,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형태를 좀 빌려다가 현재 그럴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니면 현재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요거 만약 했다면 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시 문장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죠. If she had left earlier, 그녀가 더 일찍 떠났더라면 she would have caught the train. 그 기차를 탔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head PP, 뒤에 would have PP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를 완벽하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해석 잘했네요. 좀만 더 일찍 출발했으면 기차를 탔을 텐데. 라고 하는 해석은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팩트는 뭐예요, 그러면? 아, 실제로는 그녀가 좀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차를 못 탔나 보다. 라고 우리가 실제 상황을, 실제 과거 상황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문제 풀어보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unless였어요. 그렇죠? 요거 if, not의 뜻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 맞아. 요 내용 나와 있었죠? 중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여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중력은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바람이 없다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무게가 다른 두 물체의 낙하 속도는 거의 동일해요. 이게 바로 중력이 사실은 무게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만 없다면 동일하게 땅에 같은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변수가 뭐였어요? 바람. 그래서 바람의 물체의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하산을 달면은 물체의 낙하 속도를 줄여준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비례하지 않는다. 요게 되겠죠? 자, 요지프학하는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요렇게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고요. 갈릴레오의 실험에 따르면 two objects of different masses. 그러면 이제 다른 질량이에요, 질량. 자, 다른 질량의 두 물체는 fall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바로 중력이 그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중력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영어로는 gravity. 자, 이번에는 영영풀이 문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lean 하면 뭐, 기울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여기 있다. To bend or incline. 구부러져 있는 것 또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비에 drop은 떨어지다 또는 떨어뜨리다. 둘다 되는데요.

아니면은 연결시키는 거, 요런 거, 다 부착하는, 붙이는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태치의 영영풀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본문 문제는 정리해 보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파워업 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워크북의 어휘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만 좀 보고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동시에라고 할때 항상 이 동시에 어떤 지점, 그 동시에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항상 at 같이 쓴다라는 거 전치사를 좀 주의해서 at the same tim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란이라고 나와 있는 surprised 요 단어 항상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게 ed로 끝나죠. 과거 분사죠, 사실은. surprising ing가 아니라 surprised ed 형태로 써서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영영에서도 봤었던 attach 붙이다였고요. 그다음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뒤에 명사 올 거고요. 역시나 due to도 뒤에 명사 오면서 명사 때문에. 그래서 due to는 여기에서 because of의 뜻이에요. 자, 요걸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 3번부터 볼 거니까 이제 1, 2번은 여러분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3번의 배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는 이 문제의 질문을,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두 물체를 떨어뜨려 보았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가 떨어뜨려 보았어 두 물체를, 요건 나왔어. 요거는 나온 거예요. 그가 두 물체를 한번 떨어뜨려 보았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만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 아,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투부 정사를 써주면 돼요. 찾기 위해서. 뭐를? 답을. 뭐에 대한?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답. 자, 요렇게 우리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자, 그 다음 거는 당신은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근데 that 절 뒤에 the two objects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이 부분이 뭐예요?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당신이 이거를 알면 놀랄지도 몰라. 이 부분만 배열해 보면 자 주어는 you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조동사 먼저 오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out. 이렇게 배열해 주시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만약 그 공돌 중 하나가 낙하산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공이 천천히 내려오게 했을 것이다. 해서 우리 가정법 과거의 문장, if절 부분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먼저 쓰고요. 주어 갈게요. 주어. 그 공돌 중 하나. one. 자, of. Those balls 해서 one of 복수명사 구조 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ead pp 넣어주면 되겠죠? had been attached 어디에 부착돼 있어? to a parachute 요렇게 배열해 주시면 돼요. 다시 if one of those balls had been attached 해서 수동태 그리고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느냐? to a parachute 요렇게 하면 우리 가정법 과거의 앞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would have a pp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는 구조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if절 지금 과거 완료로 나와 있는 것 같죠? 요거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활용해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had pp, would have pp. 요 구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이어서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2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21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것 물어보고 있는데, 밑줄을 쳐줬어요. 그죠? 좀더 쉬울 것 같아요. The movie was so boring. 이건 어때요? 영화가 매우 지루했다인데, 자, 영화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So boring.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동의해. 나 거의 잠들 뻔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자, 2번. Are you interested in math?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거처럼 많이 외웠죠. Be interested in, 그쵸? 뭐뭐에 흥미가 있다 라고 배웠는데, 결국에는 얘가 흥미를 가진 거죠, 주어가. 그래서, 너는 수학에 흥미가 있니? No, I hate ma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My father allowed me to go camping. 이에요. 우리 아빠가 허락을 해주셨네요. 뭐 하는 것을? 내가 캠핑을 가는 것을 허락해주셨다. Oh, you must be excited. 오, 너 진짜 신나겠다. 분명 신나겠다예요. 이제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추측이고요. Excited 뭐예요? 네가 신나는 거죠. 신나는 그런 것을 당한 거죠. 원래는 신나게 하다가 excited인데 신나게 하는 걸 감정을 느낀 거니까 excited 맞고요. 자,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했고요. I ran so hard. 나 너무 열심히 달려서 It was tiring. 그게 너무 피곤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렸던 것을 말하는 거죠. I was tired가 아니잖아요. 그쵸? So It was tiring. 괜찮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 다음, The Flower Festival was amazed. 그꽃 축제는 뭐예요? 자, 꽃 축제가 놀라움을 느꼈나요? 아니죠. 꽃 축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니까 얘는 능동으로 amaz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야 맞겠죠? 그래서 Yes, I think the parade네요. Parade was the best. 나는 퍼레이드가 최고였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그 다음 22번에서 23번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Can you see the girl raising her hands? 라고 했어요. 뭐예요? 너는 저 소녀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이니? 볼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녀가 손을 들고 있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괜찮네요. 자, 그 다음 Hannah keeps to play the violin이라고 했어요. 뭐가 어색하죠? 그렇죠. Keep, ing. 이건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친다이므로 여기는 playing이 되어야 하니까 어색한 것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that may be the stolen table. 그것은 훔쳐진, 도난당한 테이블일 수도 있다. 맞나요? 그쵸. 도난당한 테이블, 탁자이니까 얘는 PP 형태로 수동의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I'm satisfying with 이것도 우리 했죠. Be satisfied with예요. 그렇죠? 왜요? Satisfy가 만족시키다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어디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with와 함께 쓰이는 수동태 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씨가 맞고 B, D가 틀렸으니까 어색한 개수 두 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도 하나하나 보면요. The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은요, prevented the crowd from gathering이라고 했어요. 우리 prevent, 목적어가 오고요. from, ing. from이 어쨌든 전치사죠? 뒤에 동명사 ing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모이는 걸 못하게 한 거예요. 모이는 걸 막았다라는 거죠. 어디에? In front of the police office. 경찰서 앞에. 괜찮죠? 자, 그다음 his job is catching fish in the sea라고 했어요. 그의 직업은요, 입니다. 뭐 하는 것? 그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동명사 잘 쓰여 있고요. 그다음 Tony suggested not moving to another place. Suggest ing 맞고요. 동명사의 부정 not moving 맞죠? 어순도 맞습니다. 자, Tony는 suggest 하면 제안하다라는 건데 다른 장소로 이사 가지 않는 걸 제안했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맞는 문장. 자, would you mind to change the schedule? 어디가 틀렸죠?
mind ing입니다. 그죠? 그래서 to change가 아니라 changing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would you mind changing the schedule?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틀린 것은 D 하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은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작지어진 것 물어봤습니다. 대화 한번 볼게요. So, it was a great concert. 그거 훌륭한 콘서트였어. Their music was. 음악이 어땠다? 자, 음악이 여기 보니까 터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터칭이냐, 터치드냐. 근데 음악이 사람들의 감동시키는 거네요. 그럼 뭐예요? 터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yes,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The second keyboard player's playing이 주어져. 두 번째 키보드 플레이어의 연주자의 연주가 뭐 했다? 또한 뭐 했다? 그렇죠? 그 연주가 매력적인 거였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니까 fascinating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was there a second keyboard player? 이라고 했어요. 얘는 못 봤나 봐요. 그쵸? 두 번째 키보드 연주자가 있었어?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네. 라고 했더니, Did you see the woman? 너그 여자 봤어? 근데 어떤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Next to the singer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stood냐, standing이냐, 뭐예요? 그쵸? 그 가수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가수 옆에 서 있는 거 봤어? 또는 서 있는 여자 봤어? 어찌됐든 이 여자가 서 있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럼 뭐예요? Standing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Now I remember. 아, 이제 기억난다. She was great. 그녀는 훌륭했어. 이렇게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25번에도 대화가 나와 있는데, 밑줄 친 A에서 이중 용법이 나머지 네과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자, A 첫 번째에 It's very hot today. 오늘 너무 덥다. I want to go. 이거 뭐예요? Want to, want to. 왜 외웠어요, 우리? 저 목적어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명사로 쓰인 거고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I want to go to the swimming pool. 나 수영장에 가고 싶어라고 했고요. How about you? 너는 어때?라고 했더니 I feel like going swimming too. 나도 수영하러 가고 싶다. Feel like ing. 맞나요? 그쵸. 얘도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도 이 전치사예요. Like가 전치사고, 그래서 얘도 동명사가 되겠죠. 자, 동명사이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Let's go together. 우리 같이 가자. 했어요. 자, okay. What do we need? 우리 뭐가 필요하지? To pack. 자, need to 뭐뭐 해야 한다. Pack. 자, need 뒤에 to 부정사로 목적어가 온 거예요. 우리 뭘 싸가야 되지? 라는 겁니다. 자, to 부정사죠. need의 목적어니까 명사로 쓰였고 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we should bring a swimsuit and swimming glasses 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영복이랑 뭐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swimming glasses니까 수경이 되겠죠. 우리는 수경과 수영복을 가져가야 해. Alright, 좋아. I'm ready. 나 준비됐어. 그죠? I'm calling a taxi. 이거 뭐예요? 내가 택시를 부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택시 부를게 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지금 현재 분사로 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great. Oh, wait. 좋아 했더니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I forgot to bring. 얘는 forget 뒤에 to 부정사. 얘는 뭐예요? 역시 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로 쓰였죠. 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내가 뭘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수영 모자를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here it is. 여기 있어. We can go now 라고 했어요. 깜빡해서 이제 챙겨서 여기 있다 하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 뭐예요? 그쵸? 명사 쓰였고요. 동명사 명사로 쓰였고요. 얘 명사로 쓰였고요. 얘는 현재 분사인 거죠. 얘는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에서 27번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고요. 26번, 너는 일본어로 쓰인 그 소설을 읽었니? 라고 했어요. 자, 너는 읽었니? Did you read the novel?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읽었니? 까지 했네요. 너는
그 소설을 읽었니? 근데 일본어로 쓰인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

쓰인 그 소설이에요. 그럼 뭐 일본어로 쓰인 거죠. 그럼 뭐예요? written이 되겠죠? written in Japanese. 일본어로 쓰인 그 소설. 그 다음 27번.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자, 나는은 있고요. 자,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예요? cannot help ing예요. 그죠? 네, 과거니까 couldn't help crying. 이렇게 해서 한수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could not help cry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줄여서 couldn't help. 그 다음 28번에서 30번에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는 문제네요. 28번은 나는 이번 주말에 머리를 자를 것이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나는 이번 주말에, 자, 나는 머리를 자를 것이다. 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를 것이다? 그러면 I will cut. 이렇게 가지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자르는 것이 cut my hair 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잘리게 할 거다.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용사에 의해서 잘려지게 할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I will 뭐뭐 할 거다. 근데 여기서는 사역동사 have를 써서요. have my hair. 내 머리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cut. 여기서의 cut이 과거분사 PP인 거죠. 그쵸? 그래서 I will have my hair cut this weekend 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그때 봤던 것은 get 동사를 썼어요. 그쵸? 여기도 get my hair cu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 will have my hair cut 이렇게 해서 얘가 PP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I will cut 이라고 해버리면 have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직접 자르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거 한번더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9번은 나의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네요. 자, 나의 할머니는 주어예요. 어디죠? My grandmother. 주어. 자, 좋아하셨다. 동사네요. 어딨어요? Light예요. 자, 그러면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뭐뭐 하는 것. 명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grow에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든지, 자, like는 뒤에 원래 뭐도 돼요? 그렇죠. To grow도 돼요. 근데 여기는 동명사가 주어져 있으니 growing을 쓰는 겁니다. 그럼 growing flowers, 꽃을 키우는 것. 근데 어디에서? 정원에서. 따라서 my grandmother liked growing flowers in the garde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에 너의 실수를 사과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초에 안 했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자, 어쨌든, 우리, 뭐뭐가 소용없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뭐죠? 자, it is no use ing. 이건 그냥 외워서 써야 합니다. 그쵸? 뭐뭐 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죠? 뭐 하는 게 apologizing. 사과하는 것이 for 뭐를 사과하는 거예요? For your mistake.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it is no use apologizing for your mistake 하고 마침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1에서 35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했네요. 자, it is interested to read this book. 자, 이거 좀 어색하죠? 우리 be interested in은 많이 봤는데, 자, 얘는 뭐예요? 이 책을 읽는 것은 흥미롭다, 재밌다가 되어야 돼요. 책을 읽는 것, 독서가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럼요. 능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interested를 interesting으로 고쳐서 가주어, 진주어가 쓰인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은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32번, Do you mind to turn on the light? 여긴 바로 나와야죠. 우리 어떻게 했죠? Mind. ing다. 얘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그래서 to turn을 turning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자, 불을 켜는 것이 꺼려지실까요? 불 켜도 될까요? 이런 말을 조금 공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33번은 he forgot turning off the light when he left home. 어디가 틀렸죠? 자, 그는 잊어버렸어요. 자, ing가 오면 뭐예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죠. 그러면 불을 껐던 걸 까먹은 거죠. 그죠? When he left home. 그가 집을 떠날 때.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면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안

깜빡한 거죠. 불을 꺼야 될 것을 깜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turning이 아니라 뭐예요? to turn이 되겠죠. 그렇죠? So he forgot to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34번은 I finished washing. finish ing는 맞나요? 맞죠. 그렇죠. 나는 washing the dishes 하는 걸 끝마쳤네요. 그렇죠. 나는 설거지를 끝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do the laundry가 왔어요. 자, do가 왔어요. 현재 시제인 것 같고, 뭐 동사 원형이든 뭐 이런 것 같은데. I do the laundry. 이상하죠. 왜냐면 finished가 왔으니까. 자, 그럼 얘는 원래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자, 나는 설거지도 끝냈고요. 설거지 하는 것을 끝냈고, 빨래하는 것을 끝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finished washing and I finished doing the laundry였는데, I finished가 중복이 되니까 빼버린 거죠. 그래서 washing이 1번, 끝낸 거 1번. 그럼 여기도 doing이 되어서 끝낸 거 2번.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do를 doing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finish ing, 첫 번째 ing, 그 다음에 finish의 두 번째 ing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 thank you for give us this opportunity. 뭐가 틀렸죠? 전치사 뒤에는 ing 와야 한다. Thank you for giving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give를 giving으로 고치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36에서 39는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물어봤어요. 자, The man is an artist. 그 남자는 예술가예요. He is painting a flower. 그는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꽃을 그리고 있는 저 남자가 예술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하겠네요. 그 남자가 꽃을 그리고 있는 거죠. 능동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여기도 현재 분사형으로 painting을 써주면 되겠죠? 꽃을 그리고 있는 그 남자는 예술가다. 그 다음 37번. This cake tastes good. 이 케이크는 맛이 좋아요. 그죠? It was baked by Suzy. 얘는 수지에 의해서 구워졌어요. 그 케이크는. 자, 그러면 얘는요. by Suzy가 오고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수지에 의해 구워진 이 케이크는 뭐다? 맛이 좋다.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구워진 거예요. 여기도 PP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baked by Suzy.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this cake을 수식하게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38번. I sometimes visit the store. 나는 가끔씩 이 가게를 방문을 합니다. It was built 5 years ago. 이것은 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this door이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나는 이 가게를 방문하는데 어떤 가게예요? 5년 전에 지어진 이 가게겠네요? 지어진이니까 built, PP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I made a chair. 내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It was given to my sister. 그것은 주어졌어요. 그죠? 내 여동생에게 준 거죠, 의자를. 자, 그럼 뭐예요? 여기 보니까 by me까지 오고 was given to my sister 있으니까 뭐예요? 나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내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자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그렇죠. made PP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에 의해 만들어진 의자가 주어졌다, 내 여동생에게. 그죠? 그 다음 40번은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했어요. I'm used to using a knife and fork together 이라고 했어요. 부정문. 자, 여기서는요, be used to ing죠. 이거 뭐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럼 뭐뭐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부정이 되어야 돼요. 비동사 있죠. 어떻게 해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됩니다. 자, 만약에 동명사 앞에 not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이걸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는데 이 문장의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 부분이 어쨌든 동사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not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I'm not used to using a knife and fork together.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41에서 42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새로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it is a sword. 그것은 칼이에요. Then using in the battle with Franks네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사용하는 칼이다. 자, 우리말로는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사용되는 거예요. 칼의 입장에서는 칼이 뭔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칼은 사용이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동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요? It is a sword used in the battle with France.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2번, The Horror Movie. 그 공포 영화는요, Made Me Frightening. 자, 일단 의미는 뭐겠어요? 자, 내가 뭐뭐 하게 만든 거예요. 자, 내가 뭐뭐 하게 했다. 어떤 거예요? Frightening은 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가 겁을 준건 맞아요. 근데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me와 frightening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겁을 준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화 때문에 내가 겁을 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P, 과거분사로 써야겠죠? 그래서 The horror movie made me frightened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겁을 먹은 상태. 그쵸? 그 다음 43에서 44는 어색하지 않으면 맞다. 동그라미 쓰고 어색하면 밑줄 치고 고쳐라 했네요. 자, I saw the boy shouting at me. 뭐예요? 나는 소년을 봤는데 그 소년이 나에게 소리치는 걸본 거죠. 소년이 소리치는 거. 능동 맞죠? ing 너무 잘 썼고요. 그다음 I don't mind to skip. 여기서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mind ing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to skip에 밑줄을 치시고 skipping 써주시면 되겠죠. 나는 식사를 거르는 걸못 거리지 않는다. If you want, 네가 원하면 뭐밥안 먹어도 돼.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 I'll bring the laptop computer. 나는 노트북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휴대용 컴퓨터를. They repaired by my dad. 뭐예요? 우리 아빠에 의해서 수리가 된 노트북을 가져올게. 괜찮죠? 노트북은 수리가 되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4번의 1번도 보면요. It is worth paying for this dress. 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죠? 이 드레스는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자, I'll try doing. try ing 뜻이 뭐예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잖아요. 내가 내일 게임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슬쩍 최선을 다해볼게. 이상하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인 doing에 치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To do, try to do, try to 부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3번은요. Practicing help you become the best player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연습하는 것이 도와요. 네가 되는 걸 돕네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걸 도와요. 자 help는 뒤에 목적어 오고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와도 돼서 얘는 맞는데 그렇죠. practicing, 연습하는 것.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help가 아니라 helps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helps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에서 47은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했네요. 자, 우리 A는 뭐예요? 그쵸. 주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 명사. This book is boring. 얘는요? 이 책은 지루하다. 현재 분사겠죠. 형용사로 쓰였고요. 자,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한다. 명사로 쓰였고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얘도 명사인데 주어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45번에 My father's job. 우리 아빠의 직업은 뭐 하는 것이다? 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동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뭐 하는 것? 근데 여기 동명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걸 결국 찾아야 하니까 보면, 아, 비동사 뒤에 동명사가 뭐로 왔어요? 보어 자리에, 보어로 왔죠. 그럼 얘도 현재 분사이지만 뭐로 쓰인 거예요? 보어에 온 거예요. 아, 얘는 주어에 왔고, 보어에 왔고, 목적어에 왔네요? 아, 그래서 얘는 보어에 왔으므로 비랑 쓰임이 같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6번은요. I denied helping이에요. 그쵸? 여기 동명사 없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나는 denied helping. 거절한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온 거? 역시 C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의 쓰임인 거죠. 그를 돕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7번은요. helping each other 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makes가 동사니까 주어 자리에 온 동명사네요. 동명사는 없지만 주어 자리에 명사로 쓰인 to it이 있었죠. 얘도 주어이므로 A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에서 49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쓰는 겁니다. 자, 48의 1번 조건은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써라 했고요. 자, 이런 단어 꼭 필요하면 써라. 그리고 7단어를 써라 했어요. 자, 나는 어제 그녀가 탱고를 추는 것을 봤어요. 나는 보았다. I saw가 되겠죠. 보았다. 근데 그녀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각 동사로 목적격 보어 쓸수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럼 목적어는 그녀가 하니까 her이고 탱고를 추다니까 dance the tango겠죠? 근데 얘를 분사로 써야 돼요. 그러면 현재 분사. 그녀가 추는 것을 본 거죠. 능동적으로 그녀가 하는 걸본 겁니다. 그리고 끝에 yesterday 넣어서 단어수를 채워주면요. I saw her. 얘가 목적어. dancing. 목적격 보어인 거죠. The tango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49번의 조건 보면요. 얘는 동명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요. 단어를 give up, climb, 뭐 이런 것들 써라. 그리고 단어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날씨 때문에 등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they고요. 포기했다. give up의 과거. gave up을 쓰면 되겠죠? give up, ing. 그쵸. 목적어에 항상 ing가 오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give up하고 동명사 쓸수 있겠네요. 등산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climbing the mountain. 뭐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 because of the weather.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y gave up. climbing. 여기 동명사 들어가고요. The mountain because of the wea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0번은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서 기호 쓰고 고쳐라 했어요. 자, I'm considering to buy a new car. 나새차 사는 걸좀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바로 정답 나왔죠. 뭐예요? Consider ing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to buy가 아니라 buying이 와야 되고요. 그랬더니 너 제이크한테 전화해봐야 될것 같아. 그의 직업이 뭐 하는 것이다? 수리하는 것이죠. 무엇을? Broken cars.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 거야. 그는 차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really? 정말? 나는 뭐라고 생각했다? 그가 salesman, 뭐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직 아니었어? 영업사원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he quit selling computers last year. 작년까지 컴퓨터를 팔았나 봐요. 근데 quit ing 맞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자, 그는 작년에 컴퓨터 파는 걸 그만두고 and started studying. start 뒤에는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다올수 있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공부하는 것을 뭐가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quit이 과거형도 quit이고 PP도 quit이거든요. 그래서 he quit 과거 시제예요. 여기도 과거 시제. 작년 얘기니까, 그쵸? 과거 시제로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nk you for your advice. 너의 조언에 고마워. 그 조언을 이렇게 해줬잖아. 얘한테 전화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I'll call him. 내가 그에게 전화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우리 A에서 바로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대비 문제 우리 같이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와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33번째 시간 국어 여섯 번째 단원 작품을 즐겨요. 그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문제 풀어볼 겁니다. 6단원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샥샥샥 풀어볼 건데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국어도 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원의 단원 정리 평가를 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단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아, 달리기를 할 때 친구들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달리기 할 때. 예를 들면 50m 달리기 뭐 할 때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출발할 때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나가지 않게 시작하면 가야죠. 하지만 출발도 출발이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요, 내 눈앞에 저기 목표 지점이 있을 때,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제 목표가 보이면 그때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단원이 끝나가잖아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처음 그 공부할 때, 이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5학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봐야지, 다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왔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끝까지 집중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자고요. 자, 그 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이렇게 한번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갈 건데요. 먼저 핵심 1입니다. 시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 알기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 바로 비유적 표현이지요. 비유적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이게 중요해요.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도 내용이 막 떠오를 거예요. 우리 딱지, 마음절, 풀잎과바람 이런 시를 봤잖아요. 거기에 딱지를 딱정벌레 비유했고요. 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에 빗대어 표현했죠. 그리고 친구는 바로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했지요. 이렇게 시나 이야기에서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좋은 점도, 읽으면 좋은 점도 우리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그 장면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글쓴이의 마음이나 느낌이 더 잘 전해진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 낭송하기인데요. 크게 네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하고요. 두 번째,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나 마음을 상상하며 읽어보고, 세 번째는 어울리는 몸짓, 표정으로 낭송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시의 리듬과 호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낭송한다.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 낭송하기 있죠. 이렇게 시를 읽으면 좀 더 읽는 사람도 재미있지만 듣는 사람도 더 생생하게 시를 함께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핵심 1번, 2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핵심 3번, 4번은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복습해보죠.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에서 나타난 비유적 표현 알기인데요. 자,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효과입니다. 먼저 이야기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죠. 시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독자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에서 비유적 표현의 효과였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야기 중에 사랑이 뭔데요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날같이 예리한 빛, 칼날같이라고, 자, 빛을 칼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요, 그냥 빛, 그냥 예리한 빛이라고 하는 것보다 칼날같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더이 도시의 삭막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죠. 우레와 같은 박수, 그냥 박수도 되지만 앞에 우레와 같은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우레는 이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큰 소리를 점점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듯 어떤 큰 소리를 우레와 같은 박수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구경꾼들이 큰 마음으로 희망을 걸고 박사의 어머니를 응원하는 것을 좀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에서 비유적 표현을 잘 활용하면은 그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핵심은요. 우리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야기의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표현이 재밌었어. 또는 나는 그 비유적 표현이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상적인 까닭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고른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장면을 고른 이유처럼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알에서 태어나다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유화가 낳은 알을 돼지, 개, 말, 소 모두 밟지 않고 새와 짐승들이 모여 지켜주었죠. 그 장면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그 알이 특별하다고 느낀 것 같아서 신비롭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장면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까닭도 함께 생각하며 읽으면 조금 더 깊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감상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네 가지 핵심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시, 우리 기억나죠? 딱지라는 시. 자, 그래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라는 비유적 표현 쓰였습니다. 딱지는 딱지인데 딱정벌레 같은 이래요.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마치 이 딱지를 딱정벌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딱지가 막 내려갈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어떤 장면을 딱정벌레가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내려가기 싫은가 봐. 마치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1번부터 보죠. 시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네요. 1번, 넘어져 멍이 들었다. 2번, 딱정벌레가 무릎 살갗을 물었다. 실제 딱정벌레가 아니죠. 빗대어 표현한 것뿐입니다. 3번, 딱지를 떼고 싶은데, 떼고 싶어서 지금 살살살 이렇게 긁고 있죠. 살살 긁으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안 떨어지는 것을 마치 딱정벌레가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재미있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무릎에 올라온 딱정벌레가 가만히 있다. 무릎에 기어오르는 딱정벌레를 잡고 싶다. 실제 딱정벌레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딱지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딱지는 딱지인데 딱정벌레 같은, 그래서 딱정벌레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딱정벌레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딱지를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은 딱정벌레 같은 딱지예요. 민경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딱지와 딱정벌레는 비슷한 점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비유적 표현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죠. 알맞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딱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해줬어. 그래요. 우리 사실 딱지 한 번쯤은 다 생겨봤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딱지를 이 시를 통해서, 오, 딱지가 그러고 보니 딱정벌레랑 또 비슷한 점이 있네 라고 한 번쯤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이 주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민경이기 때문에 정답 민경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자, 4번부터 6번까지 보도록 하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 이 단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 시를 딱 보고, 아, 이시나 읽어봤는데 라고 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읽어보죠. 자, 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그래요. 양팔저울도 이쪽 저쪽으로 기울듯이 내 마음도 뭐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라고 내 마음을 양팔저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양팔저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팔저울에서는요, 빵한 조각을 담은 쪽이 더 무거워서 기우는 것처럼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이기기도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긴다. 그러니까 이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면, 아, 이쪽이 더 무겁네. 여기가 이겼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마음도 칭찬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쁘죠. 행복하겠죠? 그 마음을 이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저울을 거둔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무래도 마음이 평온해지죠? 이것을 양팔저울을 거둔다라고 또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자, 4번부터 볼까요? 시에서 말하는 이가 행복한 때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기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행복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하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바로 칭찬을 들을 때 이것이 정답이겠구나. 4번 정답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5번인데요. 이 기억을 다르게 빗대어 표현한 것,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양팔저울에 빗대어 표현했잖아요. A는 B, 내 마음은 양팔저울 이렇게 말이죠. 자, 1번은 내 마음은 종잡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2번, 양팔저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자세히 보면은 내 마음은이라고 했어요. 어? 내 마음 들어갔네? 그럼 이게 정답인가? 그런데 뒤를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은 종잡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기쁘다. 내 마음은 행복하다. 내 마음은 뭐 슬프다.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단지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표현했을 뿐,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은 양팔저울처럼이라고 연결어를 사용했고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양팔저울에 역시 빗대어 표현했죠. 양팔저울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양팔저울 해도 되고, 아니면 양팔저울 같은 내 마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5번 문제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냥 어떠하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비유적 표현이다. A는 B이다. 또는 뭐 B 같은 A,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적 표현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6번입니다. 마음과 양팔저울의 비슷한 점을 생각하여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비유적 표현은 두 대상에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양팔저울의 비슷한 점한 가지만 적어보면 되겠는데,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팔저울이 이쪽 저쪽 기우는 것처럼 마음도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비슷한 점은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흔들린다. 저울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어때요? 내 마음도 칭찬을 들으면 막 기분 좋아졌다가 꾸중을 들으면 막 시무룩하다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울과 내 마음이 비슷한 점은 하나만 적어보면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좋아요. 양팔 저울과 내 마음 모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리저리 흔들린다 하나만 적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부터 10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또 시를 읽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7번은 기억에서 엄마의 마음 묻고 있는데요. 자, 역시 우리 이 시도 열심히 읽어보았지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년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2년, 난 지금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봄에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나를 계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계절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봄을 지나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가을. 나도 기다리지만, 나도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지만, 난 지금 봄이 들고 있어. 라고 나의 성장 모습을 계절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 1번, 내가 철이 없어 속상한 마음. 2번, 가을에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 3번, 내가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4번, 내가 사춘기가 되어 혼란스러운 마음. 5번, 내가 가을을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의 가을과 5번의 가을은요, 실제 계절이죠. 그런데 이 시는요,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떠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 계절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 가을을 이야기하는 2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답은 뭐예요? 엄마는 내가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빨리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마음, 바로 3번.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답이겠죠. 따라서 엄마의 마음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 내가 더 자라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봄인데 내가 더 자라면 여름이나 가을, 겨울로 되겠죠? 그런데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여기 보세요. 봄을 지나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라고 했습니다.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요, 내가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눈이 부신 푸르른 나무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찾았으면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가 정답이겠습니다. 적어보죠.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 질게. 이렇게 그대로 찾아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를 만약에 낭송한다면, 읽는다면, 어떻게 읽으면 효과적일까요? 물론,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좋지만요. 이런 부분에서는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내두 팔을 활쫙 이렇게 벌려서 올리면서 나무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되겠죠. 알맞은 몸짓, 알맞은 표정과 함께 시를 읽어도 굉장히 효과적인 낭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시를 읽고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미선이는요, 성장 상태를 계절에 빗댄 점이 흥미로워 좋아요. 규진이. 나는 물놀이 할수 있는 여름도 좋고 눈 내리는 겨울도 좋아라고 했는데 이 시는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규진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 말했습니다. 세정이, 나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봄이 아니라 애벌레에 빗댈 거야. 꼬물꼬물 애벌레. 나비처럼 멋지게 날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서야.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요.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규진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0번입니다. 니은에서 나를 봄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나를 왜 봄에 빗대었나요? 아직 나는 성장하고 있는 여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막 봄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여린 시기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여린 시기이기 때문에 봄, 나는 지금 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번 까닭도 적어 보았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11번 문제 해볼까요? 자,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보죠. 운율이라는 거는요, 시에서 어떤 리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운율을 살리는 거 좋습니다. 2번,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읽는 것 좋고요.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살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또, 말하는 이의 처지나 마음을 상상하며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5번, 연과 행을 띄어 읽지 않고 줄글을 읽듯이 낭송한다라고 했는데, 이 연이라는 것은 시에서 행들이 모인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행은 한줄한 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알다시피 시에서 시를 읽을 때는요, 연과 행을 잘 보고 구분지어서 천천히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냥 쭉 줄글을 읽듯이 낭송하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는 낭송 방법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시를 지나 이야기로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도 비유적 표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보죠. 아무리 애를 써서 생각해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 사랑이 뭔데요라는 이야기의 일부분이군요. 으슴풀에 윤곽이 잡히다가도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으슴풀에 희미하게 떠오를 듯말 듯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대화를 나누고 계실 거야. 풀나무랑.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는 도시의 외곽에 살고 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중심가에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신없이 변하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일과 시간에 쫓겨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틈이 없었다. 자, 나이입니다. 늘어선 사람들 모두가 실패했다. 우리 실험 읽었던 내용 기억나지요? 로봇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어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수철 박사, 어머니 차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희망을 가지고 박수는 박수인데요. 우레와 같은 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여기서 또 활용되었습니다. 자, 로봇과 어머니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지요. 그리고 로봇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차례인데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로봇을 힘차게 끌어안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야, 로봇, 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했죠. 자, 문제 보죠. 12번. 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네요. 1번. 어머니는 휴머니드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는데 어머니는 성공합니다. 정답이고요. 2번. 김수철 박사 어머니는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박사를 찾아 간 것이죠. 또 3번.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모자지간이에요. 4번. 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 알아챘고요. 5번. 김수철 박사는요, 도시의 외곽에서 아주 바쁘게 살고 있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 어머니는 읽어냈다가 정답이겠네요. 이어지는 문제 13번입니다. 글가에서 떠오르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멋처럼 사라져버린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마치 공중에 있었는데

0: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1번.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봇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해서 구경꾼들이 환호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2번.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봇보다 감정에 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긴장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할 때마다 아 하고 아쉬워하는 거겠죠. 로봇은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로봇보다 감정에 둔해지는 거야? 이렇게 긴장감과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3번. 왜냐하면 로봇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척척 알아맞히니 김수철 박사님이 기뻐하셨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사람들처럼 아쉬워할 겁니다. 따라서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표하자면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니은에서 우레와 구경꾼들이 박사님, 어머님께 보낸 박수 소리와의 비슷한 점을 묻고 있습니다. 우레는 벼락, 천둥 이런 거잖아요. 큰 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라고 하면 1번, 소리가 작다. 2번, 소리가 크다. 3번, 번쩍거리며 소리를 낸다. 4번,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진다. 5번, 비 오는 날만 나는 소리다. 무엇이 알맞을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걸면서 마구마구 박수를 치니 그 소리가 굉장히 컸겠죠. 따라서 소리가 크다라는 점이 바로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비슷한 점을 골라주면 2번이라고, 네,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읽으면요. 이야기를 좀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고, 좀더 생생하게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좋은 점도 함께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단원정리평가 1회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찬찬히 풀어보았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마지막 질문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인데요. 이번 시간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방금 본 문제처럼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까 우리 그 문제 속 친구처럼 나는 이런 점이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무엇 무엇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닭까지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헷갈린다면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어떤 점이 좋은지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문제와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도 함께 풀어볼 거니까 미리 또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국어 1단원의 핵심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죠? 내용들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1단원에서는요, 우리 글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상황을 살펴보고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1단원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단원 평가 2회를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은 수행 평가 문제까지 만나볼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단원 평가 2회로 시작할게요. 우리 단원평가 2회도 역시 1회와 마찬가지로 총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0문제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단원평가 대비하려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 함께할 텐데요. 우리 1회도 그리고 2회도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 조금 더 단단히 대비할 수 있을 거랍니다. 먼저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수어른 이라고 했어요. 오, 각수어른 나오면 딱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겠죠? 맞아요. 바로 책 깎는 소년이에요. 우리 장호랑 봉훈이라는 소년이 나오죠. 이 두 소년이 서포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로 담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글 읽어볼까요?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피질해야 헌단가요? 왜? 와? 하기 싫으냐? 자, 하기 싫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오라, 아니고라. 쓸데없이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패질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매끈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갈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대패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계속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장호의 말에 각설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 우리 장호는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가 봐요. 책을 빨리 만들어서 이 대패질 말고 진짜 글자 새기는 법을 빨리 배워서 책을 빨리 만들자. 그 다음 얼른 팔자.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대패질이요.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서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냐? 라고 각설은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대패질이라고 하십니다.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잘 해서 만들어야 좋은 글자를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시키면 되는 일이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대패질 같은 것은 안 중요하고 글자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호는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린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장터를 떠돌며 온갖 행패를 일삼는 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 눈에 선했다. 눈에 선하다는 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가슴 아프게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런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단께. 장호는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다.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자, 과연 어떤 말을 뱉었을까요? 1번 보겠습니다. 글 가에서 장호가 대패질을 하기 싫어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장호는 왜 대패질을 하기 싫어했을까요? 1번, 대패질이 너무 힘들어서. 2번, 빨리 책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고 싶어서. 볼게요. 자, 어떤 대화를 했냐면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라고 각설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라고 합니다.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자, 대패질을 왜 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서.

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책을 팔아서 돈을 벌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패질하기 싫어한 까닭은 대패질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빨리 책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글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병우, 장우는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자, 장우는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패질보다 글자 새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현정. 책판을 만들려면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야 해. 자, 책판을 만들려면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야 합니까? 네, 맞아요. 우리 각수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호, 각수어른은 어떤 일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글자를 새기기 위한 이 판을 우리 잘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옳은 설명이죠.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병우죠. 병우는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우는. 3번입니다. 글 가에서 장우가 각수어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각수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대패질이요라고 하시면서 자, 우리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장호가 대답을 했나요? 아니요. 대답을 안 했어요.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각수어른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각수어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1번, 각수어른을 존경해서 아니고요. 봉운이가 원망스러워서 봉운이랑은 관련이 없죠. 3번, 대패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아니고요. 4번, 글자 새기는 일이 시시해져서 아니죠. 5번, 각수어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글 나에서 장호가 추가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글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그렇죠. 우리 장호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누구? 가난에 찌든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정말 가난하시고, 우리 형,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얼른 전주에서 제일 큰 서포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제까지 겪었던 온갖 수모를 다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우리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효,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고. 자,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노력? 아니죠. 끈기?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서포를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바로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알맞은 것두 가지는 바로 1번 효와 5번 물질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5번 서술형이에요. 기억에서 장호가 각수어른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어디인가 보니까, 자, 장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어. 자,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었는데, 아직 일을 벌이기엔 좀 모자라.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참았던 말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각수어른과 장호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장호는 대패질만 하고 있기는 싫거든요. 얼른 서포를 크게 차려서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각수어른, 저 이제 대패질 안 하겠습니다. 저 얼른 돈 벌고 싶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적어봤어요. 대패질을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말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예시이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썼다면, 우리 장후의 상황을 잘 생각해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6번에서 10번입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글은 어떤 글인가요? 그렇죠. 바로 다이빙 때 위에서라는 글이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두 친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나루와 버들이에요. 나루와 버들이는 자매예요, 자매. 그런데 나루가 동생이고 버들이는 언니죠. 원래 나루랑 버들이는 둘다 수영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버들이가 어느 날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루와 버들이는 자매이다. 나루는 언니 버들이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다. 둘은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후 버들이는 체육중학교에 진학했고, 6학년이 된 나루는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버들이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루는 버들이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버들이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다.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나루는 수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엄마는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데 나루는 뭔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버드니가 한 말이에요. 그러자 나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고 말했다. 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자,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다 이내에 팔짱을 끼고 나루를 향해 고쳐 앉았다. 자, 뭔가 나루는 버드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덤비는 거야?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다.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나루는요,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대요. 자, 그런데 언니는 대체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 라고 다시 묻는 거죠. 6번 문제 볼게요. 글가에서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둔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 버드리가 수영을 갑자기 그만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나루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죠. 2번, 수영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3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죠. 어떤 도전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데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 다이빙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게 된 거죠. 7번, 글가에서 나루가 힘들어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글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나루는 왜 힘들었을까?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래요. 자, 자신보다 김초희가 빨라요. 내 라이벌인데 계속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벌에게 계속 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1번, 라이벌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정답 1번이네요. 2번, 연습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3번, 수영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도 아니죠. 4번, 다른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5번, 체육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 나루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나루가 힘들어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 바로 1번, 라이벌 김초희.

라이에게 계속 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라이벌에게 계속 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지지?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할 거잖아요? 아마 나루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 8번. 그 나에서 버드리가 기억과 같이 말했을 때 나루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그 나, 기억 부분을 다시 볼게요. 버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자, 우리 버드리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언니 자랑스러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엄마도 언니도. 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나요? 아니죠.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겠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라, 자신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만두는 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럼 나루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바로 나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예요. 글 나의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나루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러면 니은 다시 가서 봐야죠. 여러분 문제를 풀때 이렇게 니은에서 또는 기억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왼손 이렇게 들어서 자, 다른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우리 그 글의 그 부분으로 꼭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다시 글을 봅니다. 자,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할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나는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대요. 1번, 수영을 포기하고 싶어 하나요, 나루는? 아니죠. 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잖아요. 2번, 수영을 단순한 취미로 여깁니까? 단순한 취미였으면 잠시 그만해도 괜찮죠. 그런데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닌 거예요. 3번.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루의 마음, 바로 3번.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본다. 인물이 처한 상황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병장 유니슨이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일제강점기구나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유니슨의 삶의 가치가 아, 용기 그리고 애국심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나 인물이 한 말과 그리고 행동을 살펴본다. 그렇죠. 바로 말과 행동이 바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다예요. 인물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 나루는 왜 언니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나는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것,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골라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써주면 되겠죠? 가,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다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도 선생님과 함께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어 1단원 수행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수행평가는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수행평가는요, 서술형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문제, 뭐 1번, 2번, 번호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맞아요. 의병장 윤희순, 이 전기문의 내용이네요.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활동에 참여하자 그들을 도우려고 집안에 있던 곡식을 모두 꺼내준다. 그 이후에도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한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숯가마를 만들었다. 자, 우리 숯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무를 까맣게 태운 것을 우리가 숯이라고 부르잖아요. 숯가마는 숯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숯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르는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집 며느리가 숯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희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아서 남몰래 의병부대에 식량을 보냈다. 그러니까 의병부대에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서 숯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며칠 뒤 숯가마에 이른 윤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 안사람 의병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윤희순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옆집 처녀가 부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리랑 노래에 맞춰 구성지게 불러대는 담비의 노래소리를 듣자 윤희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담비의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윤희순은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칫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넌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왜 위험할까요? 자,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안사람 의병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렇죠, 혹시나 일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의병활동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여자들도 의병운동을 하자, 일본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가르치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다.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윤희순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윤희순에게 쏠렸다. 자, 그럼 우리가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윤희순이 강하게 함께 의병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윤희순과 담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쓰래요. 자, 윤희순과 담비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둘 다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병운동을 합니다. 의병운동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모두 노래 또는 행동으로 의병운동을 돕고 나라를 지키려 했다. 이 점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네요. 선생님과 똑같이 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의병운동 돕고 나라를 지키려 했다. 이런 식으로만 써주어도 정답입니다. 2번, 기억과 니은의 상황에서 윤희순이 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글이 길어서요, 기억과 니은 아래에다가 문장만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그 이후에도 기억,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한다. 자, 이것이 하나의 상황이에요. 아, 의병에게 어떻게 곡식을 주지? 고민하는 상황. 이때 윤희순은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곡식 어떻게 마련했어요? 맞아요. 숯을 만들어서 숯가마를 이용해서 숯을 만든 다음 숯장수한테 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의병들에게 줄 식량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숫가마를 만들고 수출구업 판 돈으로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꼭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았어도 수출구업 판 돈으로 의병을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것은 유니순이한 말인가요? 행동인가요? 그렇죠. 바로 행동이죠. 이번에는 우리 니은 볼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자, 사람들이 점점 의병 운동하는 거좀 위험한 거 아니야? 꼭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니스는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 외놈의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 안악내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았죠. 자, 여러분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럼부터 시작해서 것입니까? 라고 쓴 다음 라고 말함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것은 유니순의 바로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니순이 말한 말과 행동을 정리해주면 여러분도 정답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죠. 1번. 인물이 겪은 일과 관련해 인물이 처한 이것을 이해한다. 자, 인물이 처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시대의 상황이죠. 시대의 상황. 어떤 시대인가? 어떤 상황인가? 2번.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이것이나 이것을 살펴본다. 인물이 이 상황 속에서 한 무엇? 그렇죠. 말 또는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고요.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추구한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인물이 추구한 가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 말과 행동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면 여러분도 3번 정답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나,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단원평가 2회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작품들 감상해보고 생각 그리고 느낌도 정리해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국어 활동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 정리해볼게요. 단원 정리 학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그러면 반짝 나라로 떠나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 정리 학습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들만 모아놨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작품을 감상하고, 그러니까 작품엔 여러 가지가 있죠. 시, 이야기, 인형극,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로 해도 좋고 또는 글로 써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라는 거죠. 제일 먼저 작품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인물의 마음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그래요. 말 그리고 행동에 드러나 있겠죠. 만약 인형극이라면 말, 행동 그리고 인물의 표정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어요.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본다. 그리고 인물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거나 인형극을 보거나 할 때 항상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인물의 마음을 조금 더잘 공감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저 인물 화가 났을까? 아니면 답답할까? 아니면 슬플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써봅니다. 이렇게 글까지 써봤다면 생각이나 느낌 잘 표현한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말도 볼게요.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때에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쉽게 쓸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고 나서 모든 장면에 대해서 내 생각과 느낌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꼭 모든 장면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딱 하나만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법을 떠올리면서 우리 신호라는 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호, 너랑 만나기로 했다.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건널목에서 우리 마주쳤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고개를 까딱 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빨간불이 막아도 너랑 나랑 마주보며 너랑 나랑 신호 중. 여러분, 이 시에 있는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이 시에 있는 인물, 나는요, 너랑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건널목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건널목에서 마주친 다음 그 두 친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인물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에서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혹시 찾았나요? 인물의 마음. 뭐, 예를 들면, 기쁨, 신남, 반가움, 두려움, 보고 싶음, 그리움. 이런 마음이 드러난 부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대요. 여러분, 신발, 제대로 신으려면 신발끈 묶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발끈도 못 묶었대요. 왜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을까요? 너랑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내가 까딱 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와 너가 둘다
반가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도 짐작했어요. 그 다음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반가웠던 경험? 네, 선생님은요. 아파트 건너편, 그러니까 앞동에 사는 친구랑 이렇게 멀리서 팔을 휘휘,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글에 나오는 나와 너의 마음을 좀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친구의 반가운 마음이 잘 드러난 시라는 것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자, 우리 이번 8단원에서 인형극 만나보았죠? 네, 맞아요. 우리 그림자 인형극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인형극도 만나봤어요. 인형극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대신에 인형이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말하죠. 인형극 속의 인물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 짐작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에도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익숙할 거예요. 인형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에도 역시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인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직접 말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알수 있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도 살펴볼 수 있더라. 말과 행동 둘다잘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우리 이것은 인형극의 특징인데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와 말의 빠르기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건요.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랑 말의 빠르기가 어떤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인물이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말의 빠르기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 인물이 화가 났어요. 그럼 목소리가 아주 커지겠죠? 그리고 인물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수줍어요. 그러면 목소리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인형극을 감상할 때에는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 말의 빠르기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형극을 감상할 때에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 행동 모두 다잘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의좋은 형제라는 인형극 만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여?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읽어보았잖아요. 최근에 봤잖아요. 의좋은 형제는 아주 사이좋은 두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함께 벼베기를 하고 볕단을 나누어 가졌는데 생각해보니까 형은 아우한테 조금 더 줘야 될것 같고, 아우 생각에는 형에게 좀더 줘야 할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밤에 몰래 자신의 볕단을 형에게, 그리고 자신의 볕단을 아우에게 옮겨주기로 합니다. 옮겨줬어요. 아침이 되니까, 뭐야. 내 볕단의 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옮겨다 줬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니, 형이랑 아우가 서로 마주친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볕단을 옮겨다 주다 보니까 우리의 볕단의 양이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다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인형극을 감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형극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을 먼저 떠올려야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형극 전체를 보고 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면,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인형극 의조원 형제에서 형이 몰래 볕단을 가져다 두면서 다음날 아우가 놀라

할 것이라 기대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는지 그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면도 골랐죠? 그 다음 내가 왜그 장면을 골랐는지 까닭도 생각했죠? 이번에는 내가 그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글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우가 형에게 열심히 벼베는 것을 배워요. 아우, 귀찮아서 어려워서 안뵐 법도 한데, 오, 형에게 어떻게 벼를 베나요? 열심히 배워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성실한 아우님께라고 편지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형님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는 아우님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어떤 것이 어땠어요? 이런 장면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적었죠. 그 다음,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아우님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어떤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그냥 내가 혼자만 이렇게 쓱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네?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잖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의 감상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친구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네, 인형극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졌죠? 이렇게 8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6번을 해결해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와, 시가 나왔네요. 어떤 시일까? 두 개보다는 한 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우산 속에서 팔짱 낀두 사람. 어깨 동무한 두 사람. 더 따뜻해, 더 정다워. 여러분, 이 시의 내용 기억나나요? 네, 이 시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대상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산이에요. 우산. 여기 있죠? 우산. 여러분,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래요. 우산 속에서 팔짱을 낀두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깨 동무를 한두 사람이 있죠? 이두 사람은 각자 하나씩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산 하나로 봤습니다. 두 개보다는 한 개. 그리고 큰 우산도 아니고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씁니다. 왜요? 왜 이런 우산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나누어 썼을 때 둘이 꼭 붙어야 하잖아요. 팔짱 끼거나 어깨 동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더 따뜻하고 더 정답거든요. 자, 이 시는요. 함께 우산을 나누어 썼을 때더 정답다 라는 내용을 담은 시였어요. 이 시의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우산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시의 제목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산 사용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이 보기 중에서 알맞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거짓말. 거짓말 어울릴까요?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우산, 그리고 우산을 함께 받아서 더 따뜻하고 정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땅 따먹기는

전통 놀이 중에 하나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 없었죠? 어울리지 않고. 4번, 우산 사용법. 좋아요. 우산 사용법 정답 여기 있었죠. 우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 각자 하나씩 쓰지 말고 둘이서 하나만 쓰자. 그리고 큰 우산 말고 작은 우산 하나 나누어 쓰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쓰면 더 정다우니까 다정하잖아. 그래서 우산 사용법이라는 제목이 어울립니다. 5번 친구 사용법이에요. 오, 친구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4번 우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를 한 번만 읽었을 때 쉽게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선생님, 저는 장면이 도저히 그려지지 않아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시를 두 번, 세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번, 가예요, 가. 친구와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장면. 이 시에 도시락이란 낱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장면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나,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 장면. 그래요. 우리 친구하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장면이 이 시를 읽을 때 떠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에서 둘이 우산 하나만 쓰면서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다, 친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울고 있는 장면. 우산이라는 낱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려 할수 있는데요. 친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울고 있지 않겠죠. 왜냐? 우산 같이 받고 가고 있잖아요. 울고 있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바로 나를 골라주는 것이 알맞겠네요. 다음 3번부터 5번은 여기 있는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각각의 그림이 우리 전래 동화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전래 동화일까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첫 번째 가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볼까요? 와, 여기 여러 사람들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커다란 공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가운데를 쩍 하고 갈랐더니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돈과 보석, 값진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에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받았죠? 그 다음 그 박씨를 심었더니, 와, 주렁주렁 박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슬근슬근 톱질하세 하면서 박을 쩍 하고 갈랐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각종 비싼 것들, 돈, 보석, 먹을 것, 이런 것들이 철철철철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흥부는 부자가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장면은 흥부가 박을 이렇게 쩍 하고 갈라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번, 장면 가에서 흥부의 마음은 어떠할지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선생님이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어요. 원래 굉장히 가난했는데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나서 열린 박을 보고 얘를 딱 하고 갈랐더니 이제 난 부자가 되겠네. 나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겠네. 너무너무 기뻤겠죠. 슬픔, 무서움은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찾아 써라. 기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콩쥐팥쥐라는 이야기입니다. 콩쥐팥쥐의 한 장면이죠? 콩쥐팥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콩쥐랑 팥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는 영 미워했어요. 팥쥐와 새엄마가 마을 잔치에 갔는데요. 콩쥐에게는 일할 거리를 던져두고 가신 거예요. 너 저기에 있는 저 곡식 다 찧어놓고 여기 있는 이 항아리, 그러니까 독에다가 물 가득 받아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콩쥐가 열심히 곡식도 찧고 여기에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퍼날라요. 그런데 물이 제대로 찼습니까? 아니요, 물이 차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항아리 아래, 독 아래에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멍이 나 있는 독에다가 아무리 많이 물을 붓는다고 해도 이 항아리 안에 물은 가득 찰수 없죠. 왜냐? 밑에 물이 줄줄줄줄 새니까. 그때 바로 이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의 이름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 두꺼비예요, 두꺼비. 두꺼비. 개구리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더 크고, 등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두꺼비가 나타나서는, 콩쥐야,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이 항아리의 끝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꼭 박아서는 항아리의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그 다음, 콩쥐는 물을 계속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죠. 드디어 마을 잔치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면 나에서 콩쥐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상황, 콩쥐가 훅훅훅 울고 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우지? 흐흐흐.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난 상황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물을 쏟아 울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2번, 두꺼비가 무서워 도망치고 있습니다. 콩쥐는 두꺼비가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무섭지는 않았을 거예요. 3번, 독을 깨뜨려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까? 부모님께 혼이 났나요? 콩쥐가 독을 깨뜨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4번, 두꺼비와 친구가 되어 놀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놀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놀고 있진 않아요. 콩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5번. 깨진 독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데, 두꺼비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콩쥐가 깨진 독을 보면서, 나는 이 독을 채울 수 없을 거야. 걱정하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장면? 맞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다음 5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죠? 장면 다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어떤 할머니께서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있고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아,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내가 겨울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 깜짝 놀라는 건 놀랄 수 있어요. 뭐 친구가 와서 놀래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아이가 와서 놀래킬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고 무서웠겠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서술형 답안을 한번 써보세요. 꼭 이렇게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미만 비슷하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6번 문제, 중요한 문제 볼게요. 작품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작품을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써보는 것이 좋겠죠? 또는 기억에 남는 인물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왜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그 까닭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1번, 기억에 남는 장면, 글로 써야 하겠죠. 글로 써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어때요? 당연히 글로 써야겠죠. 3번, 작품을 읽어본 친구들의 생각은 써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것이니까 친구들의 생각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하라고 한다면 3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또다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사회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민주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민주화라는 것은요,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더 넓고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산업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산업이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우리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땅은 황폐화되고, 사람들 정말 많이 죽고, 또 건물, 공장 다 무너졌죠. 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경제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자, 그러면 산업화 과정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발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1950년대에는요, 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자, 공업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산업. 자,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1950년대에는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이후에 다행히도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었어요. 자, 원조해 주었다,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냐면, 원료를 우리나라에게 주었습니다. 자, 어떤 원료냐면, 밀이나 사탕수수, 면화 같은 원료를 우리나라에게 주었어요. 원조해 주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먹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받은 원료로, 자,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면화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950년대 생각할 때딱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가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밀도 보내주었지만 이렇게 밀가루도 원조해 주었답니다. 자, 1950년대 상황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1950년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1950년이라고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연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3학년 때 공부했죠. 1950년대는요, 1950년부터 1959년까지를 함께 말하는 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연대라는 거 계속 나올 텐데, 연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50년대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라고 했죠? 자, 그 피해가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에는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중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표가 있죠. 우리 여름방학을 예로 들것 같으면, 여름방학에 우리 친구들 항상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하나 정해요. 예를 들어, 책을 50권 읽겠다라는 목표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목표만 딱 정하면 조금 부족하죠.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여름방학에 책을 50권 읽기 위해서 하루에 몇 권씩 읽을 것인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책을 읽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똑같습니다. 정부도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이때는요, 우리나라 그냥 두면 경제가 성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투입을 해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그러니까 1960년대의 모습이죠. 자,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 계획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5년 단위로 추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것들을 투입하고 성과를 확인하기에 1년, 2년은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10년은 어때요? 기간이 너무 길죠? 자, 그래서 가장 적당한 기간인 5년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요,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경제 계획을 세워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1960년대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정말 풍부했어요. 노동력이 풍부했다라는 말은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 임금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했다라는 겁니다. 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신발, 옷, 가발과 같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언제요? 1960년대요. 자, 우리 친구들 경공업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경공업에서 이 경이요,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볍다. 그래서 경공업은 신발, 가볍죠? 가볍잖아요, 우리 들면. 그리고 옷, 가볍죠? 가발, 가볍죠? 머리에 쓰는 거. 자, 이런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1960년대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공업은요, 우리 사진에서도 보면 알지만 지금 가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이 경공업에서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바로 풍부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경공업 기억할 때이 풍부한 노동력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력이 풍부했고, 때문에 신발, 옷, 가발 같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물건을 세계에 수출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많은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고 수출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이게 1960년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60년대에 경공업 중심의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나라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는요, 이 경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중화학 공업. 아까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었죠?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 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자, 중화학 공업은요, 어떤 뜻이냐면, 중공업과 화학 공업을 합친 말이에요. 자, 중공업과 화학 공업을 합쳐서 중화학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공업의 중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자, 아까 경공업의 경은 가볍다였죠? 자, 중공업의 중은요, 무겁다예요. 그래서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철강. 자, 철강이 뭐예요?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철강.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금 철강을 만드는 제철소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철강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나요? 뭐 배를 만드는 데에도 쓰이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도 쓰이고. 자, 이런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 철강. 자, 그리고 조선 뭐예요? 배잖아요, 배. 배 얼마나 무거워요? 배 정말 무겁죠? 자, 이런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도 발달을 하고요. 자, 화학공업은 석유화학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석유를요, 성질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성질을 바꿔서 플라스틱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합성 섬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중화학공업은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과 석유화학 같은 화학공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화학공업은요,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경공업에선 선생님이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중화학공업은요,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 돈이 필요해요. 자, 돈. 자,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 이두 가지를 중화학공업과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정말 많은 투자를 해요. 기업들이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막 자본도 투자해주고 적극 지원해주고요. 자, 자본도 투자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자,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거든요.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더욱 발전을 하였습니다. 더 발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이 경공업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그래프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요,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관련 있는 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자동차. 우리 1980년대에 자동차 수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의 모습 보이지요? 자, 198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전자제품. 전자제품 알죠? 냉장고, 세탁기. 자, 이런 전자제품 산업도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980년대 뭐 전자제품이 처음 등장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텔레비전을 예로 들것 같으면 1960년대 후반에도 그리고 1970년대에도 텔레비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 그런 전자제품이 훨씬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970년대 기억할 때 중화학공업을 발달하기 시작함.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 더욱 발전하였음,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이것을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달인데요. 지금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은 경공업을 뜻하고요. 보라색은 중화학공업을 뜻해요. 1955년에는요, 지금 경공업의 생산 비중이 훨씬 많죠. 1965년에도 경공업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1975년 되니까 중화학공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숫자로 비교하자면 여전히 경공업 생산 비중이 중화학공업 생산 비중보다 많죠. 자, 그런데 1980년대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이 경공업의 생산 비중보다 많아졌음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훨씬 많아지고 있죠? 자, 함께 옆에 설명 읽을게요. 1960년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발달했어요. 선생님이 경공업 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자, 나오잖아요. 기술력과 자본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했어요. 중화학공업은 기술력과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80년대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1990년대 이후 산업발달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90년대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 키워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을 해요. 자, 반도체는요, 컴퓨터나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품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산업이 함께 발달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 부품인 반도체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반도체도요, 크기는 더 작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져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반도체 산업이 1990년대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이 뭘까요?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산업을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깊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1990년대 하면 우리 친구들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꼭 기억을 해줘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첨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요, 가장 앞선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봇.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자, 우주항공. 생명공학. 생명공학 뭐예요? 유전자 연구하거나 신약 개발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 2000년대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의료, 관광, 문화, 콘텐츠 등의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해요. 자, 서비스 산업,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서비스 산업은요, 어떤 다른 산업처럼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산업을 우리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죠? 자, 이거 무슨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찰을 받는 서비스잖아요. 내가 이 의료를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서비스 산업이에요. 자, 그리고 관광. 우리가 가서 여행 가서 멋진 풍경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서비스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우리가 음악 듣고 영화 보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 오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하면 우리 친구들 첨단 산업, 서비스 산업 꼭 기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 1990년대에 발달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요, 농업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1970년대에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무슨 공업? 그렇죠. 중화학 공업이 발달을 하였어요. 자, 5번입니다. 각 시대에 발달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주항공산업, 의료산업, 이거 첨단산업, 서비스산업이잖아요? 2000년대 이후죠. 자, 의류산업, 가발산업, 이거 가벼운 제품 만드는 경공업이네요. 1960년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경제성장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자, 이번에는요. 산업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어요.
옛날에 농업 중심이었을 때는 농촌에 많이 살았겠죠? 자, 그런데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듭니다. 자, 그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땅은 한정적이고 이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파트 뭐예요? 이렇게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죠? 자,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 인구가 늘었으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 전자산업 발달하면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보급이 돼요.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죠? 자, 통신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게 통신입니다. 자, 그럼 1970년대, 80년대, 교통의 발달,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19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국도가 개통이 된 거예요. 이 고속국도가 없을 때에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열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약 4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중화학공업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했죠? 자, 중화학공업, 중공업, 무거운 제품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수출했을까요? 해외로 할때 부산항을 거쳐서 수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공장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겠죠? 그러면 운송비도 줄었겠죠? 즉,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운행도 시작했죠. 이게 교통입니다. 자, 그리고 통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 늘어났어요. 특히 1980년대에는요, 컬러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가정에 컬러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 발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교통 부분. 자, 통신 부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 산업 발달했다라고 했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서 정보 활용이 활발해졌죠. 그 과정이랑 연결지어서 변화 모습을 기억해주면 더 쉬워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요, 고속철도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언제? 2004년에. 자,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 30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교통의 모습이고요. 통신의 모습. 스마트폰 보급이 되죠.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 본적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게 통신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통의 발달과 이동시간의 단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은요. 경부 고속국도 관련된 그림이고 이것은 KTX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19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요. 12시간 이상에서 4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어요. 자, 이것은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4년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난 서울에 있었어요. KTX 타고 부산 가서 일 봐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죠. 즉, 교통의 발달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0: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대중문화의 발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는요, 특별히 몇 명만 누리는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자, 산업이 발달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죠.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류, 한국 문화의 흐름, 물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음악, K-pop,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정말 인기이지요. 자, 이렇게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가정에 보급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한류 유행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흐름, 물결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 하시오. 자, 1번.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생활이 불편해졌나요? 편리해졌죠. 틀렸어요. 2번. 고속국도와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맞습니다. 3번.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류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무거운 제품과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한 산업은 무엇인가요? 오늘 공부했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와.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0: 네. 자,
1: 궁금하네요.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해서 조금
0: Well,
1: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어.
1: 그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tasks.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오,
2: You're
1: vacation.
2: going on vacation in 3 days. 어.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s to
2: Huh?
1: me.
2: Oh, she said?
1: She said, yeah.
2: 어,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떡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나요.
0: 네.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 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네. gave me three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 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 예, 네,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task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Okay.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다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1: 네.
0: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1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셨을
1: 저도
0: 거예요.
1: work 처음에
0: Right.
1: 생각했는데요.
0: Right.
1: 네.
0: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0: 곱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태스크스가 되는
0: 걔네들은
1: 거군요.
0: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Alright?
1: 네.
0: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Right?
1: 아.
0: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To.
0: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give
1: Yes.
0: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0: compliment.
1: 들어는
0: 네,
1: 봤어요.
0: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Give her
1: No.
0: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 주다라는
1: 아우, 칭찬
0: 덩어리입니다.
1: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오케이?
1: 아.
0: Okay?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이
1: 네.
0: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뭔가
0: 칭송
1: 칭송.
0: that's right
1: 아.
0: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오.
0: 근데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아,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3개나 있는
1: 과장님이
0: 거예요.
1: 그냥 다 그냥
0: 그렇죠.
1: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여기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예,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뭐
0: 들어가잖아.
1: 이런
0: 오케이,
1: 거.
0: 오케이.
1: 예,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아, 이거
0: 가만.
1: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오케이.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처음,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이게
1: 네.
0: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1: 그쵸.
0: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해야
1: within.
0: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딱 맞춤. 이렇게
1: 아하.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1: On
0: on
1: vacation.
0: vacation. 이게
1: 아.
0: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0: 투를 쓰면 안 될까요?
1: 온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온이 있는데 투를 왜 써요?
0: 아니, 온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가...
0: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1: To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베케이션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베케이션한테 간다? 이거
1: 아,
0: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아,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Oh,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1: Oh.
0: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Oh.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1: Yes.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1: 아.
0: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end는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Before, right? 네.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서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서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1: 오호.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Before you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먹기 전에.
1: Before
0: you eat.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1: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1: Call me.
0: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1: 아.
0: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0: 두 배가 되죠. 그렇죠?
1: 네.
0: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 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1: 오.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1: 그러니까
0: 있잖아요.
1: 저도 그것 때문에
0: Alright.
1: 그녀는
0: 그녀는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0: 거야.
1: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1: 에.
0: 영화 같은 거 보면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0: That's,
1: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쵸.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0: 네.
1: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네.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네.
0: 오케이.
1: Okay.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0: 지금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So, 네.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1: 오.
0: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0: right.
1: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1: 오.
0: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1: 오.
0: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1: 네.
0: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1: Cruel.
0: Crue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l 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Okay.
0: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1: Mm-hmm.
0: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버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버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 네.
0: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1: 네.
0: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0: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hurt.
0: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이 정도면 예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아,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me
0: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자,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1: 네.
0: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2: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0: 네.
2: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2: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0: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주러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설로 넘어와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지난 시간까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비슷하게 이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소설의 서술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상황 함께 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달리기 상황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달리기 상황 열심히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그만 실수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이때다 하고 으랴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같이 달리던 친구는 또 헐 하면서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학생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 넘어진 학생, 아, 분하다. 이렇게 분할 수가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달려야 되나? 근데 애들이 다 봤는데. 이제 창피한 게 더 커. 이 아픈 건 둘째 치고 창피한 게 너무 커서 이대로 더 아픈 연기를 할까? 뭐 이런 속마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게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드디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옆에는 돌아볼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달려서 1등을 하고 말 거야. 하고, 으랴, 달려! 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속으로, 아, 내가 뭐 아무리 달려도 뭐 1등은 못하겠고, 여기서 영웅이나 될까? 이 넘어진 친구 부축해서 같이 들어가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해봐. 이런 속마음을 재밌자고 하는 거야, 재밌자고. 자, 이렇게 속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서로 다른 생각 다 할 거야. 여기는 이 학생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문학작품, 소설을 보게 될 텐데요.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마법이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술자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화자란 해서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해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구체로 살펴볼게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한다면 소설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는 서술자 이렇게 해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할 서, 말할 술, 서술, 그렇죠? 사람 자 해서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가 아니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둬야 두고두고 이제 편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화자, 서술자 분명한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죠. 먼저 1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는 거 1인칭 대명사 나를 떠올리면 나. 그래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1인칭 시점이다. 1인 시점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인칭인 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관찰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준비했는데 예를 하나 볼게요.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흥부전을 선생님이 각색해 놓은 거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나가 나오네, 나. 1인칭 시점. 그러면 이 나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를 따져야 되는데 나가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는 또 나오죠. 그렇죠? 다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해.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이번에는 3인칭 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인칭 대명사 그, 그녀 또는 사람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안 나와. 1인칭이니까. 이야기 밖 서술자예요. 이야기 속 서술자는 나. 1인칭 시점. 이야기 밖 서술자, 그나 그녀나 특정 사람 이름,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은 또 이렇게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으로 나뉘어요. 관찰자로만 머무느냐, 아니면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느냐.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모두 전달하면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까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전달만 해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는 마당을 쓸다가 걸음을 멈췄다. 좀 버전을 바꿔봤어, 선생님이. 흥부라는 이름이 나오네. 나가 아니라 흥부라는 이름이 나왔어. 3인칭 시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인지 전지적 시점인지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되죠.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려면 인물의 속마음까지 전달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걸음 멈췄어. 그의 발 앞에는 제비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 흥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제비를 내려다 봤지. 그러더니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뒤를 읽어봐도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을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 네 가지 종류를 공부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주요 내용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했던 내용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표현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미션 나갑니다. 댓글 미션. 최근 경험한 일중 가장 흥미로웠던 일을 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면 일기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객관화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경험이면 좋겠네요. 댓글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왔어요. 이모, 분리수거 하고 있었어. 지구를 깨끗이 보호하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문어 이모는 분리수거를 늘 철저하게 하고 있지. 한번 볼래요? 자, 이거는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 오늘은 조금 플라스틱이 많네. 그런데 얘들아, 조금 신기하지 않니? 이 플라스틱 말이야,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게다가 굉장히 가벼워. 참 신기해, 그지? 아차차! 이모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친구들 문어책방 왔으니까 책 추천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책 읽고 싶어요? 이모가 다 추천해준다고. 어? 플라스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플라스틱이라 있지 있어.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 아주 좋은 책이 있어. 바로바로, 바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야. 두 얼굴? 왜 하필 얼굴이 두 개일까? 얘들아, 이모 봐봐, 이모. 이모 얼굴 봐봐. 자, 이쪽 얼굴을 보세요. 이쪽 얼굴을 보세요. 어때? 이몰도 두 얼굴이에요? 왜책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참 궁금하다. 그치? 문어 책방에서 읽고 가. 그리고 오늘 혜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국어 개념을 알려준대. 오늘만큼은 더

집중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이모는 분리수거 마저 끝낼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3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시간마다 단원의 제목을 살펴보고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럼 3단원의 제목 함께 살펴볼까요? 짜라라! 3단원의 제목은요,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3단원에서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을 공부할 거예요. 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은 어떤 글인지 조금 알것 같아요. 글을 읽었을 때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는 글이겠죠? 자, 그런데 짜임새 있는 글이란 어떤 글을 말할까요? 짜임새 있다. 자, 이 말은요. 글이요. 잘 조직되어 있고 잘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도 쉽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화로울 때 우리가 짜임새 있는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단원에서 짜임새 있는 글, 그리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국어 개념은 무엇인지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59쪽이고요. 교실에서 두 친구의 모습이 나오네요. 자, 이 친구는요, 책을 읽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글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요. 선생님이 말했죠? 짜임새 있는 글은요,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짜임새 있는 글을 읽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짜임새 있게 문단 써보기 3단원에서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자, 우리도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생각을 표현해 볼 건데요. 앞에서 짜임새 있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느낌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표현을 해 봅시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 3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짜임새 있는 글이란 어떤 글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친구들 흥부전 이야기 읽어본 경험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우와,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흥부와 놀부, 아니면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놀부, 이런 제목의 전래동화를 읽어봤던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자,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흥부는 몹시 가난했죠. 그런데 흥부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고마움을 느낀 제비가 이듬해 봄에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주렁주렁 박이 열렸죠? 그리고 그 박을 갈랐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래요. 금은 보화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줄거리 기억나죠? 자, 어떤 친구가요? 흥부전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생각을 글로 표현했대요. 자, 우리 그 글이 짜임새 있는 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교재 60쪽입니다. 자, 각을 함께 읽어 볼게요.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자, 이 문장은요,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대요.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감동을 느낀 까닭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뭐예요? 감동을 느낀 까닭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어때요? 짜임새 있게 연결된 것 같은가요? 아니죠. 지금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처마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마는 지붕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처마라고 합니다. 흥부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뭔가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만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 만화입니다. 교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모두 우리가 읽었던 그 글을 읽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서 발표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무언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느꼈죠? 이 친구도 느꼈나 봐요. 자, 그럼 다른 친구의 발표도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말하네요.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죠.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주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글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고쳐볼까요? 자, 그럼 우리도 고쳐볼까요? 자, 이글 어떻게 고치면 짜임새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괜찮죠?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제비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을 삭제해 줍니다. 자, 이두 번째 문장은요. 이 글의 중심 생각이 흥부를 읽고 난 후의 생각이라면 이두 번째 문장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감동을 느낀 까닭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이라고 고쳐볼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왜냐하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괜찮죠? 짜임새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조금 추가한다면 이런 내용 추가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도 흥부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자, 이렇게 고쳐준다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의 글쓴이가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했나요? 여기 있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요. 1번, 제비가 등장한 부분 아니죠? 2번,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부분 아니고요. 3번, 제비가 집을 처마 밑에 지은 부분 아닙니다. 4번, 흥부가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5번, 서점에서 흥부전 책을 발견한 부분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요, 친구들. 가에서 글쓴이가 흥부전을 읽고 감동을 느낀 까닭이 드러난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감동을 느낀 까닭이 들어간 문장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감동을 느낀 까닭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 찾아주면 되겠어요. 1번,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 그럼 3번 문제예요. 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글, 그 글이 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정우, 글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잘 이해되었어.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잘 이해되었나요? 흥부전 이야기 하다가 제비집 이야기

이야기하다가 흥부전 이야기했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아닙니다. 수민이 흥부가 제비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다가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다? 수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봐요. 나에서 친구들이 가을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나는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만화입니다. 자, 거기에서 가의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죠? 그래요.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 1번.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잘 드러나서 아니고요. 2번. 제비가 왜 다리를 다쳤는지 궁금해서 아닙니다. 3번. 흥부전 이야기에 줄거리를 쓰지 않아서 아니고요. 4번. 글쓴이의 생각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니죠. 5번.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만화에서 한 친구가 얘기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친구들 풀어봤고요. 우리 이번에는요,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글을 함께 읽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 쓰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단이 뭔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뭔지 알아야 해요. 자, 지금 플라스틱의 두 얼굴 전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요, 친구들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문단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를 하고 이 글이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봐요. 자, 문단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은 무엇일까요? 문단은요, 문장이 모여 보통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글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단이 여러 개 모여서 전체 글이 되기도 하죠. 자, 다시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단을 시작할 때는요, 한 칸을 들여쓰기 합니다. 자, 그리고 문단이 끝나고 내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즉,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줄을 바꿉니다. 자, 한칸 들여쓰기, 줄 바꾸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글에서 찾아볼게요. 알았죠? 자, 문단 공부했어요. 이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중심 문장은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대표하는 문장. 자, 우리가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 중심 생각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뒷받침 문장은 무엇일까요? 뒷받침 문장.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 나죠? 뒷받침 해주는 느낌이 나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는데 그 중심 생각을 대표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 자세히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글로 돌아가서 이 글이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선생님이 문단 시작할 때한칸 들여쓰기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한칸 들여쓰기 되어 있죠. 또 여기도요. 한칸 들여쓰기, 한칸 들여쓰기, 한칸 들여쓰기. 문단을 시작할 때는 늘한 칸을 들여쓰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문단이 끝나면 두 번째 문단 쓸때뭐 한다고 했어요? 줄을 바꾼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줄을 바꾼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이 있어요. 자, 글쓴이가 첫 번째 문단을 글로 막 썼습니다. 쭉쭉쭉쭉 썼어요. 자,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죠. 자, 이제 나는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두 번째 문단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쓸 때, 지금 이 줄에 마침표 찍었잖아요. 이줄 옆에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줄을 바꾼다고요. 아래로 줄을 바꾼다고요. 이게 바로 줄 바꿈이에요. 자, 줄을 바꿔서 쓰는데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하니까 한칸 들여쓰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쭉쭉쭉 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썼어요. 자, 다 쓰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이 끝났고 세 번째 문단을 새롭게 쓸 거니까 뭐를 바꿔요? 지금 이 줄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줄로 줄을 바꾼다고요. 줄 바꿈을 한다고요. 자, 줄 바꿈을 하고 세 번째 문단 시작할 때한칸 들여쓰기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들여쓰기와 줄 바꿈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글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개념 따로, 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국어 개념을 글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의 문단씩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과학자인 리오 베이클랜드가 발명한 인공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을 읽으면요. 이 글의 주제를 알수 있어요. 자, 지금 이 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친구들?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단에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했어요. 자, 두 얼굴이 뭐예요? 읽어보니까, 아, 이두 얼굴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인가 보다. 자, 그렇다면 이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 지금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지금부터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문단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친구들, 이 문장만 봤을 때이 문단에서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대요. 아, 이런 점이 좋구나. 자, 또 읽을게요.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아, 이런 점이 좋군요. 자, 친구들,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 뭐죠? 플라스틱의 좋은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뭡니까? 그 중심 생각을 잘 드러내는 문장은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들은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문장이다, 뒷받침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뒷받침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심 문장에서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서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좋은 점? 아, 플라스틱은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또 게다가 단단하고 가벼워요. 또 녹이 쓸지 않아요. 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됐죠?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했던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플라스틱은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됩니다.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문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은 뭐예요? 플라스틱의 나쁜 점이죠. 자, 어떤 점이 나쁘대요? 그래요. 플라스틱이요. 환경을 오염시킨대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이 무슨 문장? 중심 문장이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에요. 왜? 지금 어떻게 환경이 오염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플라스틱은 썩는데 오래 걸려서 땅이 오염되고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친대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뒷받침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이처럼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편리함을 주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요.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때 이러한 플라스틱의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그렇죠. 제목, 플라스틱의 두 얼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억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과 관련된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칸 들여쓰기 해야 되고요. 문단은 그 문장을 대표하는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한 문단에는 보통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는 뭐를 바꿔요? 줄을 바꿔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 가이표. 문단 시작할 때한칸 들여쓰기 맞죠? 한 문단에는 보통 하나의 중심 문장 들어가죠. 자, 3번.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줄을 바꿔요? 맞습니다. 자,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기역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여기 있네요.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무엇을 기억해요? 두 얼굴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얼굴이란? 그렇죠.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뒷받침 문장에 알맞은 중심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지금 이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뒷받침 문장에 어울리는 중심 문장을 찾으래요.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이 환경을 해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심 문장은 뭘까요?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 그거죠? 자, 1번.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자, 이건 지금 좋은 점 얘기하고 있어요. 2번.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한다. 자, 이것이 이 문장의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단 가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시오. 자,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플라스틱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면서 가볍대요. 또 녹이 쓸지 않는데요. 자, 지금 이 문단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좋은 점. 자, 그렇다면 이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은 뭐예요? 그렇죠.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자, 이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단 가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래요. 중심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잖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아, 우리 친구들 오늘 중요한 내용 공부하느라 애썼어. 자, 그럼 문어 이모랑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구.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정리해볼까?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야.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이지. 꼭 기억하라고.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지.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꾸. 문어책방 또 놀러.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나를 표현하는 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작을 표현하는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5가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사진 보면서 어떤 동작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동작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이 친구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무거운 상자를 막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죠? 손이나 팔로 어떤 물건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은요? 네, 들어 올리다 혹은 또 고개를 들다 라는 뜻의 단어 lift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lift. 한번 더 lift.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는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He tried to lift the box.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But it was too heavy. 네, 이런 문장 또 보셨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개를 들었다. 네, 이 사진처럼 상자를 드는 것도 lift, 고개를 드는 것도 lift입니다. She lifted her head when she heard her name.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동작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동작 보니까 이 친구 어때요? 높이 뛰어오르고 있죠? 두 발로 바닥에서 몸을 위로 뛰어오르게 하는 동작. 네, 영어로는 jump라고 합니다.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동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jump. 한번 더 jump.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 소녀는 매우 높이 뛸 수 있다. 네, the girl can jump very high. 갈 수 있겠고요. 침대에서 뛰면 안 되죠. 네, 침대에서 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don't jump on the b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사진 보니까 어때요? 친구 두 명이서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는 거. 우리가 속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whisp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isper. 한번 더 whisper. 네, 잘하셨습니다. whisper, 네, 귓속말 하고 있는 이 사진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단어 보시면 되겠어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She whispered a secret to her friend. 네, 보통 비밀 얘기할 때 우리가 속닥속닥 귓속말 하잖아요. whispered a secret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서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속삭여라. 그렇죠. 우리 도서관은 조용히 책 읽는 곳이니까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럴 때 please whisper if you need to talk in the library. 네, 도서관에서 얘기해야 된다면 whisper, 속삭여라. 네, whisper 단어 잘 봐주시고요. 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 친구 어때요? 방금 봤던 whisper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힘있게 말하는 거. 이 친구 아주 큰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요. 네, 우리가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큰 소리 내는 거. 네, 동사로 외치다, 소리치다는요. 영어로 shout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shout. 한 번 더 shout.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아, 네, 이거는 she shouted for help. 네, shouted for help.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외치겠죠.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그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나는 그에게 말하려면 소리쳐야 했다. 멀리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He was so far away that I had to 그 다음에 소리치다. 네, shout to talk to hi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소리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멀리
있겠죠. 그래서 so far away, 멀리 있는 것까지도 한번 빈칸 뚫어봤습니다. He was so far away that I had to shout, 소리쳐야만 했다, to talk to him. 네, 이 문장 이렇게 봐두시고요. 네,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무엇인가요? 이두 분의 손이 지금 보이고요. 네, 벽에 그림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건을 벽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 꼭 벽이 아니더라도 줄 같은 것들, 어떤 그런 것에 뭔가를 물건을 걸어 두는 그런 행동. 네, 이런 동작을 우리는 매달다, 걸다, 영어로는 hang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ng. 한번 더. hang. 네,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 속에 넣어서 한번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라. 이번에는 옷걸이에 네 코트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Please hang. 그럼 걸어라. 라는 말. 옷걸이에는요, your coat on the hoo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다라는 거, 어디에 거는지 이런 표현 같이 쓸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도 빈칸 뚫어봤습니다. Please hang your coat on the hook 이고요. 이번에는 그림을 벽에 거는 것. 그들은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과거형이에요. 행의 과거형은 hung입니다. So they hung the pictures on the wall. 네, 그리고 과거형도 잘 살펴두시고 벽에 건다라는 표현 hung, hang on the wall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불규칙 과거형 동사까지 한번 잘 챙겨봐 두시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 살펴봤습니다. 짧게 리뷰 시간 갖고 바로 퀴즈 풀어볼게요. 네, 우리 동작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속닥속닥속닥. 내 친구에게 뭔가 비밀 귓속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단어 뭘까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whisper였습니다. 네, 이분들 뭐하고?

계시죠? 벽에다가 그림을 걸고 있죠. 네, 어딘가에 물건을 거는 행동 동작.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행입니다. 이 친구 표정 매우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네,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 lift였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동작을 표현하는 다섯 개의 단어로 이번에는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동작은 무엇일까요? 또는 뭐 하고 싶은 동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단어를 골라서 나만의 문장 만들어보세요. I whisper to my friend. Whisper, 귓속말 하는 거죠? 속삭입니다. When I have a secret, 비밀이 있을 때. 네, 주로 비밀 이야기 속닥속닥 속말로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림이랑 같이 단어 연상하면서 이런 다섯 가지 동작들 외우고 그리고 문장도 만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의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불합리하, 그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국내 사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뭐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 명예혁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식민지인들한테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야, 내가 관리 감독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여기 한번 다스려 봐 라고 하면서 자치를 인정해 줬고, 식민지인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식민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때는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전반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프랑스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뭐 아메리카, 인도,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얘들 자치를 지금 했는데, 자치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설탕법. 당시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미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요. 인지세법, 특히 이게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크게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종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세금을 이제 거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식민지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식민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에서 세금을 올리자. 이걸 하면은 인정해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세금은 식민지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거기는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식민지인 대표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걷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가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보스턴 항구에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왜 티파티라고 부르냐면, 차를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바닷물에 우렸다라고 약간 말장난을 한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지점에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무력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뭔가 딱 봤을 때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고 식민지 민병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군대였는데 붙으면은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중에서 그나마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조지 워싱턴 언제 군사 경험을 쌓았냐면 아까 7년 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보조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스턴 차사건으로 시작되고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절정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흐름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독립선언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왕 같은 건 없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식민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됐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할 경우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혁명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 사상의 토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이후로 격렬하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뭐 당연하게도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지원하냐면 프랑스가 지원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 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유럽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뭐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담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갔거든요. 전쟁이 많았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를 엄청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게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정,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 3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1, 2신분은 신분만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 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서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적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 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혁명 때 크로멜이 공포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을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지고 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정부, 통령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3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3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강조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0: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진도에선 30년 만에 꽃게 풍어가 찾아왔는데요.
1: 말만 조금 움직여라. 시간이 뭡니까?
0: 물반 꽃게 반. 알이 꽉 들어찬 봄꽃게가 쏟아지면서 선원들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1: 기관장한테 유압류 확인 다음에 뭐라고
0: 망망대해 위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2: 잠깐만요.
0: 꽃게 조업에 적신호가 뜨고 말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장이 나섭니다.
3: 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4: 예, 수구리에 줄이 감기면 배가 덜덜덜 떤다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오래 하니까 요요요 산소를 불고 들어.
0: 어두운 물 밑으로 향하는 바다 사나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꽃게잡이 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진도에서 약 60km가 넘게 떨어진 신안군 앞바다. 꽃게잡이 조업이 한창입니다.
1: 북쪽에 하나도 들어와야 될 게. 다 고생한 거야. 고기가 몇 마리 모이게 다행이고.
0: 통발 꽃게잡이 양망 작업은 레일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요. 그에 맞춰 선원들의 역할도 분업화되어 이루어집니다.
1: 오늘 제법 많이 들었어요.
0: 올라오는 통발마다 꽃게가 들어찼습니다.
3: 많을 때는 몇 마리까지 들어갔어요?

0: 아, 15마리인가요?
1: 15마리요?
2: 부지런히 움직여도 속도 맞추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3: 여봐요. 전신에 이렇게 팔, 지금 여두개, 여두개, 개판 5분정 이렇게 팔.
2: 선원들은 꽃게 집게발을 잘합니다. 서로 싸워 다리가 떨어지거나 죽는 것을 막으려면 집게발 중에서도 신경이 없는 쪽을 잘라야 합니다. 요즘 잡히는 꽃게는 알이 꽉 찬 암꽃게가 대부분인데요.
1: 회장님, 지금 많이 올라가는 판인가요?
4: 예, 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1: 오늘 예상치는 몇 박스 하실 것 같아요?
4: 25개.
1: 25개요.
2: 맛은 좋지만 성질이 포악한 꽃게. 작년보다 어획량이 3배나 늘면서 진도 앞바다인 꽃내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진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게 조업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 가장 많이 잡아본 마리수가
5: 어장 1,500개에 하루에 83캉으로 한번 잡은 적이 있죠. 83캉. 2002년도에 그때는 꽃게가 호황이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잡았다고 봐야지. 지금은 그렇게 못 잡죠. 그런 꽃게가 없습니다.
4: 왜요?
5: 우리 어민들이 무절제한 어구 사용이고 그물들을 갖다가 바다에 투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밑이 자연적으로 썩어가기 때문에 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리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호황은 누릴 수가 없다고 봐야지.
2: 올해에도 다른 지역은 여전히 어획량이 신통치 않은데요. 그나마 진도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는 건 꽃게 치어를 방류하고 바닷물의 채취를 금지해 꽃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덕입니다.
5: 이게 안 돼, 이게. 일치는 거. 잘 됐어요.
1: 지금 왜 그걸 버리신 거예요?
5: 알 찼잖아. 알 빼야지. 알라야죠, 알.
6: 꽃게 많이?
5: 꽃게. 알 빼기는 살라줘야 돼요. 그래, 이런 새끼가 노잖아, 이런 거.
2: 꽃게 한 마리에 최대 300만 개의 알을 품고 있다는데요. 어족 보호를 위해서 꽃게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두 달간은 금어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꽃게 역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풍요의 바다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바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망을 마친 선원들은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인데요.
5: 언제 그 성공하는 거?
3: 너야, 너 고등 하나 썼어 좀.
5: 그게?
3: 멸치 이거는
7: 멸치 한 50개 되겠네.
1: 강 파장님.
7: 예.
1: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7: 여기가 지금 청이 5층 입감용하고 이제 그 잡은 거 이제 얼굴도 써.
1: 미끼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7: 밀기, 청어나 고등어, 멸치 이렇게 있습니다.
3: 위에는 그만 내일까지.
2: 미끼로는 고등어, 멸치, 청어를 사용하는데 영하 2, 3도의 어창에 보관합니다.
5: 고등어 온다. 됐어요, 형님.
2: 하루에 사용하는 고등어 미끼는 약 15상자. 꽝꽝 언 고등어

0: 덩어리를 망치로 내리쳐서 한 마리씩 떼어 놓습니다.
1: 지금 이렇게 깨는 건 뭐예요?
2: 멸치. 멸치는 이렇게 뚜렁에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마리씩 떼라니까.
0: 하루에 미끼로 사용되는 멸치도 약 15상자나 되는데요. 베트남 선원들 중 고참인 반 로이 씨가 미끼 담당입니다.
1: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2: 6년을 잘하고.
1: 이베트는 6년.
2: 이베.
1: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 힘들어지.
2: 그렇지 않아.
1: 이렇게 두 개를 섞어 먹는 거예요?
3: 사람도 김치만 먹고 못 살잖아요. 여러 가지 섞어 먹어야 돼. 개도 마찬가지예요.
1: 이거 당만 따라오네.
3: 이거는 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단거리 선수고 이거는 장거리 선수라고. 멸치는 단순간에 빨리 가고 냄새를 빨리 풍기고 강하게 풍기고 고등어가 또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좀 장기간으로 간다고 봐요.
0: 꽃게는 후각과 시각이 발달했다는데요. 특히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감각기관인 더듬이로 냄새를 맡습니다. 멸치나 고등어의 비린 냄새를 좋아해 냄새를 쫓아 통발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4: 선장이 뭐 손이 올라가고 그럴 때 멸치만 한 종류만 열어 하고 손이 팍 안 올라가고 이럴 때는 뭐 성어하고 멸치하고 섞어 있고 어떨 때는 고등어하고 멸치하고 같이 섞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꽃게잡이 어선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갈매기 떼가 있습니다. 조업 과정과 관계가 있다는데요.
5: 기관장님. 갈매기도
6: 제
5: 무게를
6: 따라다니는데
5: 어떻게
6: 찾으려고
5: 이게 어디요?
0: 갈매기들도 속셈이 있었습니다.
7: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버리면요. 예. 갈매기들 다 모여요. 아.
0: 한 번 사용한 미끼는 냄새가 사라져 꽃게를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미끼로 바꿔주는데요. 갈매기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기다려온 만찬의 시간. 공짜 밥을 얻어먹는 것 같지만 조업하는 내내 비행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 먹을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업이 진행될 시간인데 선상이 조용합니다. 선장의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습니다.
4: 준비됐나?
0: 기관장은 잠수복으로 갈아입는 중인데요.
8: 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9: 예, 수리에 줄이 감기면 배가 막 던다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오래 하니까 네. 산소를 물고 들어가서
0: 조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경험이 많은 해군 출신의 기관장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루에 엉킨 줄을 잘라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수록 손해는 더 커집니다. 엉킨 밧줄을 끊어낼 칼 한 자루를 들고 기관장은 바다 속으로 향합니다.
4: 이게 지금 좋다기 다림지 그렇지 않으면은

0: 석굴이 쪽에 뭐가 지금 감겼는지 징겼는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올라오면은 더 정확하게 이 자동 조타기 부분에 대해서도 판명이 나겠네요.
1: 망망대해. 깊이를 알 수 없어 더 두렵습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물이 탁해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예상대로 스크류 근처에 밧줄 모양의 피해 그물이 엉쳐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법이죠. 4분여 만에 기관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 위로 올라온다는 건 예상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인데요.
2: 자, 조금만 끌어갈게. 자, 올라가서 여기 떼기라. 올라가. 올라가 떼기라.
1: 선원들이 마무리하는 동안 기관장은 가쁜 숨을 고릅니다.
0: 뭐가 걸리더노?
3: 고장줄이 걸렸지.
0: 고장줄.
3: 내가 봤을 때 약간 삐었어.
0: 한 개가? 네. 줄 다 올리나?
4: 현장님.
3: 내가
4: 안 돌면 될 것 같아요?
3: 예, 예. 내가, 어? 내가 안 돌면은 다행이고.
0: 알았다.
1: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0: 그 스크류 쪽에 그물이나 로프가 간 거는 해체가 되다 보니까 배가 떨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요 자동 조타기 부분은 리모트 자체를 갖다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내야만이 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리모트 탈인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1: 조업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4: 관장님,
3: 예.
4: 이 팔뚝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3: 합니다? 간장게장 담으려고 합니다. 네? 간장게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4: 사람들이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3: 간장게장만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걸 해주면은 제일 좋은 거 먹는다 보면 됩니다.
4: 소금이 몇 킬로에 몇?
3: 요 한 10kg 정도 됩니다.
4: 10kg요?
3: 예. 40만원 조금 되겠네요.
4: 40만원?
3: 예, 예. 키로에 38,000원이니까.
4: 기관장 주위에 간장게장 같은 비법 시장이 있나요?
3: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전부 다 이거 밥 하는 거 이거 뭐, 다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거죠, 뭐.
1: 배에서 담그는 게장은 등딱지를 열고 몸통을 자른 다음 다양한 재료와 간장을 넣어 짧게 숙성시켜 먹습니다.
3: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오래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지요. 간장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거든요. 반반씩 섞어야 되거든. 근데 안 섞으면 짜봐서 먹지 못해요. 아...
5: 눈대중으로 대충?
3: 그렇죠. 예, 눈대중을 안 하면, 에이, 못 맞춰요.
1: 이렇게 만든 간장게장은 오래 저장하지 않고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고 해서 벌떡게장이라 부릅니다. 통발에는 꽃게 외에도 다양한 생선들이 잡히는데요.
3: 좋은 남태. 반대기.
1: 가오리와 양태, 썸뱅이까지 잡은 것은 대부분 선원들의 밥상에 오릅니다.
3: 바다에서는 뭐 먹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싱싱한 거, 제일 싱싱한 거 먹으니까 다른 거 먹었습니다.
1: 선상에 만.

0: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매일 먹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간장게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1: 어제 올라온 거 봤잖아요. 긴 거. 꼬리 박 치고.
2: 7개 많이 드세요.
1: 꼬리 많이 먹었어요?
2: 예.
0: 간장게장은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맛인가 봅니다.
2: 좋아.
3: 매일 개요리는 다 먹어요. 끼지만.
1: 어떤 요리들 먹는데요?
3: 게찜. 네. 게튀김. 네.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때는 좀 출출하고 이럴 때는 개를 뭐 한 솥 삶아가지고. 네.
0: 신선한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명품 게장입니다. 힘들 때마다 선원들은 서로 의지하며 힘을 냅니다.
4: 예. 나이야.
5: 너 와이프 몇 살이야?
4: 34살인데, 너 와이프 30살 넘었어.
5: 와이프 30. 네, 34.
4: 애는 몇 명?
5: 4명.
4: 4명? 딸 3명.
5: 딸 1명.
4: 먹고 싶어야지. 지금 코로나 집에 안 돼요.
5: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
4: 지금 우리 베트남 지금 코로나 많아.
5: 안녕하세요.
4: 밤에 말랑벽 정글을 길을 막고 좀 해. 안녕히 가시오.
5: 안녕히
4: 가시오. 힘들어요. 짜다 이제 전화 시간 없어요. 제가 짜다.
5: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4: 밥 먹고 빨리 쉬고 빨리 싸워서 짜다. 시간 전화 시간 없어요.
1: 베이비 보고 싶어요?
4: 보고 싶어. 이제 바바 아버지 집에라. 저는 집에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자.
0: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힘든 타국 생활도 고된 바다 일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가족은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0: 선원들은 벌써 3개월째 배에서만 생활해 왔는데요. 선원들에겐 잠자는 시간이 유일한 개인 시간입니다. 3평 남짓한 선실에서 8명의 선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요. 이곳에선 파스가 필수품입니다.
1: 건배 앞에서 가고 개발 자리지 않습니까? 개 많이 들면 그 자리가 최고 힘든 자리거든요. 이놈이나 내나 키가 크고 허리 수리하고 하루 종일 하면 허리가 끌어지듯 바빠요. 서로 이제 얼마나 아픈 걸 안 끼네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게.
2: 거기가 제일 아파요?
1: 아파요.
3: 많이 아파요.
1: 머리가 아파.
0: TV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0: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1: 야, 피곤하니까.
2: 그래도 몇 시간씩은 하고, 한 시간씩은 하고 그런 사이.
3: 와, 잠잘 시간 몇 시간 없으신데 한 시간 보스톱 치시다 주무세요?
2: 네. 잠이야는 뭐.
0: 현원들에겐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4: 3월달에, 3월 초에 나왔으니까.
5: 예?
4: 지금 내렸다고 3, 4, 5, 5월달이 지금 저 10달째 접어드는데 내 고향이 영도인데 한 20년 넘게 한번 어쩌다가 부산을 안 가봤는데 너무 변해가지고 길을 못 찾거든, 길을 못 찾거든. 내가 진짜 부산 사람인지.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좀 그런 게 있어. Looking back on years gone by,
0: the best of friends. 바다라는 삶의 터전 위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4: 나는 안쓰겠지. 전부 다 골뱅이.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말은 안 쓰겠지. 뭐 표현을 해봐야 뭐 얘가 아프다 해도 나도 똑같은 증상인데.
0: 오늘도 여전히 그들은 바다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0: 예로부터 보배 섬이라 불려온 진도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명량 대첩의 울돌목이 진도인데요. 바로 그 진도 바다에서 잡은 대표적인 수산물이 꽃게입니다. 진도 꽃게는 요즘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꽃게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중국 수출하고 내수 판매하고 냉동 유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로 유통을 하고 또 중국도 하루로 보내고 있고 거의 하루로 한 70%, 그다음에 냉동이 30%.
0: 물량이 부족해 꽃게를 수입해야 하는 중국은 품질 좋은 진도 꽃게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수출용 꽃게는 30kg 단위로 포장을 합니다.
2: 이게 30kg잖아요, 원래. 네. 근데 조금 더 담는 이유가 있어요?
3: 국물이라서 이게 물기가 빠져요. 그리고 간장이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제대로 안 나르면은, 그리고 바다가 죽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더 담는 거예요.
2: 아.
3: 있는 거야?
0: 진도 꽃게는 중국에서도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다 보니 꽃게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4: 한국 꽃게는 알 많이 있어 엄청 좋아요. 중국은 옛날에 그 우리 중국은 그 꽃게장 안 먹어요. 지금 꽃게장 많이 사람이 많이 먹어요. 그 한국 꽃게 맛있어요 지금. 중국은 큰 것만 줘요. 대자만 줘요. 200克拉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9월, 15일까지 빼나가 안 돼요. 꽃게 못 잡아요.
0: 포장된 꽃게는 컨테이너에 싣는데요. 군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 컨테이너를 배에 옮겨 싣고 중국 단둥이나 위해로 운송됩니다. 이동 시간 동안 꽃게 신선도를 위해 해수를 넣고 검역을 마친 해수 얼음까지 넣어 온도를 영상 5도로 유지합니다.
1: 꽃게 되게 죽이려고 하면 죽지도 않은데 살리려고 하면 어렵죠. 또 안 살아요.
0: 진도 꽃게는 이제 중국 대륙까지 점령했습니다. 꽃게 제철을 맞은 진도 서망항 위판장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멸을 기다리는 꽃게를 살펴보고 봉투에 담아 목포로 가져가 검사를 한다는데요. 대체 뭘 검사하시는 건가요?
5: 저희 안전성 조사는 총 89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런 꽃게 같은 경우는 납, 카드뮴, 총수은 등 중금속하고 방사능, 그리고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 같은 미생물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목적입니다.
0: 맛이 좋다 해도 안전하지 못하다면 오래 사랑받을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진도꽃게는 검증받고 있는 확실한 먹거리라는 걸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시끌벅적 진도 5일장이 열렸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고루 발달한 진도는 먹거리가 많아 볼거리도 많은데요.
6: 다 많아. 요즘 제일 맛있을 때.
0: 청정 해역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수산물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7: 여기 여기 오빠
8: 오빠
7: 오빠.
0: 역시 이 계절엔 꽃게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6: 진도 꽃게, 봄 꽃게가 제일로 좋아. 요럴 때가 제철이에요. 이렇게 알이 배어 전부 다 이놈은.
9: 이거 먹어. 여기.
7: 그러면 또 한날 드셔야. 어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월나노, 야야, 야야.
8: 광어요, 광어.
9: 광어? 어. 뭐 해주시려고?
8: 제사.
9: 에?
8: 제사 때준다고.
9: 아.
8: 전화 넣어줘.
7: 2만원.
8: 그래, 그래, 몇 개 더 주지, 그럼.
0: 시장 인심이라 후합니다.
10: 이놈. 어머니 여기 꽃게 사러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8: 이거? 몇 년 되지? 신이 여기 20년도 다
10: 20년이 되셨어요?
8: 그럼. 그 양념. 빨간 거 양념 해갖고. 그 맛있어. 어. 참 우리 애기들이 좋아해. 이거.
9: 이거는 뭐예요?
8: 이거 돌게. 돌게. 우리 진돌에서 다 나오는 우리 진돌산이에요. 진돌산.
0: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게 종류는 약 180여 종. 돌게라 불리는 민골게는 딱딱한 껍질이 특징입니다. 털게는 강원도 고성 등에서 서식하지만 어획량이 적어 보기 어렵죠.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참게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중적인 건 꽃게입니다.
8: 이런 꽃게는 서망에서 최고 A급 꽃게. 에? A급. 꽃게, 서망 꽃게를 먹으려고 여기 다 오거든요. 여기 꽃게가, 그래, 지금 서망 가면 6만원이요. 여기서는 5만원입니다. 3kg만 드릴까요? 다 안 꽂습니다. 하나 놔주고.
0: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8: 불감 잡아요? 꽃게가 이렇게 좋아요. 좀 보여.
11: 일부나 짜다 먹고. 게장도 담고 게다가 노란 알이 있는데 그거 다 가방으로 싹 구매해놓으면 기가 막히지.
0: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덕무는 선비들에게 게 껍질에 밥을 비벼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 게장 담그는 법을 기록한 걸 보니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도 맛의 유혹을 이겨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2: 급속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서히 해동시켜야 이 살이 탱글탱글하게 그 유지가 됩니다.
0: 꽃게는 세척과 손질이 중요한데요.
12: 꽃게가 먹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입인 데가 항상 뻘하고 그 먹이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 여기서 그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0: 세척한 꽃게는 등을 위로 향하게 놓는데요. 그래야 속에 고인 물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장게장을 담글 때에는 배 부분을 위로 놓습니다.

0: 간장이 잘 배이고 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장 맛의 비밀은 역시 간장에 있는데요. 취향에 맞춰 마늘, 대추, 고추씨와 각종 한약재까지. 간장에 재료를 넣고 약 5시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부어줍니다.
1: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냅니다. 간장만 꺼내서 다시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또 붓죠. 그것을 세 번 반복을 해야 돼요.
0: 달달한 맛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진 맛의 향연.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어도 아리찬 몸통을 베어 물어도 맛있습니다. 양념게장까지 보고 나니 게장은 사돈하고는 못 먹는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체면 차리기 힘들겠죠? 선원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 선장은 좋다기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운반선을 통해 받은 새 좋다기로 교체하는데요.
2: 선장님 어떻게 직접 하시네요?
3: 아, 예. 이거는 개금이 몇십 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죠. 핸들이 안 되면은 차가 마음대로 잘 안 간다 합니다. 그 식으로 마찬가지로. 일단 이걸 갖다 교체를 했, 색을 교체를 했으니까. 자, 내일 아침에 시운전을 하면 아마 괜찮겠나 싶네.
0: 바다에선 문제가 생겨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3: 일단 배가 육지에서 수랑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열속이고 모든 그 어떤 조악감 이런 거는 많이 느끼죠.
0: 모든 일이 선장 책임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3: 제사상을 갖다 모친이 꼭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주거든.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제 보냈는데.
0: 마다들이지만 해마다 꽃게 조업을 하느라 아버지 제사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3: 제사 상반은 아버님 기일하고 조부 기일하고 그 두 날짜만은 내가 보낸 고기로 상을 차리십사 하고 내가 가신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오늘은 유난히 파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머리까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일에만 집중합니다.
1: 지금 파도가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대략 몇 미터 정도나 되나요?
2: 한 1에서 3미터입니다.
1: 1에서 3미터? 그러면 작업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2: 네, 힘들어요.
1: 보통 몇 미터일 때?
2: 한 4m 정도 되면 바람이.
3: 바람이 안 세가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0: 하지만 이럴 때 선장은 예민해집니다.
4: 살짝 접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왜 미끼를
2: 접어보고 봤어.
4: 왜? 오늘은 되게 파도가 높아요.
3: 네. 지금 현재 기상은 반풍이 한 12m. 이런 날 만약 없으면 누구고 그래도 좀 최선의 안전을 갖다가 기하면서 조업을 해주시길.
0: 조업을 하고 있지만 선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1: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안 잡히는 편이에요?
3: 안 잡힙니다.
1: 안 잡혀요?
3: 네. 절반도 안 돼.
1: 절반도 안 돼요?
0: 꽃게는 예민해서 바람과 수온,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4: 오케이.
0: 그 덕에 바쁘게 기회발을 자르던 선원들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3: 뭐 고기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선장 책임이니까. 자, 우리 갈 때 어장을 하다 투망을 해놓은 어장을 양망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지같이 꽃게가 또 많이 들어있는 줄이 있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망을 하는 이런 줄은 또 고기가 지금 조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안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기다려야만이 모레부터는 이제 고기가 좀 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운반선이 다가옵니다. 하루에 한 번 운반선은 본선을 찾아오는데요. 필요한 물건들을 전해주고 잡은 꽃게를 실어 항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작진은 오늘 이 운반선을 타고 루트로 나갈 예정입니다.
1: 그냥 들어가요, 우리.
0: 일주일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처음 배에 오를 때 느꼈던 어색했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만남이 있었으니 헤어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왠지 그들을 바다에 두고 떠나는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 선장님, 정 들었는데 이별이네요?
2: 네, 수고했습니다.
1: 그동안 어떠셨어요?
2: 네, 공부나 잘해주십시오.
1: 네. 자,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수업하세요.
2: 예. 네.
1: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예.
1: 고생했습니다.
0: 아쉬운 마음에 작별 인사가 길어집니다.
5: 나 고생해서 가해.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해마다 꽃게철이 돌아오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꽃게를 잡던 소탈하게 웃으며 삶을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3: 내가 19살 때부터 탔으니까 한 20만 치 갈려도

0: 아마 늙어가 일 못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안 가겠어.
1: 내가 삶의 현장. 그 무엇 뿐인가 삶의 현장.

0: 또 잡히고 막.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긴 호흡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투부정사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유닛 10부터 13까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투부정사와 원형 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를 마무리할 거고 또 부정사하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원형 부정사인데요. 이 원형 부정사가 무엇인지 이름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내용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닛 10.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그 역할을 알수 있다.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냐? 한번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오형식 동사를 보겠습니다. I라고 하는 주어는 동일한데 이 지금 동사들의 목록 있죠? 중요합니다. 이미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want라고 한다면 나는 원합니다. 누구를 원하냐면 그를 원하는데 그냥 그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행동을 원해요. 바로 to come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나는요. 그가 오기를 요청합니다. 그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오라고 말도 하고 오기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오는 걸 가능하도록 해주고 허락해 주는 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무엇을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기를 혹은 하는 것을과 같이 매끄럽게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정리하면서

수부정사의 추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 목표를 향해 가는 느낌, 혹은 미래와 관련된 느낌이 있어서 아직 하지 않은 걸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예상하고, 약속하고, 기대하고 등등 이러한 동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하라고 말하고 하기를 기대하는 등 이러한 동사들이 자연스럽게 목적 격으로 무엇을 쓴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바로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근데 help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목적 격보어로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둘 다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왔는데요. 아이들이 뭐라는 것을 make 혹은 to make paper boats. 그래서 종이배를 만드는 것을 이라고 할때 make라고 써도 되고 to make라고 써도 된다. 물론 예전에 어떤 문법 책들에서는 그냥 make를 쓰는 것과 to make를 쓰는 것의 의미상의 어떤 그런 뉘앙스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큰 구분 없이 그냥 쓰기도 하고요. 쓰고요, 사실. 그리고 이걸 구별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도 여기를 ing 형태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과거형을 쓰거나 불필요하게 s를 붙이는 등 아예 틀린 형태로 바꿔놓고 틀린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데 우리 2번 문제에는 틀린 걸 가지고 왔어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The system. 그 시스템은요, enables. enables라고 하는 건 가능하게 하다란 말입니다. 목적어가 무엇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우리가 더 빨리 일하도록 해줍니다.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이 work는 us라고 하는 무엇? 목적어와 짝꿍이죠. 그러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work 대신에 to work라고 쓰면 정답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B.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주어부터 잡아볼게요. 그는 he 나왔습니다. 동사가 어디 있을까? 조언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이 문제의 우리말 해석을 보면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조언했다라고 할때 영어에서는 he advised라고 주어와 동사가 바로 나올 거예요. 영어는 성격이 급한 친구라 주어와 동사가 바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저 뒤로 가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필요한 요소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또 영어는 동사부터 잡아내야 되니까 advice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조언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라고 하는 목적어죠. 그러면 the children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정크푸드를 먹지 말라고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써줄 건데 투부정사로 쓸 거고 너무 많은 정크푸드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라고 해야 됩니다. 투부정사를 쓸 건데 부정할 거예요. 괄호에 있는 not을 활용해서 not to eat이라고 쓰면 됩니다. 정리해보죠. 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썼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써주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앞에 무엇을 썼다? not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dvice와 같은 동사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는 무엇을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 자, 그다음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동일한 유형이고요. 1번 문제 볼게요. 나는 그 편지가 내일 도착하리라고 예상한다. 역시나 주어는 있으니까 동사 예상한다를 써볼게요. 괄호에 어떤 동사 있죠? 바로 expect 써볼까요? I expect 예상합니다. 목적어 잡아내야죠. 그 편지가 the letter 도착하리라고 투부정사 써야겠죠. 그래서 to arrive라고 쓰면 되고 어떻습니까? 편지가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예상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도착 안 했고 내일 도착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래의 의미를

들려서 어떤 말을 써준다? 투부정사를 써준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4번. 나는 그 컴퓨터가 작동할 수 하게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I couldn't로 할수 없었다가 하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컴퓨터가 작동하게라고 하는 말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사를 잡아내 볼까라고 했더니 get과 work가 있어요. work를 써야 할까, get을 써야 할까? 이때 우리가 골라야 할 동사는 바로 get입니다. get. 하게 하다. 우리 사역동사에서도 배웠어요. 뭐 준사역동사네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네 이런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get 다음에 목적어 써야겠죠? The computer to work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et 다음에는 목적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우리는 지금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를 공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원형 부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가 무슨 말일까? 설명 볼게요.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바로 원형 부정사라는 거구나. 그래서 문법상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동사의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서 정리할 때, 물론 문법적인 설명은 뭐 시제가 보이지 않고 또 형태가 보이지 않고 해서 부정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형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하나만 보고서는 이게 시제가 무엇인지도 알수 없고 또 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딱 원형이기 때문에 뭔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보죠.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하도록 시키거나 지시하거나 요청하고 또 let은 그 의미가 약해서 하고 싶은 걸 하게 두는 겁니다. 하도록 두다 혹은 하도록 허락해 주다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로 무엇을 써야 된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문법으로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렇게나 강조라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뒤에서도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여기 원형이 들어갈 자리에 예를 들어 to를 쓴다라든지 to 쓰면 안 되겠죠. 혹은 ing 형태를 쓴다라든지 과거형을 쓴다라든지 말도 안 되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바로 A번의 1번 문제를 보면 the doctor, 의사가요, has, 하도록 시킵니다. 누구에게요? him. 그에게 뭐 하도록 시키냐면요. work out 혹은 works out입니다. 분명히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밑줄 친이 work out을 골라줘야겠죠. work out,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지시를 하고 요청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B 볼까요?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 중에 먹도록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the teacher 다음에는 어떤 말이 와야 될까? 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does not 혹은 doesn't를 써주고 그 다음에 let을 활용해줘야 돼요. doesn't, let, 그리고 누가? 우리죠.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us, 그리고 나서는 it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So doesn't let us eat in class. 수업 중에 무언가를 먹도록 시키는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간식 먹고 싶으면 먹고 음료수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그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it을 써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to it이라든지 이링이라든지 불필요하게 형태를 바꿔주면 틀린 문장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워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해요. 1번 볼게요. 그 실수는 그를 시합에서 지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지금 make를 활용해야 되는데, make는 누군가 하도록 시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조금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느낌이 있고, 많은 경우에 사람이 아니라 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대상이 문장의 주인공으로 많이 쓰인다. 이것도 그가 시합에서 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문장에 동사를 잡을 건데, 만들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니까 make를 made로 써야죠. The mistake made. 누구를? 그를. him. 지게 만들었습니다. lose the race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make를 과거형으로 써주고 목적어 잘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 make는 어떤 의미이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느낌을 전달을 한다. 자, 이어지는 6번. 그녀는요? 그녀의 딸이 수프에 소금을 조금 넣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놔두었다, 하게 해주었다, let 써야죠. 그러면 과거형으로 써야 하는데, let의 과거형은 let입니다. 뭐 let, let it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she let 누구를 허락해준 거예요? 누가? 그녀의 딸이죠. 그래서 her daughter.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add 조금 넣도록 할때 add는 더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라 동사 add를 써서 Let her daughter add some salt to the soup 라고 완성해 주면 되고, 혹시나 여기서 add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는 잘 써놓고 daughter라고 하는 이 명사를 철자를 몰라서 틀린 친구 있다면, 아, 내가 아직은 단어가 많이 약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강의 끝나고 단어도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유닛 12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절반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하면서 바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원형 부정사 to, 이번에는 지각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동사가 무엇일까?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를 쓴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의 밑줄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지만 지각동사가 뭘까요? 지각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eel, see, watch, hear, listen to, smell과 같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see나 watch는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listen to나 hear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음으로써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지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게 흔해요. 왜 그럴까?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묶어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오는 장면을 들었거나 봤거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장면을 목격을 했구나, 지각을 했구나. 그런데 왜 come을 쓰기도 하고 coming을 쓰기도 할까요? 저기 아래 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할 당시 목적어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를 쓴대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 이 ing 형태를 언제 배웠는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I'm reading a book now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혹은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 라고 한다면 I'm listening to music now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책을 24시간 7일 내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음악을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해도 음악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걸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잠깐의 그 일부분의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ing도요, 어떤 진행 중인 일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뭘 했다. 그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1시간 동안 뭐 풍경을 그렸던 자기 얼굴을 그렸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처럼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한 시간 동안의 전체 과정을 다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I saw him draw 라고 하면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 라고 할때

그림 그리는 그 장면을 쭉 전체적으로 본 느낌. 그리고 이렇게 ING를 하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의 일부를 본 겁니다. 쭉다 지켜본 게 아니라 그 일부분, 그리고 있는 장면의 일부를 봤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그리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죠. 물론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우리말로만 들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 형태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또 알아챈다. 그리고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장 형태가 있을 때 원형으로 쓰면 어색하고 ing 형태로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궁금하면 나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는 역시나 어디에? 목적격 보어에 바로 그 포인트가 있다.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그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녀가 몸으로 느낀 거예요. 어떤 상황을, 사실을 알아챈 건데, 그 상황이 뒤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목적격 보호에는 무엇을 써야 한다? 원형을 쓰거나 ing를 써야 하는데, 원형이 딱 보이죠?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터치와 터칭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고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선택지에서는 터치나 투 터치와 같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걸 분명히 출제하실 거다. 5번 볼까요? 그녀는요, watched, 봤습니다. The stranger, 그 낯선 사람이요, 낯선이가 stand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낯선 사람이겠죠. 그럼 이때도 무엇을 골라야 할까? 목적격 보어이니까 자신 있게 stand를 골라주는 거예요. 계속 가보죠. B입니다. 빈칸에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해요. 자, 마이클은요, 봤습니다. The cat. 그 고양이가요, into the garden. 정원 안으로 뭐 하는 걸까? 안으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sneak라고 표현했습니다. sneak into라는 표현은 일단 into를 통해서 들어가는 느낌인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몰래,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sneak into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 동사 원형을 써서 sneak라고 하거나 아니면 ing 형태를 써서 sneaking이라고 쓰는 겁니다. 둘다 가능하다. sneak into는 어떤 의미이다? 어딘가로 몰래 들어가다, 은밀하게 들어가다라는 표현.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We felt, 우리는 느꼈습니다. The ground, 땅이 뭐 하는 것을요? 자, 이걸 느끼면 참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죠? 흔들리는 거죠. shake라고 하는 거 어떻게 써야 할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습니다. 지각 동사이고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쓰거나. 그래서 shake와 shaking 둘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my mom. 우리 엄마는요, doesn't let me. 제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가는 것을요. let이라고 하는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go를 쓰면 되고요. 마지막. 그들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The boys. 그 남자아이들이요. 그 소년들이요. 공연하는 친구들일까요? 공원에서 춤추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allow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그 동사들, want나 expect와 같은 동사들과 똑같이,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예상하고 이런 느낌이다. allow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된다? To dance라고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벌써 마지막 유닛이에요.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우리는 6, 7, 9번 문제를 풀 겁니다. Peter가요, 봤습니다. Lisa를 봤는데, Lisa가 뭐 하는 걸 봤냐면, table tennis. 탁구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지각동사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써야 합니까? 여러분들 쓴거 읽어보면 player라고 해도 되고요, playing이요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to play나 이런 말들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play나 playing은 가능하지만 to play라든지 아니면 played라든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they, 그들은 heard,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요, at their child, 그들의 아이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부분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이니까 shout 혹은 shouting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제니는요, could feel, 느낄 수 있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가요, move, 움직이는 것을요, 움직이고 있는 것을요. 위와 똑같이 원형이나 ing 형태로 쓴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13인데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독립부정사가 뭐지? 라고 하는데 여기 아래 설명법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독립적인 부사 역할이라고 이렇게 밑줄 그어 볼까요? 독립적인 부사 역할이 뭐지? 하나만 봐도 감이 옵니다. To be honest는 사실은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정말 흔하게 쓰이는, 대화에서도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To be honest. 사실 있잖아. I like you. 나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to sum up이라는 걸 요약하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제가 외워야 합니다라고 지금 왜까지 외쳤는데, 맞아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역시나 이런 표어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 괜히 또 하기 싫은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눈에 초점을 잃고 빛이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작용하는데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온 표현들을 하나씩 접해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오늘 다루지 않은 표현들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에서도 보게 될 거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알아둬야 할 건, 이러한 표현들이 부사로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된다. 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to it be honest. 이거 to 부정사이니까 당연히 to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의미도 같이 봐야 돼요.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 나는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 와 같이. 이렇게 또 많은 경우에 뭔가 좀 솔직히 말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거나 말하기 좀 꺼렸던 걸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to be honest라고 하는 게, 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붙여주면 어때요? 그냥 나는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 아, 무언가 조금 망설였구나. 혹은 솔직하게 이제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3번 볼까요? Needless to say, need to say, they were shocked by the decision. 그들은 그 결정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말 없어도 돼요. 그런데 needless to say가 정답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의미로 쓰여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말인 거예요. 상황상 당연하게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그 결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B번. 설상가상으로라고 하는 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독립부정사 표현 쓸 건데 어떻게 써야 할까?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직역을 하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때, 악화될 때. 그래서 to make matters worse라고 하면 그 뒤에는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A typhoon is approaching.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2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6번은 벌써 말할 필요도 없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우선, 그의 글은 명확하지 않아. 여기서도 우선이란 말 없어도 돼요. 그냥, his writing is not clear 라고 하면 되는데, 우선이라고 예를 꺼냈으니까, 아마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계속 어떤 말을 하겠구나. 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러면, 우선은 영어로 뭘까? 문제 푼 친구들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혹시나 빈칸으로 남겨둔 친구는 빨리 교재에 있는 그 표현을 보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to begin with입니다. begin, 시작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to begin with, 일단 한번 말을 꺼내보자면 우선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돈보다 가족을 중시합니다. 호, 그래야겠죠. 저 말할 필요도 없이 앞에서 봤던 겁니다. needless to say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 짚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value라고 하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중시한다라고 했죠. 이 중시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 중요시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건 명사로는 가치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family above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가족을 중시한다. above money라는 표현을 통해 아, 돈보다 가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쓴다라고까지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to 부정사가 드디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긴 호흡을 통해서 정리한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전 문제 풀어오면서 복습할 겁니다. 그 전에 메인 내용 다시 정리하고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살펴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단원 공부하고 있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아야 예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뭘 보고하냐고요? 알립니다. 알린다고요. 네. 내가 알아낸 어떤 내용,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려주는 글을,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 보고서.

자, 오늘은요, 보고서. 보고하는 글을 어떤 짜임으로 써야 하는지 이 보고하는 글, 보고서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예요. 그 짜임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과의 색깔이 변한 걸 보고, 사과 색깔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촉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자세히 쓴 보고하는 글을 봤었어요. 자, 그걸 다른 말로 보고서라고 해요. 이 보고서의 짜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관찰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든지 간에 계획부터 세워야겠죠? 자, 이 계획을 딱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하는 글, 다른 말로 보고서. 이 보고서의 짜임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관찰하려면 어떤 대상을 정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자, 어떤 대상이 관찰을 하기에 적당하다라고 했습니까? 일단 무엇이 보여야 된다? 예쁜 게 보여야 된다? 아니죠. 변화가 보여야 돼요. 변화. 변화가 보여야 관찰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서는 보니까 꽃의 색깔이나 꽃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뭐 꽃잎이 뭐 개수가 변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색깔, 모양, 생김새 이런 변화가 막 느껴지기 때문에 이 꽃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자, 여기 온도입니다. 우리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아침에는 막 서늘하고 으슬으슬했는데 낮이 되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더워 막 이렇게 그럴 때 도대체 우리 교실에

이 온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는 꽃의 변화가 궁금했다면 여기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또 궁금할 수 있죠. 자, 여기 얼음입니다. 처음에 이 얼음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시나 또는 어떤 곳에다 딱 이렇게 놓고 기다렸더니 이 얼음의 모양의 변화, 크기의 변화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얼음이 녹는 과정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찰 결과에 포함시켜서 관찰 대상에 포함시켜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글을 쓸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여기에는 또 어떤 대상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뭐 강낭콩을 심었어요. 얼마 있다가 떡잎이 생기더니 줄기가 자라면서 막그 잎이 막 많아지고 또 잎이 커지고 조금 있다가 꽃이 먼저 피겠죠? 꽃이 피더니 꽃이 지면서 꽃투리가 생기고 그 꽃투리를 열어봤더니 강낭콩이 있더라 뭐 이런 것 이런 것도 시간에 따른 변화가 보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변화가 느껴져야 된다. 변화가 보여야 된다. 자, 무엇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변화가 있어야 관찰 대상으로 합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병아리들을 많이 도시에서도 볼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아리를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시에서도. 그럼 병아리를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사다가 집에서 기른단 말이죠. 그러면 성공하는 친구들은 이 병아리가 이만큼 자라는 걸또그 변화를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커지는 거, 뭐 자라는 거, 이런 건다 관찰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1에서 3번은 관찰 대상으로 무엇을 떠올린 것인지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어보시오. 아주 쉽죠? 예, 옅다 점수하고 주는 문제죠. 자, 1번, 꽃의 모습이 변화된 것. 그쵸? 자, 이 무엇을 떠올렸는지 금세 알수 있어요. 2번, 네, 교실의 온도 변화. 나머지 얼음의 모습 변화. 이렇게. 이건 아주 뭐 쉽죠? 자, 1에서 3번에 나타난 그 관찰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돼요? 변화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들이다. 예,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따위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대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가 잘 드러나야 돼요? 변화가 잘 드러나야 되는 대상이 보고하는 글, 보고서를 쓸때 좋은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때에 무엇의 변화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변화되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 아, 그건 말이야. 크기가 변화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할 때 말이야. 색깔이 변하는 사과, 뭐예요? 색깔이 변하는 사과. 바로 요거잖아요. 예. 갈변 현상. 사과가 색깔이 변하더라. 이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말라가잖아요. 더 놔두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 3시간. 3시간 동안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더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기도 달라져요. 크기도 쪼그라들어요. 예. 물기가 없이 바싹 마르면서 크기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4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변화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변화가 드러나는 대상이 여기 4번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물이 끓는 모습. 자, 처음에, 여기 이렇게 냄비에 물을 이렇게 채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올려놔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물이 그 안에 기포가 생기면서 부글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씌워놔요. 뚜껑을 씌워놓든 비닐을 씌워놓든 씌워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밝은 곳에서 여기 이제 좀 열기가 있는 곳에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여기에 있던 비커의 물은 줄어들어요. 여기 있던 비커 안에 있는 물은 줄어든 게 그렇게 잘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증발의 증거죠. 자, 증발이 뭐예요? 물이 물 표면에 있던 그 물이 열을 받으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증발의 현상이잖아요. 세탁물 막 이렇게 저 축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뽀송뽀송해져 있어요. 자, 이 세탁물 속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증발이죠. 이것도 뭐예요? 물이 증발하는 그 모습도 변화를 우리가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병아리가 자라는 모습. 병아리가 요만한 키가 몇 센티미터였는데 자라면서 몇 센티미터가 되고, 꽁지깃이 나오네? 막 깃이 나오기 시작하고, 벼실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런 변화가 보이죠? 오, 나중에는 막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 해. 이런 것도 변화죠. 자, 자라는 모습. 여러분이 자라는 모습도 사실은 변화인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 있죠. 강낭콩 잎이 자라는 모습 역시 변화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급식의 식단, 이것은 시간에 따른 어떤 그 변화라고 볼수 없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 뭐 밥이 어떻게 된다, 국이 어떻게 되어 가더라, 이런 건 괜찮지만 이 식단은 또 다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관찰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는 어떻게 관찰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대상을 정해야 되죠. 사과, 껍질을 깎은 사과를 대상으로 정했어. 관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만. 그 다음에 준비물은 돋보기가 필요하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접시도 필요하네. 관찰 방법과 과정. 관찰 방법과 과정. 돋보기로 겉에 표면에 색깔의 그 변화를 내가 관찰할 거고, 촉감으로 물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마르는지, 더 축축해지는지 내가 볼 거야. 뭐 이런 거. 향도 한번 맡아보겠어. 사과 향이 처음엔 그윽했는데 향이 없어지는 것 같네. 다시 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과 과정을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을 볼까요? 자, 이렇게 관찰을 다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를 가지고 느낀 점. 아, 다음에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관찰할 거야. 아, 내가 사과 그 색깔이 왜 변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공기 중에 이 사과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씌운다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넣어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방법을 쓸 거야. 자,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느낀 점을 미리 예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관찰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느낀 점을 쓰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느낀 점. 다 관찰하고 나서야 느낀 점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오늘은 보고하는 글, 보고서의 짜임새를 우리가 알아내는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더 보세요. 하은이가 관찰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를 관찰 대상으로 정했고, 2000몇년몇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관찰 기관 아, 기관이래 기예어 관이 되겠죠. 기관, 여기는 대상. 자, 돋보기로 관찰할 거고 만져볼 거고 냄새 맡을 거야. 이거는 관찰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다 짜고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맞게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얻어내고야 말았어요. 사진도 찍었죠? 자, 이걸 보니까 시간에 따라 뭐 하는? 변화하는 관찰 대상의 특징을 잘 여기다 특징을 썼습니다.
관찰,

그 대상의 특징을 무엇으로? 예, 사진. 여기 보면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을 금세 알수 있죠?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했고요. 관찰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했었을까요? 자, 보세요.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함, 촉감과 향은 큰 변화 없음. 이거 다 뭐예요? 나의 느낌인가요?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썼습니다. 예, 변화하는 그 과정을 관찰해야 되고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 즉,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주관적으로. 이러니까 밉다, 예쁘다 이런 용어는 금물. 예, 금지예요. 예. 자, 1시간 뒤에는 이런 모습인데 이걸 설명으로 해놓은 거고요. 2시간 뒤에는 이런 모습인데 설명했고요. 3시간 뒤에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껍질을 깎은 사과의 그 관찰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썼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했죠.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더라. 카더라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썼어요. 어디? 여기 과학 잡지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쓴다? 관찰을 다 끝내놓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씁니다. 여기 간략하게 쓴다는 것은요. 이 보고하는 글, 즉 보고서에는 어떤 것이 생명이에요? 사실의 바탕을 둔 관찰 내용이 생명이죠. 그런데 느낀 점을 마치 주인공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관찰하고 나서 나의 소감, 알아낸 것,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요 정도로 끝내라. 그래서 간략하게 써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라에는 뭐예요? 느낀 점을 라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느낀 점. 뭘 느꼈어요? 아, 보관할 때 공기와 만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걸 내가 알아냈고, 다음에도 또 관찰거리가 있으면 내가 써보고 싶어. 라고 간략하게 썼다는 거죠.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아까 앞에서 쭉 정답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역은 뭐였어요? 관찰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니은은 뭐였어요? 관찰 기간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찰 방법. 나는 관찰 눈으로 할 거야. 돋보기 가지고. 나는 만져볼 거야. 나는 촉감을 이용할 거라고. 나는 후각을 이용할 거야. 아, 자꾸 왜 코털을 그리지? 이제 안 그려야지. 자, 코로 냄새 맡기, 즉 향을 맡아볼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요. 보고서, 즉 보고하는 글의 앞부분이 되겠어요. 예.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라는 겁니다. 자, 가나다라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될까요? 변화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요, 여기 변화가 있네요. 변화가 드러나는 대상을 골랐기 때문에. 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상, 관찰 대상의 특징을 써주면 되겠고요. 대상의 특징을 무엇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거나. 그래서 사진, 또그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해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요, 어떨 때 보면, 와, 매력적으로 잘 그려요. 진짜 같이 그려요. 오히려 사진보다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또 관찰한 내용은 무엇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 반드시 여기 사실 있네요. 사실.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연한 갈색이 드문드문 보임. 이렇게까지 해야지 연한 갈색이 드문드문 보여서 신기했다. 무서웠다. 예뻤다. 뭐 이렇게. 그 말은 없는 게더 나아. 예.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찰 내용을 쓸 때에는 관찰 내용만 쓰라고요. 거기다가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말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이 사진에 대한 사실을 여기다가 쓰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자신의 느낌, 생각을 쓰면 이건 군더더기가 돼. 알겠어요? 예. 이런 거, 예, 그런 거 쓰지 말고 사실만 써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 그림, 사진, 요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예. 라, 관찰한, 라. 예, 뭘까요? 라 볼게요.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 공기와 만나지 않게 해야겠다. 다음에도 궁금한 일이 생기면 또 관찰해 보고 싶다. 이건 뭐라고요? 느낀 점. 네. 여기에 비로소 느낀 점을 써주는 거예요. 아까, 사진 옆에는 느낀 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것 같다. 막 이런 추측의 말 있죠? 이런 것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사진이나 그림에 알맞은 설명, 사실만 써줘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추측성 글을 쓰지 말아라. 예, 이런 말이에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할 때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X표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죠? 사과 향이 없는 것 같다. 뭐뭐한 것 같다. 사과의 겉면이 이상하다. 이거 다 뭐예요? 자신의 추측이고 자신의 느낌이에요. 이런 것은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주관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긴 사용해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관찰 보고서,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종류마다 그 글을 살리게 하는 그 글의 가장 큰 특징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이 제대로 드러나야 되겠죠. 설명하는 글에는 제대로 알려주는 설명이 잘 들어가야겠죠. 자세하게. 이야기는 생명이 뭐예요?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인물들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나게 흘러가야 돼요. 그쵸? 갈등이 또 보이고. 갈등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는 내가 본 거, 내가 냄새 맡은 거, 내가 만져본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먹어본 거, 이대로 그냥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현만 하면 그냥 이 글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글의 종류에 따라 잘 지켜줘야 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이 관찰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요런 것들, 내가 실제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또 들은 것, 예, 귀로 들은 소리, 이것만 그냥 정직하게, 정확하게 넣어만 주면 이 글은 산다. 쉽죠? 자,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할 때, 우리가 또 자료도 수집하죠? 내가 관찰한 것만 말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때 주의할 점 무엇일까요? 자, 관찰한 내용을 쓴그 보고서에는 무엇이 생명이다? 사실이 생명이다. 그리고 정확한 것이 생명이다. 어? 진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도움받을 이 자료 또한 정확해야 돼. 믿을만 해야 돼. 그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출처가 분명하고, 이 출처란 말은 근거라는 얘기예요. 나온 곳. 예. 근거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여야 해.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러네. 누가 봐도 인정해.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 이런 객관적인 자료이고 또 믿을 만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내가 관찰하는 그 주제, 그 주제에 어울리는 맞는 자료인지 이걸 봐야겠죠? 자, 보고하는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무엇이든 간에 이
우리가 보는 글은요, 보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요. 설명하는 글도 그렇죠. 주장하는 글도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고서, 보고하는 글. 이 보고하는 글이 보고서죠. 예. 그 관찰하고 나서 쓴 보고서는 관찰 보고서라고 했어요. 예. 뭐, 여행하고 나서 쓰는 보고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행 보고서예요. 예. 하여튼, 뭔가 알리는 글을 보고서라고 해요. 자. 보고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요. 처음 부분에는 관찰 동기, 그 다음에 대상과 기간, 관찰 방법, 이런 걸 소개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야겠죠? 가운데 부분에는 관찰하고 난그 내용과 결과를 쓰고, 여기에 더해서 자료를 더 가져다가, 알게 된 것도 여기다가 이제 써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죠. 여기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의 바탕으로.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본 대로 사실대로 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런 것 같아. 이런 말. 금물. 금물. 자, 마지막에 느낀 점으로 살짝 간단히 마무리. 자, 보고하는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처음에는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관찰 대상과 기간, 가운데 부분에는 관찰하고 난 내용과 그 결과, 그리고 나중에 여기 수집한 자료, 그죠? 자료 수집한 그 결과도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끝에는 간단하게 느낀 점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을 고쳤을 때가 있어요. 뭐, 막다 썼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러면 고쳐줘야 되겠죠. 보고하는 글을 고쳤을 때 확인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관찰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났나?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썼나? 혹시 나의 느낌이나 추측, 이런 것들을 쓰진 않았나? 사진, 그림 같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나? 그 다음에 낱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알맞은 낱말을 사용했나?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주관적인 표현을 충분히 사용했나? 이런 걸 확인한다. 정답은 나왔죠? 바로 요거네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표현을 충분히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객관적인 표현. 자, 뭐예요? 보라색이다. 파란색이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쵸? 그런데 주관적인 표현.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이런 거. 이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점이 아닌 것은 5번. 예, 주관적으로 쓰면 안 돼요. 자, 봉숭아 기르기. 봉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자 싹이 텄어요. 잎의 개수는 두 개였고요. 색깔은 연한 초록빛이네요. 잎의 크기는 새끼 손톱만큼 정말 작았어요. 싹의 키를 자로 재어봤어요. 3cm였어요.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싹의 겉면은 왠지 거칠거칠할 것 같아. 이런 거안 된다고 했죠. 뭐만 것 같아. 안 된다고 했죠. 만져봐야 돼요. 그쵸? 만져보고, 거칠하지 않네. 부드러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신의 추측이죠. 뭐뭐 한것 같아요. 요건 추측이죠. 요거는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 자, 봉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 대상으로 지금 쓴 겁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봉숭아 씨앗을 심은 후 관찰한 글이다. 봉숭아 싹의 색깔은 연한 초록빛이다. 대상을 관찰한 동기가 드러난 글이다.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 드러나지 않았다. 그쵸? 느낀 점 없죠? 자를 이용해서 싹의 키를 재어보았다. 이거 누가 봐도 3cm야. 그쵸? 이거 객관적인 표현이란 얘기예요. 이런 게. 누가 봐도. 그렇죠? 자, 동기가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여기 3번. 예. 관찰 동기가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봉숭아 물을 드리고 싶어서 봉숭아를 기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서 보고하는 글에 알맞지 않은 표현이 있었어요. 바로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을 써주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59에서 답한, 알맞지 않은 표현을
글에, 보고하는 글에 알맞게 한번 고쳐서 한번 써볼까요? 자, 만져봤더니 부드러웠다. 만져봤더니 거칠거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만져보니.

이 겉면이 부드러웠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적인 표현으로 써주세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책과 만화책은 이것 몇 마리다. 뜻이 비슷한, 뜻이 반대인,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 뭘까요? 아까 자료 수집에 어린이 잡지 나왔잖아요. 책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공기템, 반포미 이게 생각나서 한번 넣어본 문제예요. 자, 반포미 생각하면서 안녕!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 할 때 세 걸음, 드리블 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 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 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 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 예술 분야에서 22배 더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 실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실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0: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늘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주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읽는 게 1번이겠죠. 많이 읽으려면 재밌어야 됩니다. 그 재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저의 재밌는 설명을 들으면서 책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Unless라는 친구 있죠?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Unless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The Giant Squid, 거대 오징어. 이제 잠수부들과 거대 오징어 사이에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잠수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난 우리 최근의 강의에서 알 수 있었죠. 이 거대 오징어를 이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지금 손에 들고 잠수, 이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빙할 수 있는 그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divers approached.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galleon, the galleon, 바로 난파선인 이 과거 스페인에서 사용이 되었던 범선이라고 하죠. galleon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갈레온으로, 범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채로?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도구들 혹은 연장들이 손에 든 채로. 아, 이 범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중이죠. 물속입니다.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이라고 돼 있죠. 사무엘은 try not to. try to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try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냐 하면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 안 하냐 하면 of the fabulous. fabulous라고 하면은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treasure, 보물. 이 굉장한 보물들이 그 난파선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within the shipwreck. 어디 있냐면 난파선 안에 있는. 그렇죠.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만약에 그들이 kraken을 뭐 하지 않는다면, 맞죠? 뭐 하지 않는다면 defeat. 물리치지 못한다면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그들의 모든 노력이나, 맞죠? All of their work, 그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would be, 뭘 것이다.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수고이거든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보물을 가지러 왔는데 보물을 누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오징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물리쳐야 되는데 만약에 못 물리치면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아, 그런데 변수가 또 있네요. 이때까지는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 잠수부들을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냐면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가 didn't wait this time.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잠수부도 물론 거대 오징어 쪽으로 그 난파선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대 오징어가 먼저 접근해 왔다가 되겠죠.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iant squid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이제 가만히 그 난파선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거대 오징어는 had wrapped itself 그 스스로를 무언가를 감쌌습니다. 무엇을 감쌌냐면 around the largest cannon around는 뭐뭐 주변이죠. 뭐 주변이냐면 가장 큰 cannon. cannon이라는 것은 바로 대포입니다. 그 범선 갤리언이죠. 범선에 대포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범선에 있는 대포 중에서 가장 큰 대포 주변을 이렇게 이 잠수부들을 뭔가가 잠수부들을 통해서 뭔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대표 주변 대포인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뭐 하면서 as it guarded the shipwreck 그 보물이 있는 그 난파선을 guarded 뭐 하면서 guard라는 것은 바로 지키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을 방어하면서 오지마 제가 만약에 거대 오징어라면 오지마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이고 있냐면 이렇게 촉수 들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약간 오징어 같죠? 그러면서 이 대포를 막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지마 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사무엘은 wondered,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if it were waiting for them. 그 오징어가 그들을, 즉 잠수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이 오징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약간 위협적인 이 자세로 나오니까 아, 이 오징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 오징어는 looked 뭐처럼 보였냐면 ready for the fight. 전투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오징어가 막 잠수부들을 공격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징어만 딱 봐도 아 이거 공격할 준비 완전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지금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but were they? 그런데 그들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즉, 잠수부들은 지금 연장을 들고 갔잖아요. 이 오징어가 공격을 해온다면 과연 이 잠수부들, 사무엘과 사무엘 삼촌과 사무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0: 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라고 돼 있죠. A cloud of ink라는 것은 먹물입니다. 검은 먹물 혹은 먹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징어 먹물입니다. 먹물이 surrounded the divers 그 잠수부들을 감쌌습니다. 즉 잠수부들은 앞을 봐야 되는데 거대 오징어가 먹물을 쫙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뭔가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면서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라고 돼 있죠. tentacles라고 하면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오징어에게서 나가는 이 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촉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면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잠수부들입니다. 잠수부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뭐 하도록 노력했냐면 in vain, in vain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헛되이 아무 소용 없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징어랑 싸우는데 이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연장도 챙겨가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징어한테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fend 혹은 fend off라는 것은 막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촉수들을 막아내고 맞죠? 공격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이버들 주변을 뭐가 감쌌다고요? 이 검은 먹물, 이 먹물 구름처럼 이 먹물들이 다이버들을 감쌌다가 되겠죠. 어떡합니까?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 보물은 찾아야 되겠고, 근데 오징어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뭔가 이 촉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The fight had only begun. 이제 이 싸움이랑 전투, 즉 거대 오징어와 잠수부들 사이의 싸움이 이제 막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5시간째 싸우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ready losing. 그러나 they, 즉 잠수부들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물속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전투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면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의 이 그물로 할수 있는 것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망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 막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unless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한.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만약에 뭐 하지 않는 한. 그가 지금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이 got to a higher, 더 높은 vantage라는 것은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가지 않는 한. 그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뭔가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좀더 높은 곳으로, 좀더 유리한, 우세한 곳으로 간다면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물을 보았어요. Hanging, 매달려 있는 on the side of the ship. 배의 측면, 맞죠? 이 난파선의 배의 측면에 매달려 있던,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달려 있던 그물을 보았습니다. And quickly climbed up.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표현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unless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문장 속에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tudy, you pass.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것이다. 어떤 시험이 있나 봐요.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혹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unless는 반대입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if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면 unless는 반대입니다.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에는 네가 공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반대예요. 네가 공부를 안 한다면, 여기에 not이 없잖아요. not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unles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는 if not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가 되겠죠. 탈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unless가 있는 문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If not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If you do not study, you will fail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Unless you study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걸 그대로 if not으로 바꾸면은 If you do not study,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nless라는 것은 if와 not을 합쳐둔 것이다. 즉,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헷갈리지 말고 한번, 이글 속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준이 좀 높은 글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곤 하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0: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pproach. Approach.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Fabulous. Fabulous.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n vain. In vain. They searched in vain for the missing treasure. Unless. Unless.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는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왜 골랐냐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너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글쓰기라거나 말하기를 할 때요. 특히 글쓰기 할 때는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아, 이 단어를 잘못 썼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발음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lose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loose입니다. 아, lose와 loose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ten lose their key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lose their keys, 그들의 열쇠를 lose한답니다. lose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뭐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 집에는 요즘 이렇게 키패드가 있지만 어쨌든 열쇠로 뭔가 열 수 있는 사물함 열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열쇠를 잃어버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읽을 때는 lose라고 하고요. lose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잃다 라는 거. lose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My shoes are loos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lose가 아니고 loose 발음이 납니다. 나의 신발은 어떻다? loose하다. loose가 뭐냐면 어? 신발이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바로 헐렁한, 느슨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O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헐렁한, 느슨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현역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단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 단원에서 중요했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먼저 국어 3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무엇이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쪽의 핵심 정리를 보면 첫 번째 개념으로 문단 알아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문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모여서, 즉,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나타낼 때도, 자, 내 생각은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내 생각은 이거야. 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위에 나와 있는 예시글을 봤을 때,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바로 무슨 문장이냐면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 문장에 덧붙여서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아까 중심 문장이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들을 여러분 설명해 주겠죠. 자, 설명해 주는지 볼까요? 자,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강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에서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중심 문장을 놓습니다. 자, 그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단을 시작할 때는 자, 여기처럼 한 칸이 비워져 있죠? 자, 이렇게 한 칸을 들여쓴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문단이 끝나면, 자, 새로운 문단으로, 더쓸수 있지만, 자, 새로운 문단으로 줄을 바꾸어서 써야 돼요. 자, 줄을 바꾸어서 쓸때 주의할 점,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의 한 칸은 들여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방법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자,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이야기하고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시를 낭송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순서가 우리 3단원에서는 중요를 했는데요.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고르고 그다음에 역할을 정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대본을 보며 연습을 하고 역할극을 발표한 다음에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아, 새롭게 느낀 어떤 재미, 감동 같은 걸 서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우리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는 것, 그 다음에 네칸 만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네 번째로는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 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24쪽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글쓴이가 흥부전에서 감동을 느꼈군요. 자, 이 감동을 느낀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 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아,

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구나. 자, 그런데 왜그 부분이 감동적이었을까? 아, 그 까닭을 보니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글쓴이가 흥부전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5번이 되겠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때,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그럼 빈 칸에 어떤 낱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무언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볼게요. 우리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왜 감동 느꼈는지 까닭을 봤는데, 중간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안 읽어봤어요. 자, 중간 부분을 읽어볼까요?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어라? 지금 우리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글은 내가 흥부전을 읽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문단을 살펴봤었습니다.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여러 개의 문장을 붙여서 합쳐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될 텐데, 중간에 우리 전혀 생각이 다른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제비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우리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이상하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여러분, 하나의 문단 안에는 하나의 생각만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생각이 섞이면 지금 이 글처럼 어라?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3번부터 7번까지는 이 하나의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과학자인 리우 베이클랜드가 발명한 인공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해서 가와 나의 글이 있네요.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우리 가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뒷받침 문장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아, 왜 플라스틱이 좋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 볼까요? 자, 나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우리 아까 맨 위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나의 중심 문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나는 아, 플라스틱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은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 땅이 오염됩니다.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자, 그리고 플라스틱은 이것.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때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좋은 점 이야기했고 나쁜 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면서 자, 이렇게 플라스틱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잘 쓰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내용 확인 문제인데요. 자, 1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된다?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 플라스틱은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1번은 알맞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 맞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은 300년에서 500년 걸린다라고 문장 나와 있었죠? 자, 2번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3번 볼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무겁고 단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문단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가볍다. 자, 단단한 건 맞지만 가볍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3번 알맞지 않습니다. 그럼 4번 볼까요? 플라스틱은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자,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알맞은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볼까요? 플라스틱은 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몇번몇 번인가요?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가의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잘 드러난 문장입니다. 자,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가 문단에서 선생님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다라고 했었죠. 앞에 내 생각은 이거야. 그 이유는 하고 뒤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우리 1번과 2번 중에 중심 문장으로 맞는 것은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는다. 자, 이것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그렇죠. 우리 가문단에 들어 있었는데 바로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어서 6번 보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억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5번 플라스틱이 되겠어요. 그럼 7번 보길까요? 보기의 낱말을 이용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니은. 이처럼 플라스틱은 니은하다. 그래서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때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을 기억해야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어 니은에 들어갈 말, 여기에 있는 낱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가나 문단에서 여러분 두 가지 내용 나왔었어요. 플라스틱의 좋은 점도 나왔었고, 플라스틱의 나쁜 점도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좋은 점, 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자, 좋은 점도 이야기해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나쁜 점에 대한 내용도 문장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 8번, 9번, 10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8번. 자, 이 글에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내용 이해 문제죠. 그건 글을 읽어야 찾을 수 있어요. 1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운동장이 있다. 자, 우리 피구를 하는 운동장 이야기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는 교실.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강당이 있습니다. 피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했지만 어느 장소가 나와 있진 않아요. 자, 알맞지 않고요. 3번,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놀이터가 있다. 자,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4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강당이 있다. 자, 강당은 운동을 하거나 학교의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죠. 5번,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가처럼 한칸 들여쓰기를 한 이유. 자, 우리가 가처럼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문단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한 칸을 들여써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단의 내용이 끝나면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볼 건데요.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문장 찾아서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인데요. 자,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가장 핵심적이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 문장.

적인 그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자, 중심 문장은 대부분 여러분 글에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 있지요. 자, 우리 다양한 장소가 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돼야 그 뒤에 설명해주는 교실 있고 도서관 있고 강당 있고 하는 이 뒷받침 문장이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3단원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해결해보았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회 2단원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4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14쪽으로 다 넘겨보았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이 중요했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시간의 흐름인데요. 자,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주변의 모습 변화 통해 알 수 있고요. 자, 학교에서는 우리 알림장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루 내 생활의 시간의 변화를 알려면 일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진첩, 사진 순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 가족에게 일어난 일, 자, 이런 것 등을 떠올릴 때 우리가 아,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에는 학급 시간표, 생활계획표, 달력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종류대로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자, 그 중에서도 연도, 연대, 시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을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으로, 자, 그 기록에는 글,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연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일기 쓰고, 또는 사진을 찍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연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연표의 뜻 중요합니다. 자, 연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그 순서를 쉽게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만드는 사람이 나타내려는 주제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따라서 이 연표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나의 성장 과정 연표죠. 자, 주제가 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표는요, 직선, 곡선, 반원 등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 이 연표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주제를 정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완성된 연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표에 담긴 내용과 나, 가족, 학교 등의 관련된 역사를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사이의 간격을 보고 아, 한 10년 떨어져 있구나. 아, 5년 떨어져 있구나. 자, 이 시간의 간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빠르게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18쪽입니다. 자, 1번 문제, 위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나와 가족의 사진첩의 사진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 이것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뭔지 정답의 느낌이 오는데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래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나와 가족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 자, 이것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아, 무엇의 흐름이구나. 자, 지금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죠. 이 시간의 흐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첩을 보다 보면 와, 이거 나 완전히 어렸을 때네. 아, 이건 초등학교 입학할 때구나. 아, 내가 그만큼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위 자료

의 방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상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흘렀네. 아, 이 옛날에서 오늘날로 변화되었네. 자, 이런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쓰는 일기 있죠. 일기나 학교생활 알림장을 보면 아, 이날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날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나의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를 떠올려 보는 것. 또는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우리 내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그런 일들을 물어보고 떠올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사례들을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나의 성장 과정이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2번 볼까요? 지역 누리집 살펴보기. 자, 지역 누리집을 살펴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수 없겠죠. 우리가 지역 누리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 지역 누리집을 살펴보죠. 따라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나의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 이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이니까 가장 적절한 거, 상황에 맞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 시간에 무엇하지? 이 시간에 무엇하지? 알수 있는 거, 무엇을 통해 여러분을 아나요? 학교에 가면 바로 확인하는 게 있죠? 바로 시간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우리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오래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시간. 자, 지금보다 이전의 시간이겠죠? 자,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 과거가 될수 있겠죠? 자, 또 옛날. 그리고 어릴 적. 자, 이 단어들은 모두 지금보다 그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비읍이 되겠죠.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훗날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후날, 그러니까 뒤에 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 다가올 날들, 미래를 나타내는 낱말이고요. 2번. 지금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자,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3번, 세기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와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0년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괄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을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이다. 자,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남길 때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연표는 기역에 일어난 일을 니은의 흐름에 따라 늘어놓은 표이다. 자, 연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순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이 바로 연표이죠. 따라서 우리 기역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요? 과거고요. 니은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연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연표. 무엇이 잘못된 설명일까요? 1번 볼까요?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표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합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알수 있는 것.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0: 3번.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수 있어요. 자, 나의 성장 과정을 연표로 한다면, 내가 언제 태어났지? 내가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 하는 내용들을 알수 있겠죠. 자, 따라 3번도 맞고요. 4번. 과거의 일들이 일어난 장소를 지도로 할수 있다? 아니죠. 우리 연표를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10번, 11번은 연결된 문제인데요. 10번부터 볼게요. 위 기역 디귿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내줘야 되는 문제군요. 자, 그러면 주제 정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일 조사하는 거,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 거.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자, 이걸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주제 정해야 되겠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요한 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표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아하, 그럼 그냥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구나. 기역, 니은, 디귿.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자, 위 니은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건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니은 단계가 무엇인지 볼까요? 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진과 동영상이죠.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할때 학교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학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학교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문 등을 찾아봐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지요. 또는 만약에 학교 역사관이 있는 학교라면 그곳에서 기록이나 사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학교에 있는 여러 기념물을 찾아보거나 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사회까지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최종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는요,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자, 민준이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 아까 앞에 확인 문제, 단원평가에서 살펴봤었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 했었는지 잘 떠올려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3단원, 국어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 두 강에 걸쳐서 앞에서 배웠던 지각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탐구와 그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필수 탐구 내용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 탐구 활동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세계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이 판의 경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관련성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누리집을 활용한 탐구 활동들이 요즘에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진과 화산 활동 누리집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누리집이 요즘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미국 지질조사 누리집 그리고 에듀넷의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세계 지도와 함께 화산대와 지진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 유형 버튼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 그래가지고 화산 활동을 딱 설정을 해놓고 화면에 띄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또 설정을 해놓고 지도상에 딱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발생 빈도,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사실 직접 보지 않아도 이미 내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요, 전 세계에 고르게 막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왜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 띠 모양의 부분이 판의 경계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판들이, 크고 작은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지진대, 파란색 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화산대, 빨간색 세모로 표현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모두 특정한 지역에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판의 경계로 나타낸 이 선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느 곳에 또 그 중에서도 많이 분포해 보이세요? 판의 경계를 따라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이 원 모양의 화산대와 지진대가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특별히 불의 고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태평양판 주변에 이렇게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구나 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의 경계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탐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탐구활동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년 동안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 그리고 20년 동안 실제로 화산활동이 활발한 위치를 띄운 다음에 판의 경계와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대부분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에서 알아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기억!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한다. 지진이든 화산 활동이든 전 세계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위치한다. 그것이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이 내용, 이 핵심 내용을 기억하면은 모든 문항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는 보기고요. 니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특정한 지역에 분포한다고요. 디귿,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 지역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판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빗나가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위 탐구 과정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지진대, 그리고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화산대는 둘다 올바른 명칭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형의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런데 왜띠 모양으로 분포했죠? 바로 그것이 판의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이었죠. 이 판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번, 판의 중심부가 아니라 판의 경계다라고 옳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암석에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암석의 풍화가 일단 뭐였죠? 풍화의 정의. 네. 암석이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성분이 변하거나 혹은 잘게 부서지는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서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요인, 선생님과 함께 개념 강의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쭉 읊으실 수 있으신가요? 무엇이었죠? 일단 먼저 물, 심지어는 물도 암석을 쪼갤 수 있다. 그리고 생물, 그리고 지하수와 그리고 압력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공기도 암석과 맞닿으면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기억하면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암석에 스며든 물도 암석을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가 와서 암석의 좁은 틈 사이로 물이 만약에 채워지게 된다면 추운 지역에서는 이 물이 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틈을 조금씩 넓히고 넓히고 넓히면서 암석을 부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니은, 석회암지대를 흐르는 지하수인데요. 이 지하수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석회암이 대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산성 용액과 만나면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회 동굴도 만들고요. 그리고 암석에 뻥 뚫린 구멍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귿, 암석에 있는 철 성분에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게 된다면 녹이 쓴다고 했어요. 우리 뭐 철로 만든 어떤 기차나 깡통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랜 시간 지나면 녹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표면이 붉게 변하잖아요. 그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부스러집니다. 표면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또한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리을, 암석의 틈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 또한 암석을 쪼갤 수 있습니다. 식물이 서서히 서서히 자라면서 암석 틈을 파고들면서 쪼개는 것이죠. 우리가 막 등산을 하면서 나무 뿌리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암석 사이에도 나무가 자라지?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옳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풍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지표에 있는 암석의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 풍화의 정의다라고 아까 함께 정리를 했고요. 2번.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면 암석이 갈라지면서 풍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압력 변화로 인한 풍화 작용의 예시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는요. 압력이 커요. 그래서 압력이 꾹 눌려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이 지반이 융기해서 위로 솟아올라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요. 이 암석도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겉부분이 갈라지면서 막 껍질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러한 풍화작용의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한 작용이 반복된다면 잘게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친다라는 내용 기억하면서 맞는 보기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4번, 지하수가 땅속을 흘러 동굴이 생성되는 것. 이것 또한 풍화의 예시죠. 그래서 석회암 지대를 지날 때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지하 동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풍화의 예시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 공기, 생물 등등의 작용으로 암석에는 풍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화를 표면에서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물이 어떻게 암석을 쪼개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자, 먼저 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어떤 틈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을 거예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얼음으로 얼게 되면은 물일 때보다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틈을 점점 더 벌어지게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암석도 부서지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고요.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라는 내용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기온이 높은 지역과 기온이 낮은 지역 중에서 어디서 더잘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얼음이 얼어야 되잖아요. 열대 지방에서 갑자기 막 얼음이 자연적으로 언다?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아무래도 기온이 높음보다는 얼음으로 얼수 있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서 풍화로 인해서 갈라지게 됐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압력 때문에 커다란 이 암석이 풍화된 예시에 해당하는 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산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 모양처럼 얇게 잘게 부서진 암석들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 한번 지금부터 등산하면서 보시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이것은요, 왜 일어나느냐?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큰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부피가 작게 유지가 됐다가 이게 솟아오르면서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해졌네요. 그러면 부피가 암석도 조금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겉에 감싸고 있었던 이 암석 부분이 판 모양처럼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이것도 암석의 풍화작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억,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면 암석에 가해지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팽창해서 벗겨지는 것이죠.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암석은 지표에 드러나면서 팽창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표에서 팽창한 암석들이 갈라져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암석의 틈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처럼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네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식물의 뿌리도 암석을 잘게 쪼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공기나 물, 심지어 압력의 어떤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 모두 통틀어서 우리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풍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풍화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공기에 닿으면요. 붉은색으로 녹이 스는 것처럼, 그쵸?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암석 중에서도 암석 속에 있는 이 성분이 뭐에 닿았을 때 이렇게 색깔이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암석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광물이 있을 거고요. 여러 성분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녹슨는 거 어떤 작용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암석 속에 있는 붉게 녹슬 수 있는 거 철이었죠, 철. 철 성분이 공기 중에서도 특히나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소와 만나면 이렇게 녹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철이고요. 니은은 공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산소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해결을 해봤고요. 7번입니다.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일단 토양. 토양이 뭐였죠? 한마디로
흙이었어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도 공급해주는 생명의 땅, 생명의 흙을 우리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토양 하면은 이런 역할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바로 토양의 생성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토양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문제 조금 이따가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맞죠? 우리 풍화가 되면은 잘게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굉장히 작은 물질이 되고 그것이 이제 토양을 이루는 주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걸친 풍화의 결과물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이것이 바로 토양의 역할이었죠. 생물에게는 삶의 터전, 식물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디귿,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로 말하면 단 1cm 두께의 흙이 만들어지는데도 약 200여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토양이 한번 오염이 되면은 회복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 소중한 토양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옳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이제 토양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A, B, C, D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짚으면서 생선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기반이 되는 암석이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D, 기반암이라고 불리는 층입니다. 이 기반암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했죠? 그렇죠. 풍화 작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암석이나 더 작은 모래로 이루어진 층, 이 C층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이 C층의 이름은 이제 모질물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C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층이 뭐라고요? 우리 절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D, C, B, A라고 답하면 안 되죠.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겉에 부분인 A. 즉, 표토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모질물이 더 풍화식 작용을 받아서 더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생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생물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또 죽어서 양분이 되고 이런 과정을 오래 거치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이제 아래에 더 집적이 되게 되고요. 또, 뭐 오랜 시간 동안 빗물을 받은 것들 중에서도 여러 성분들이 아래쪽으로 쌓여서 굳어진 2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층 표토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B층이 점점점 두껍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층은 표토층 아래에 있는 심토라고 불리는 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성 순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D, C, 그 다음에 A, B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 부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A는 B에서 빗물이 녹은 물질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층이다? 그게 아니라 B층이 A층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물질 중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나중에 만들어진 층이죠. 따라서 이것은 A와 B가 바뀐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니은, C는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지는 모질물층 맞습니다. 또 D는 풍화를 받아서 생성된 고운흙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단단한 암석이었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 ABC는 토양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ABC를 토양이 생성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양 하면은 항상 생성되는 순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커다란 기반암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점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순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단, 이때 주의할 점은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아래 표토에서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심토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커다란, 아직 풍화가 가장 덜된 그러한 그림을 골라보면요. 바로 기반암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B가 가장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게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이러한 모질물층이 점점점 확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C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질물층에서 더 많이 풍화를 받게 되면요, 이 위쪽에 더 입자가 작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표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뭐 흙을 뒤집고 배설물을 쌓고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성숙한 토양이 되면 될수록 여기서 있는 물질들 중에 빗물에 녹아서 내려가고 또 작은 물질들이 사이를 메우면서 이렇게 집적되는 층, 요 층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A구나. 정답은 B, C, A 순서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우리 대륙이동설. 본강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백엔어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대륙이동설이란 백엔어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처음 주장을 한 어떤 학설입니다. 1913년에 처음 학회에서 주장을 하고 1915년에 책으로 이것을 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20세기 초에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가 주장한 내용 맞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과거에 대륙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다. 과거에 약한 3억 년 전쯤 전에는 이 대륙들이 큰한 덩어리를 이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덩어리를 판게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게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점 이동하고 대륙끼리 서로 멀어지고 갈라져서 현재까지 지금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 대륙 이동설이었죠.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네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 떨어진 두 대륙 간에 해안선이 너무나 정확하게 갈라진 것처럼 일치한다라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화석이 떨어진 대륙 간에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또 떨어진 두 대륙 간에 산맥이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 빙하의 흔적 분포가 일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네 가지나 되는 나름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네 가지 근거는 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였다라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요. 과거에는 한 덩어리였던 커다란 대륙, 그것을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지칭을 했고요. 그러나 베게너는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게너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은 과거에는 판게아라고 해서 서로 붙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륙으로부터 출발해서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대륙이동설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나 다라 중에서 과거와 현재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올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간단하다고 했죠? 판게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덩어리인 이 판게아가 먼저 항상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점점점 갈라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순서대로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지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벌어진 모습을 찾아주시면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좀더 벌어지면 가. 그리고 더 벌어지면 나. 지금 현재의 대륙 분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다라가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10번 문제 설명하면서 네 가지의 근거 설명을 해줬는데요. 한번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데요. 마치 쿠키를 똑 쪼개가지고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갖다 붙여놨더니 해안선이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된 내용이었죠. 두 번째,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원 쪽의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았으니까 이렇게 화석이 동일한 지역에 발견이 된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근거가 되겠고요. 디귿,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빙하 흔적이 잘 연결이 됩니다. 이동한 방향이나 뭐 흔적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 지금은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합쳐놓으니까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리을,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네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북아메리카 대륙에 A, B, C, D, E층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대륙에서 산맥도 똑같이 A, B, C, D, E층이 동일하게 발견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과거에는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수 있겠죠? 정답은 모두 옳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현재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연결을 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현재 이 대륙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이 부분에 빙하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빙하는 현재 남극에 있고 현재 이 부분에는 빙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빙하는 위에서부터 얼음이 쌓이고 중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눈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동한 흔적들을 뭔가 대륙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려간 자국들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현재 대륙이 이동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근거로 사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 선생님이 쭉 설명했거든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떨어진 대륙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지질 구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그 산맥에 쌓인 뭐 지층의 순서라든지 암석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가 갈라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대륙 이동설의 근거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바로 전 문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떨어진 여러 대륙의 빙하 흔적과 분포가 이렇게 남극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맞는 근거였고요. 디귿은요,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구조라는 건데요. 베게너가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당시에는 이 판의 구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 이동하는 힘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아직은 베게너가 모르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했으니까 뭐 과거에는 붙어 있었겠구나라고 볼수 있죠. 정답은 기역 리을입니다.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베게너가 제안한 이름이면서 과거에 한 덩어리,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명칭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1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2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내용들, 오늘은 여러분들

뭐가 올 테니까, 자, 중요하다가 이제 올 것이고, 중요하다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예, be plus important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또.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문장 맨 마지막에, 자, 들어가는 것이, 자, 옳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진 영문의 어구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어때요? 맨 앞에 가짜 주어가 올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인데, 자, 중요하다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긴 부분이, 요게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투부정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앞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다. 자,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지금 한국말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짜 주어가 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자,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it's important. 다음에 요 it를 다시 한번 뒤쪽에다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억하다가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쪽에는 목적어가 왔을 텐데,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왔어요? 바로 또 주어 동사를 달고 왔으니까 목적어가 절의 형태로 왔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까 we should live with nature.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복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뭐가요? For us to remember. 자, 뭘 기억하는 것이죠? 목적어 부분만 기억하세요. That we should live with na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자연을 거스르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자, 물이 흐르는 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든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는 파괴하는 것이고 좋은 의미로는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이제 인간인데, 그래도 그 자연을 너무 많이 거스르게 되면 자, 이제 큰 재앙으로 그것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가주어, 진주어로 구성된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족 전체가 지구상에서 과거에 사라진 것처럼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주어진 영문은 이렇고요. 자, 한글로 먼저 어때요?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자, seem 정도의 동사가 왔겠죠. 예,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부족이라고 하면 tribe고요. 이 단어는 지금 이 All in One 중앙영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여러분께 지금 반복되었던 단어니까 이제는 좀 숙달됐으리라고 봅니다. Who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수명사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국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전자를 저렇게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이제 1번이겠고, 뭐뭐처럼 보인다가 2번이고요. 어차피 덩어리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3번이 되고, 얘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것을 한글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족 전체가 어떠어떠한 것처럼 보이더라. 자, 과거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식의 어순이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영문으로 재구성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죠? 바로 요 보어 부분에 요 시제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부족이 현재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라졌던 시점은 언제예요? 바로 한 시점도 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have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것이 바로 off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치시고요. 자, off는요, 어디 어디에서 떼내는 느낌이잖아요.
오프의 반대가 온이에요. 온은 접촉되어 있는 것이고 오프는 땡.

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어때요? 지구의 표면에서 떼어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어때요?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과거에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of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은 이렇게 from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으니까, 자, on은 붙어 있는 것이고 of는 떼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갖추어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하는 점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문장도 복기가 가능할까요? 자, 어디만 주의하시면 돼요? The whole tribe seems. 그 다음에 요 to 부정사만 주의하시면 되죠? To have disappeared. 그 다음은요, off the face of the earth. 요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깔끔하셨을 것으로 자, 믿고 2번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내용이 어떤가요? 자, 셀리 라이드가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영문으로는 요런 어구들이 자,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글로는 세 개인데 영문으로는 네 개다. 자, 그럼 이제 비동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뭐 했어요? 문장의 기둥과 골격은 이 녀석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요거는 아마 두 단어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셀리 라이드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자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자 요거 다음에 첫 번째 여성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우주에서 여행한 이 여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 지금 여성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your first woman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으니까 얘가 4번이 될 것이고, 자, 이제 한글로는 이게 이제 3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한글 재구성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자, 셀리 라이드가 첫 번째 여성이었다. 우주에서 여행한. 이렇게 되겠고요. 영문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셀리 라이드가 첫 번째 여성이었는데, 자, 우주에서 바로 여행을 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제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요거를 저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썼었냐면 원고를 쓸때 우주에서 여행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 이분이 첫 번째 여성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그런데 우주에서 앞으로 여행을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여행한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한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 뉘앙스를 어감을 전달을 드리면 우주에서 여행을 앞으로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었다가 맞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한글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우주에서 여행한 첫 번째 여성이었다라고 한글로 쓰고 제가 나중에 강의 때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좀 어색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이분이 첫 번째 여성이셨는데요. 우주에서 여행을 아직 안 했어요. 예,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여행을 하게 될첫 번째 여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정확한 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글과 좀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번역하실 때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자, 그러면 암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와 복기. Sally Ride was the first woman to travel in space. 이렇게 되겠죠. 자, 스페이스는 공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잘 아시겠지만 우주 공간을 특히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이 점까지 자, 정리해드리고 4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1번, 2번. 끝이에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니까 요거를 문장 꼬랑지로 보내야겠네요. 3번으로. 그리고 앞쪽에 가짜 주어가 올 거예요. 자, 그러시면 가짜 주어가 맨 앞에 오고, 자, 그 다음에 의미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meaningful인데, 형용사 보호니까 또두 단어로 나뉘겠네요. 비동사와 보어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짜 주어를, 가짜 주어의 진짜 내용이 뭐예요? 꽤 길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녀석이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퍼즐 맞추기 마무리했고요. 한글 퍼즐부터 먼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진짜 주어를 문장 끝으로 쫓아내고, 자, 그 다음에 가짜 주어를 앞에 쓰시면 되고요. 이것은 be plus meaningful 이라고 하는 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암기 복기 하시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it to의 가주어 진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네요. 기억하시고. 내가 뭘 봤어요? 바로 see 다음에 또 구조가 복잡하네요. 자, 목적어의 자리에, 자, 바로 의문사로 구성된 절이 나와 있습니다. 뭘 봤나요? 바로 어떤 하나의 문제가 turned라고 하는 건 전환되는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뭐뭐뭐를 전환시키다의 수동태고요. 전환될 수 있었다.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었죠? 바로 blessing이라고 하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어. 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자,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It was meaningful.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세요. 맨 앞이 뭐였어요? 의미상의 주어. For me.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죠? 봤잖아요. For me to se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see 이하의 절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그 절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이었습니다. How a problem could be turned into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긴 문장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장을 보니까 자, 기둥부터 먼저 우리가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주어 동사가 없네요.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뭐다? 명령문인 것이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따라서 문장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명령문이니까 확인해 보세요부터 나와야 되는데 앞에 부디가 있어요. 이게 please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어순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확인하다는 타동사죠? 따라서 이 아이는 목적어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앞쪽에 지금 긴 덩어리들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역할이 뭐예요? 바로 둘다다 부사적 수식어라는 거예요. 하나는 조건입니다. 확인하는 조건이 뭐예요? 문호 보문 확인해.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양보 상황입니다. 볼 확률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것들은 부사의 구 혹은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디다 배치하실래요? 자, 저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배치하려고 해요. 둘 다, 동사의 앞쪽에 배치해도 상관없고요. 문장 맨 앞에, 그 다음에 둘다 문장 꼬랑지에 배치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1번 앞, 그 다음에 요것은 3번의 뒤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우리가 좀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길다가 무조건 어렵다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다, 복잡한 건 인정하지만, 꼭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도전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1번 부디, please, check. 뭐를요? 색깔을. 그럼 뭐 it's colo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1번 앞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것이 1번 앞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 들어갈까요? 이거는 3번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글부터 먼저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앞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if절은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octopus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바다 밑에서 보신다면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although 이하에 기회가 드물다는 요거 빼고 나면 The chance is very rare.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

0: 기회예요. 바로 자 여기서 원은 문어거든요. 문어를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초보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의미상의 주어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chance for you to see one is very rare 라고 하는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좀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if you see an octopus under the sea, please check its color. Although the chance for you to see one is very rare.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별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죠.
1: It i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we should live with nature. The whole tribe seems to have disappeared off the face of the earth. Sally Ride was the first woman to travel in space. It was meaningful for me to see how a problem could be turned into a blessing. If you see an octopus under the sea, please check its color, although the chance for you to see one is very rare.

0: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부정사와 관련된 두 번째 복습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1: <목소리도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홉 번째 뵙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건축 허가권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사각 승인권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도 핀출되는 부분이고,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뼈대가 되는,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건축 허가권자 관련해서 잡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누가 허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허가권자는 누구냐면요, 시장군수구 청장입니다, 여러분. 시군구.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지으려고 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시군구로 가면 돼요. 서울은 구청에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는 시청에 가면 됩니다. 군은 군청에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을 쥐고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물이라고 해서 대형 건물. 대형 건물은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건축법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형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층수는 몇 층요? 20층. 연면적은 10만 이상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형 건물. 이 대형 건물을 짓죠. 그럴 때는 허가권자가 달라지는데 대형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특별시나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특광시장으로 바뀝니다. 즉 원래 서울의 송파구에서 건물을 지으면요. 잠실에서 건물을 지으면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송파구청장이에요. 근데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송파구청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허가권자 바뀌어버려요. 대형 건물이 되면. 그래서 대형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그걸 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형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으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광시장으로 바뀝니다. 부산에서는 허가권자가 원래 구청장이거든요. 근데 해운대에서 여러분 해운대 가보면 그죠? 추상복합 100층짜리가 있죠. 그죠? LCT라든지 그죠?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광안대교 지나가다 보면 돛대 모형으로 아이파크 지어지는 거 여러분들 TV에도 많이 놓은 거 봤잖아요. 그죠? 그 전부 다 21층이 넘잖아요. 그건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예. 해운대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건 부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래 시군군데 대형 건물일 때는 특광에서 지으면 특광시장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이런 건물을 시군에서 또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안 바뀌고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단,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대형 건물을, 즉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짜리 대형 건물을 특광에서 지으면 허가권자는 특광시장입니다. 시군에서 지으면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허가권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한테 가서 뭐가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전 승인이 시험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군구 허가보다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건물을 짓죠. 허가권은 여전히 누가 지고 있다?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지고는 있는데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좀 전에 한 개를 봤습니다. 대형 건물을 봤는데 그 말고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승인 받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 있고요. 도지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는 뭐 할 뿐이다? 사전 승인을 해줄 뿐이다.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첫 번째가 좀 전에 봤던 대형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이 뭐예요? 층수는 몇 층?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만 이상이 되죠. 그럴 때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인데 도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뭐 했습니까? 내한테 사전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짜리 일정한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인 건물을 그죠? 일반 업무 시설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위락 숙박 공동주택을 짓죠. 그럴 때는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내한테 사전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공고했죠. 거기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대형 건물이죠. 자, 이 두 개, 2번, 3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한 지역에서는 그죠? 일정

규모가 돼야 돼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 숙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산성인을 받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는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규모를 안 따지네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그거는 위락 숙박시설이면 모든 위락 숙박시설이 산성인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좀 제가 좀 쉽게 드리면,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냐면요,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니까 수질로부터 내지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지, 일정 사이즈가 돼야지 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니까 일정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짜리. 근데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보호는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렇죠.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거 환경과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니까 사람의 정서, 마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굳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돼도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따지 안 따져.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 숙박 시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될때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를 했는데 3층 이상의 위락 숙박 시설을 지을 때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3층 이상이 안 해도 돼요. 2층도 돼요. 1층도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 숙박 시설일 때 사전 승인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만 돼도 위락 숙박 시설이면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정서를 다치게 할수 있으니까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학교가 있거든요. 남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1제곱미터의 위락시설로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남자 중학교 앞에 1제곱미터의 위락시설만으로도요, 굳이 1000제곱미터가 안 돼도 교육환경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면적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 보호하려는 객체가 외형 내면 외형이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 받아라.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 내면 내면이다. 정서다. 그래서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 모든 위락 숙박시설이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여기가 도지사 사전 승인이 주류입니다. 한번더 할게요. 자. 시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단, 일부 건물은요, 도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데, 첫 번째가 대형 건물, 몇 층? 21층,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외형이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습니다. 규모 얼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인데, 요 건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일반 업무시설인 사무실에서 1차는 음식점에 가서 회식하고요. 2차는 위락시설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오바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에 못 갑니다. 숙박시설로 가고 나머지는 대리운전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갔다. 이렇게 회식 순서로 기억하시면 건물의 종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일정 사이즈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주환경 보호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이 아니고 정서더라. 그래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숙박시설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요, 얼마 안에 착공을 해야 되냐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허가 받으면 얼마요? 2년입니다, 2년. 원리 원칙이 2년이에요. 공장은 3년인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해버리는데, 자, 의무적 취소가 있고 재량적 취소가 있는데, 의무적 취소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첫 번째, 허가받고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공장은 3년인데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택법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얼마나 착공이 들어가냐면 5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요, 허가 받고 2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착공인데 공사가 불가능해요.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그러면 취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착공되기 전에 경공매로 에이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회복을 못해 가지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취소 사유는 요세 개인데, 첫 번째 기간 몇년 이전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두 번째 공사 완료 불가, 세 번째는 소유권 상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에 따르는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규 위반이죠, 법규 위반. 법규를 위반하죠. 명령 처분에 위반했으니까. 그럴 때는 취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할수 있다. 즉, 재량적 취소 사유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법규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요. 법규를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금표를 위반했습니다. 또는 용적률을 위반했습니다. 아니면 조경을 안 했네요. 이와 같은 각종 법규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해버려가지고 반쯤 지어진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죠. 법규 위반이면 뭐의 가능성이 있나요? 시정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시정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하는데, 그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취소를 해버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면 뭐 때문에 시정 가능성,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취소는 하지 말고 취소를 할수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행위가 시정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취소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정리하면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갑니다. 2년.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했네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건축 허가 제한. 이것도 심해 의외로 잘 되죠. 허가 제한은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입니다. 즉, 요건을 갖추면 허가는 내가 줄수 있는 경우 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한다. 허가가 제한되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허가가 제한돼요. 그럼 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지가 있으면요, 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내 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재산의 자유를 갖다 맞아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무턱대고 제한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자유 제한의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요런 요건을 갖추면 제한합니다. 금지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이잖아요. 제한. 금지가 아닙니다. 제한이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지. 법의 규범에서 그 규정을 둬야 되겠죠. 임의로 제한하는 사람이 임의로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의 근거를 두고 규범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금지가 아니고 뭐예요? 제한이잖아요. 제한. 제한이니까 뭐가?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해야지. 이걸 천년만년을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서 주류는요, 사유하고 기간이 우리 시험에서는 주된 학습의 포인트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제안하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누굽니까? 국장이나 시도가 제안하네요. 어?
누가 없네요? 시군구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권자에는 적어 놓을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방송교재 있죠? 그죠? 방송교재, 건축 허가 제한 파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권자 누굽니까? 시군구죠? 허가권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 시군구는 안 돼요. 누가 합니까?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들. 시군구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래서 시도하고 국장이 제안을 합니다. 허가권자 제안 못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을 갖추면 허가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권입니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허가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는 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제안할 수가 없다.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자, 먼저 시도부터 볼까요? 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사유,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어떤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죠. 그럴 때는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더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제안할 수 있냐면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환경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요청한 경우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장관이 건축 허가를 제안할 수는 없죠. 장관 안 돼요. 장관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뭘 해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정리하면요. 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제한하는데? 라고 하니까 허가권자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 누구요? 시도.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 위에 누구요? 국장. 국토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보니까 특히란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일반적인 사유로 제한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기본권 제한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해라. 장관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장관 안 돼. 장관은 안 됩니다. 장관은 국방이나 문화재, 환경 등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고 싶으면 직접 제한 안 되고 누구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죠. 그럼 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허가 제한권자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는 제한이 안 된다고요? 허가권자. 자, 그래서 시도나 국장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시도죠.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나 착공을 제안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내 국민의 재산권 건물 못 짓게 내가 제안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국장은 그 보고가 들어왔죠. 그 제안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안이잖아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 제안이잖아요. 그 제안이 과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야, 제안한 거 풀어.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누구만 합니까? 시도지사만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 제안한 내용을 보고 그 제안이 기본권 제안이니까 그게 과하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제안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가 제안에서 제가 두 개가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유죠, 사유. 사유. 그래서 누구? 시도, 국장이 특히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제안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허가 제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년. 별거 아닌데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연장이 돼요. 한 번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몇 년?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허가 제한할 때 주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시도는 제한권자네요. 국장 시도는 건축 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것이 된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자, 제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 시도는 제한권자죠. 허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왜 제한하는지 목적,

그다음에 얼마 동안 자는지 기간을 상세히 정해서 누구한테 통보해주냐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허가권자가 통보를 받았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뭐 하게 된다? 공고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고. 공고를 누가 한다고요? 허가권자가 합니다. 즉, 허가를 제안한 국장이나 시도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군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가 왔죠? 허가 제한한다라고. 그러면 허가권자가 내가 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관할 하는 그 지역에서 여기서는 건축 허가가 제한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니까 그 기간 동안 허가 신청하지 마세요라고 이걸 만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공고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그래서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게끔 국장 시도가 허가권자에게 매주는 방식, 통보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허가와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사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고요? 허가권자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 허가권자 위에, 시군구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 또는 국장. 사유는 특히 필요할 때 합니다. 특히 필요할 때. 장관은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국장한테 요청해야 된다. 만약에 시도가 제안하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제한 기간이 몇 년이 원칙이더라? 2년이 원칙이죠. 근데 연장할 수 있다. 몇 번? 한 번.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제한할 때 절차는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허가를 갖다가 국장 시도가 제안했죠. 그러면 누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왜 줍니까? 네가 통보를 해주는 이유는요. 네가 그걸 밖으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내용을 공고를 하게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거부합니다. 거부. 못 내주겠, 안 돼! 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부! 허가를 아예 배척해버립니다. 자, 사유가 있겠죠? 허가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뭘 거쳤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 건축위원회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쳤어. 허가를 안이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1. 위락 숙박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라고 인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길 건너편이 신도시 같은 데가 보면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이. 그 신도시는 도시가 컴팩트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 하나 건너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옛날에 1990년대 중후반부에 일산 분당 평촌이라고 하는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길 건너편에 이제 상업지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집에서 길만 건너면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업지역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보여요, 안 보여? 집에서 보니까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90년대 중후반부에 그게 사회 문제화 돼가지고 굉장히 언론을 우리가 신문에서 TV에서 보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주부들이요. 그 모텔 짓고 있는데, 내지는 나이트클럽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왜냐면 모텔을 건축하는 사람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지는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재산권인데, 그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이 허가가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든 조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래서 무조건은 안 되고 뭐할 때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모든 시설은 안 돼.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건안 되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 그게 그 지역에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뭘 거쳤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부적합할 때는 허가를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만 해야 됩니까?

0: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어떤 건물 지을 때요? 위락숙박. 근데 이게 좀 전에 뭐 배운 거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그렇죠.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자, 보실래요? 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보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죠? 뭐 지을 때? 위락 숙박 시설을 지을 때. 오, 똑같네? 도의사에 뭘 받아라?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주거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위락 숙박 시설을 짓는데, 좀 전에 본 것은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고, 이거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 승인은 뭐 할 때냐면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인데 위락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사전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는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허가 거부는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위락숙박시설이 들어왔죠. 그럴 때는 뭐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만다? 거부할 때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아 이러면서 내어줄 때는 뭘 거치고 사전 승인을 받고, 못 내주겠다라고 리젝트 거부할 때는 건축인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시험문제 나온 겁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죠. 허가를 거부할 때는 사전 승인을 거쳐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유사 내용인데 쓰는 약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때는 뭘 거쳐야 돼요? 건축인의 심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가 되네요. 침수 우려가 있네요. 그런데 지하층에다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요. 이게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반지하가 침수가 돼서 인명피해를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건축을 안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근거가 이겁니다. 아, 그래서 허가를 거부하는 거.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 지하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거부하는 거. 거부할 때는 뭘 것입니까?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축 허가 관련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거부, 취소 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기 기능사, 전기 기기 이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직류 발전기에 대한 기본 원리와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성과 각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좀더 나가서 우리 발전기에 있는 전기자에 이 코일이 감기는데 이 코일이 어떻게 감기는지 혹은 감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해서 또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포인트는 첫 번째 전기자 권선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기자에 이 권선, 다르게 코일을 어떤 식으로 감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죠? 그게 전기자 권선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 공식, 정확하게는 기전력 공식,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직류 발전기는 실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 전기자 권선법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환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환상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상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로권이라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패로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층권, 여섯 번째 2층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크게 뭐 여섯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와, 뭔가 암기해야 될게 많네,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현재에는 이 여섯 가지 중에 딱세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재에는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쓰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고상권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로권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층권을 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첫 번째 있는 환상권과 세 번째 계로권, 다섯 번째 단층권은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환상권과 고상권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 전기자 모델에 보면 이런 전기자 철심이 있습니다. 이 환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구리선을 감는데 구리선을 이런 식으로 빙글 한 바퀴씩 돌리면서 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환상권을 해서 이 직류 발전기를 돌리니까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겉에 겉부분 요 부분만 전기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개선을 한게이 고상권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전기가 이 코일의 바깥쪽에서만 생기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일을 감을 때 밖에만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고상권이라고 해요. 고상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상권이라는 게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되 굳이 신경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로권과 패로권 이거 살펴볼 건데, 쉽게 말하면 계로권은 뭐냐? 다시 여기 철심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코일을 감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감습니다. 감아야 빙글 와가지고 이렇게 감아주겠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감아주겠죠. 자, 계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시작한 부분과 감는 게 끝나는 부분이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쉽게 말하면 어쨌든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흘려 보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처럼 서로 끊겨져 있다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쓴다? 이두 개를 붙인 패로권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로권은 이 감기 시작한 부분과 감는 게 끝나는 부분이 서로 만나게끔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로권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권과 2층권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전기자 철심에 이 구리선을 감는데 그냥 감으면 고정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홈을 파서, 다르게 슬롯을 파서, 여기다가 구리선을 감아준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 슬롯 하나에, 이 하나에 구리선을 넣으면 얘를 단층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2층권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넣은 게 2층권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층권이 유리할까요? 2층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2층권이 유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해석했을 때 단층권은 2층권보다는 별로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자 권선법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세 가지가 뭐가 있다? 고상권, 폐로권, 2층권이 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따로 한번 적어 볼게요. 고상권, 폐로권, 2층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험에 은근히 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직류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권선법을 골라라. 그러면 이세 개를 기준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암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도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일을 해요.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수로 월급을 받는다. 그죠? 근데 이 월급이 작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아, 월급이 높은 거. 지금 월급이 많은 게 좋다. 그죠? 즉, 페이가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페이가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 나는 월급이 많은 게 좋아요. 고페이가 좋아요.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아, 고상권, 폐로권, 2층권, 바로 기억이 딱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기자 권선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제가 안내를 드린 것과 같이 고페이, 즉, 고상권, 폐로권, 2층권이긴 한데, 여기서 또 세부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전환을 시켜서 조금 이쁘게 구성된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맨 앞에 뭐라 돼 있습니까? 고상권, 폐로권, 2층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고폐이 요거를 다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이 구리선을 어떤 식으로 또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파권과 중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개념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잡을게요. 자, 제가 그림을 여기다가 조금 더 씌우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일을 한번 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 전기자 옆면에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양옆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 전기를 만들어내는 도체라고 해요. 도체. 도체. 아시겠습니까? 도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코일 하나에는 도체가 몇개 있는 거랑 같아요? 한 개, 두개 있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파권과 중권을 좀 살펴볼 건데, 그럼 일단 파권과 중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파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모든 코일을 직렬로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권은요, 대체적으로 코일을 병렬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부분이 이렇게 직렬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코일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실제 전기를 만드는 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할수 있다? 도체. 그래서 구분이 쉽게 하도록 구분이 쉽게 되도록 제가 이렇게 코일 형태를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중권을 보시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 병렬로 된걸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렬로 구성되면은 이 고페이 내부적으로 뭐란다? 파권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병렬로 구성이 돼 있다면 고페이 2층하고 세부적으로 중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는 이 파권이냐 중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기전력의 공식의 형태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권과 중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파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직렬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위에 회로와 아래 회로가 두 개가 병렬인데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우리 앞에 이런 거 했어요. 고페이에서 이가 뭐였습니까? 2층권. 이게 뭡니까? 슬롯이 있으면 도체를 몇개 넣는다? 두개 넣는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도체와 이 도체는 우리가 병렬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2층권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병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외적으로는 싹 다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바꿔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대체적으로 직렬인 건 맞아요. 근데 병렬 회로수가 존재를 합니다. 몇 개요? 기본적으로 두 개요. 뭐 때문에? 2층권 때문에.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박권, 단순히 그냥 박권이라고 한다면 병렬 회로수는 뭐다? 두 개가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박권을 2중으로 더 씌웁니다. 박권에다가 다시 박권한 게 더 쉬워요. 그러면 박권의 병렬 회로수 두 개, 또 박권의 병렬 회로수 두 개. 그럼 전체적으로 병렬 회로수는 몇 개 됩니까? 네 개가 되겠죠. 즉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하냐에 따라서 전체 병렬 회로수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M중 박권의 경우에는 M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중 박권이다 1을 곱해라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다? 그냥 박권이에요. 다르게 그냥 박권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단중 박권이다. 뭐 몇중 이런 언급 없이 그냥 박권이다 혹은 단중 박권이다 하면은 병렬 회로수가 기본적으로 얼마다? 두 개다. 이거를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용도입니다. 이 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 소전류용으로 사용되는 권선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즉, 전기자를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전기자 측면에 있는 도체에서 기전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기전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만큼 전압이 오르고 네 번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압은 4,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전류는요. 아, 여기 전류 I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도 전류 I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때 두 개가 여기서 만나겠죠? 그럼 전류는 2i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압 소전류용으로 쓰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중권과 비교했을 때 고전압 소전류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전기는 실적으로 교류가 되죠. 근데 정류자를 거치면 뭐가 된다고요? 직류가 된다고요. 그럼 이 직류가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브러쉬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병렬 회로수랑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박권은 병렬 회로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러면 일반적인 박권의 브러쉬의 개수도 몇 개가 되겠다?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특히 고전압용으로 쓴다는 거, 요거 시험에 언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체크를 해주시고 병렬 회로수 기본적으로는 몇 개다? 두 개다. 이 두 개는 정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중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권은 대체적으로 병렬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 두 개의 도체는 직렬인데 나머지는 병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얘들은 왜 직렬입니까? 자, 요거죠. 우리 앞에서 봤던 전기자 철심에 자, 코일을 한 바퀴 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실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코일에 우리 도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가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 도체 두 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체크를 하면 얘는 2가 두 번 있네요. 그럼 2만큼 전압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똑같이 I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I, 여기도 I, 여기도 I. 지금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류를 뽑아내면 네 군데니까 4I가 나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 우리가 앞에 박권은 어땠습니까? 전압이 높아요. 전류는
작아요. 그래서 고 전압, 소 전압.

그리고 졸류는 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다발적을 암기하기보다는 요걸 기준으로 들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권의 병렬회로수.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병렬회로수를 일단 A라고 표현하는데 중권은 P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는 극수입니다. 극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좌 N극, S극이 있다. 그죠? 이 극의 개수를 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권은요, 구조적으로 이 병렬회로수가 극수랑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박권은 달랐어요. 박권은 병렬수 몇 개? 기본적으로 두 개. 중권은 어떻다고요? 극수랑 같다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중권도 박권과 마찬가지로 M중, 즉 2중, 3중, 4중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병렬회로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중수, 다르게 우리가 다중도라고 하는데 이 다중도 M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요 기준, 파권은 두 개의 기준, 중권은 단순히 극수와 같은 기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개 더 언급을 하자면 일반적인 중권을 다르게는 뭐라고도 하느냐? 단중중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권이라 나오거나 단중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면 요 기준으로 바로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의 개수. 이 친구는 박권이랑 똑같습니다. 누구랑 같다? 병렬 회로수랑 같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중권이 4극으로 나왔대요. 즉 N극, S극 모든 개수가 4개래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 똑같이 4개, 브러쉬 개수도 4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권은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4극 이상으로 사용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균합판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 잘 언급이 됩니다. 이 균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압을 균일하게 주는 고리라는 친구예요. 실제 이 중권은요, 구조적으로 이 회전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다 보면 각 부분의 전압이 달라져서 과열이나 전기적인 불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뭐다? 균합판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권은 파권이랑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균합판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파권은 균합판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균합판의 역할이 뭐다? 과열 또는 불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험에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자권서법은 고폐일을 쓰더라. 세부적으로 파권과 중권이 있고 파권하면 고전압 용도로 쓴다. 그리고 병렬회로수는 기본적으로 두 개다. 그렇죠? 브러쉬 개수는 병렬회로수랑 같다. 자, 그 반면에 중권은요. 중권은 고전압이 아니라 저전압 용이었고요. 병렬회로수는 주어지는 극수랑 같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권은 박권과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균합판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균합판의 역할은 과열 또는 불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식이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그죠? 자, 보면 자 기전력 E, 자 얘가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정확하게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이 친구는 PZ 파이 해놓고 60A분의 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P가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P는 극수를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N극과 S극의 개수. 자, 그 다음에 Z는 전기자 전체의 도체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는 극당 자속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굉장히 중요해요. 병렬 회로수. 자, 그리고 N은 회전속도, 즉 RPM으로 주어지는 실제 이 전기자의 기계적인 회전 속도를 의미를 하더라. 자,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십니까? 그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피자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피자 파이를 제가 샀어요. 근데 제스라에 60명의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자, 이 60명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골고루 피자를 나눠줘야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N빵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피자 파이를 60명의 아이들한테 N빵으로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이 극수,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수. 자,

그리고 이 병렬 회로 수, 이 요소는요,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60이라는 이 숫자까지. 자, 그래서 P, Z, A, 그리고 60을 묶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로 취급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K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P자파 60A분의 N, 이 공식을 시험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좀더 추가를 시킨 K파이 N 이 공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더. 자, 여기 보면 병렬 회로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자, 파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얼마? 기본적으로 2였어요.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파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보통 파권과 중권이 언급되면 이 병렬 회로수가 얼마인지 따로 주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아, 파권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구나. 그러면 이 A 자리에 2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아요. 그럼 얘가 P랑 같기 때문에 두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된 형태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할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기전력 공식을 쓸 때에는 파권인지 중권인지 시험 지문에 나와 있는 걸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잡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공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가 끝으로 볼 것은 직류 발전기의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자, 실제 이 직류 발전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계좌 전류의 공급이 직류기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느냐, 내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했던 계좌와 전기좌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와 전기좌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타여좌 직류기라고 부르고요. 계좌와 전기좌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좌여좌 직류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계좌와 전기좌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 연결이 되느냐를 가지고 타여좌, 좌여좌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타여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여좌 발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권선이 자, 계좌 전류를 외부에 독립된 직류전에 의해 공급받는 발전기를 말하더라.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께 언급했던 것처럼 계좌와 전기좌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점 쇄선이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직류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 계좌가 자, 얘가 지금 계좌예요. 얘가 지금 전기좌의 간단한 그림 기호인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외부의 별도의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별도로 계좌가 전류를 받는다면 이런 것을 뭘 한다? 타여좌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타여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좌여좌, 즉 계좌와 전기좌가 서로 연결이 된걸볼 건데, 자, 연결하는 방법도 직렬로 연결하는지, 병렬로 연결하는지, 혹은 복합적으로 연결하는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여좌도요, 이 계좌와 전기좌가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분권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분권 발전기는 이 계좌와 전기좌가 병렬로 연결되는 발전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얘가 계좌예요. 얘가 전기좌예요. 회로적으로 봤을 때이두 친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뭐란다?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 전기좌와 계좌가 어떻게 병렬로 접속이 되더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직렬로 연결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기좌와 계좌가 어떻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전기좌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좌가 접속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좀더 나가면 여기 부하도 있는데 이 직권 발전기는요, 전기좌, 그 다음에 계좌, 부하가 모두 직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자, 분권은요, 계좌, 전기좌, 부하가 모두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 구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병렬로 구성이 되면 분권, 직렬로 구성되면 직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직렬과 병렬을 혼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혼합적으로 쓴 것을 복합적으로 썼다.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기자와 계좌가 직병렬 복합으로 접속된 발전기더라.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실제 계좌 권선이 또 어떻게 접속이 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 일단 그림을 이렇게 볼게요. 자, 얘도 계좌고 얘도 계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계좌는 전기자의 직렬로 돼 있네. 얘를 직권 계좌라고 해요. 얘는 여기서 나누어서 접속이 되네. 얘를 분권 계좌라고 합니다. 이 분권 계좌가 어떻게 접속이 되냐에 따라서 외분권 복권, 내분권 복권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만 살펴보면 자 외분권 복권은 뭐냐? 분권이 밖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직권 계좌가 먼저 만나고 이 친구 밖에서 분권 계좌가 만납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하겠다? 외분권 복권. 자 그럼 내분권 복권은 직권 계좌를 만나기 전에 분권이 전기자와 접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분권 계좌가 전기자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직권 계좌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내분권 복권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의 일반적인 기준은요. 이 친구는 크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첫 번째 타여자 발전기. 얘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자여자 발전기 중에 분권 발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여자 발전기 중에 직권 발전기가 우리 시험의 일반적인 친구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이렇게 딱 세 가지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자여자 발전기는 다시 한 번 더 분권, 직권, 복권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의 주된 내용은 자여자 발전기 중에 분권과 직권이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뒤에 가면 이 타여자 발전기,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회로 구성에 따른 특징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차차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전기자 권선을 갚는 방법들을 한번 다루어 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유기기준 공시 그리고 직류 발전기의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요것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터에게 지성쌤입니다. 저는 파트 7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 파트 6 재밌었었죠? 부담됐었지만 실제로 재밌었었죠? 오늘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오십시오. 네, 어쨌든 공부는 하셔야 되니까요. 자, 파트 7의 7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파트 7은 장문 독해인데, 그냥 막 이렇게 밑줄만 쭉 치면서 읽지 마시고, 중요한 키워드를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여백에다가 써두시면서 그렇게 읽어도 괜찮거든요. 뭐, 안 쓰면 안 된다, 눈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7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역시 소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것은 사람 이름 또는 회사 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명, 장소 명 등일 텐데 보통은 사람 이름이라 회사 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 눈에 잘 띄죠. 첫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죠. 눈에 잘 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유명사들은 문제에서 잘 다루기도 합니다. 어떠한 뭐 진위 확인인지 아니면 뭐 추론 문제인지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간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회사명을 활용한 고유명사 등은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 번은 반드시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니셜이 여백에 적어두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있을 때그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혹은 지문에서 같은 고유명사가 나오면 그것은 근거. 정답이든 오답이든 오답이라도 그것을 소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정답이라면 맞힐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막 고통스럽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고유명사는 어차피 해석해서 될게 아니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름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은 윤지성인데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이 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니셜을 그냥 이렇게 적어 두신다면 나중에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Central Station 이니셜을 적어 두시는 겁니다. 고유명사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숫자도 역시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 숫자도 영어가 굉장히 글이 많아도 숫자라는 것은 그 안에 잘 보이는 마치 등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반드시 여백에다가 적어 두시거나 아니 보신 것처럼 그냥 숫자가 잘 눈에 띈다면 체크하시면 돼요.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영어로 적혀 있는 숫자. 뭐 예를 들어서 a decade. 이런 것들은 영어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그 10이란 숫자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그 정보를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위치 찾기용 핵심 단서가 되는 거. 마치 등대처럼 그 영어의 그 바다에서 눈에 딱 띄는 등대처럼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영어로 적힌 숫자는 여백에다가 숫자를 반드시 써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편지를 쓴 날짜가 3월 이렇게 1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글 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연락드릴게요. Tomorrow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Tomorrow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단서에다가 이 3월 2일이라고 써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 등에서 뭐 3월 2일 이런 식으로 뭐 나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빠르게 다시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들 뒤에는 보통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딜레이라든지 problem, 문제점이라든지 damage, 손상이라든지 유감스럽게 뭐 cancel, 취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단서들이 되겠고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런 유형에서 중요하게 되겠고요. 자, 특히 but, 그러나라든지 however 이라든지 아니면 Unfortunately, 이런 식의 단서들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필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자가 누구죠? 출제자잖아요. 필자가 독자에게 강조하는 게 역접의 부사입니다. 필자는 출제자고요. 독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즉,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조하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 표현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에게 연락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당신이 일하게 될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세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부분이요. 약간 저는 토익 문제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귀엽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자마자 아, 이 부분을 찾으라라는 연계 소재구나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r first day는 3월 1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if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으시다면, please contact the head of the department. 부서장에 연락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부서장이냐면, 당신이 합류하게 될 부서의 장이죠. 사전에. 그는 만날 것입니다. 당신을 너의 첫날에 만날 것입니다. 첫날 3월 1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단서에서. 이게 순서대로 딱딱딱 나온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냥 세 번째 단서. 너의 회사의 사장과 미스터 킴이 참석할 것입니다. 미팅에 3월 1일 날. 네. 그러면 사장이 아니라 미스터 킴. 사장은 사장이니까요. 자,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이 당신 부서의 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 가지 소재를 종합했을 때, 아, 이 사람과 네가 일하게 될, 합류하게 될 부서의 장이라는 사람이 같은 관계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납시다. 방에서 만납시다. 어떤 방이냐면 우리가 지난 미팅을 가졌었던 방이 될 텐데요. 자, 두 번째 단서. 역시 떨어져 있습니다. follow up 이라는 것은 차후 미팅 같은 거 말하는 거 있죠? 필요합니다. 라는 동사 기준점으로 regarding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요. 어떤 주제냐면 conference room A에 관련돼서 관련된 토픽들이, 논의된 토픽들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의 지난 미팅 기간 동안에 논의됐었던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미팅 동안에 conference room A에서 논의됐었던 토픽들, 그러면 지난 미팅에 대한 장소가 역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부분들. 우리 지난번에 만났었던 그 장소에서 만나. 그러면 다른 데, 지문의 다른 데에서는 그 장소가 어딘지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굳이 둘러서 말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연계 포인트가 된다. 강조 표현들. 강조는요, 필자가 독자에게 강조하는 거. 필자가 누구? 출제자. 독자가 누구? 여러분들.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게 강조 표현들입니다. 오직 뭐뭐 하는. 오직 대놓고 강조하는 거죠. Even 심지어. 심지어 너마저도. 심지어 셀리마저도 날 떠나갔어요. 셀리를 강조하는 거죠. First 이런 서술 표현들. 첫 번째로, 뭐두 번째로 이런 순서적인 표현도 역시 중요한 소재가 되겠고요. 뭐 특히라든지 아니면 중요한이라든지 아니면 must 반드시라든지 significantly 이런 부사들 아니면 note that please note that 대절을 주목하십시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대놓고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정답의 근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적인 표현들 여러분들 조건을 거는 것은 그것을 달성하시고로써 그것을 연기하겠다라는 출제자의 의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할인이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환불,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 이런 것들. 그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지문 등에서 네, 그 조건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 멤버십이란 단서를 슬쩍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써 연계 포인트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커스터머, 고객들은 받을 것입니다.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개 혹은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한다면 이런 게 조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글에서 연계 지문 등에서 다른 글에서 뭐 미스터 킴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지난번에 당신 가게에서 세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 할인을 받을 자격이 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리 파킹은 가능합니다. 오직 언제만요? 고객들이 그들의 멤버십 카드를 보여줄 때만 가능합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글이나 아니면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 이 주인공이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슬쩍 줍니다. 그러면 연계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자, 티켓들은 환불될 수 없습니다. 이벤트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조건도 역시 if를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절 접속사죠. 역시 일종의 조건이 될수 있겠다라는 점까지요. 자, 그리고 변화되는 거. 과거랑 현재 대비. 문제만 내기 딱 좋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이전 행사는 없었는데 이번 행사 추가가 되었어. 지난 논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장소가 변경되었어. 이런 것들은 역시 두 가지에 대비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라든지 뭐 새롭게라든지 beginning this year 올해부터라든지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라든지 아니면 unlike 무엇과는 다르게 no longer라는 것은 동사를 꾸며주면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unlike 이전의 이벤트들과는 다르게까지, 그죠?
이전의 이벤트를 다르게 하는 것은 이번 이벤트에 무언가가 새롭게 추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언급이 될수 있겠죠. 올해 이벤트는 또한, 네, 또한 특징을 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Food Truck이라든지 아니면 Art Exhibitions 같은 것들을요. 자, 미팅은 이제는. 이제는 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싸우고 남친 혹은 여친이 이렇게 나 진짜 이제는 안 그럴게. 나 이제는 진짜 안 그럴게. 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랬었다라는 게 내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안 그럴게, 달라질게, 바뀔게 얘기하지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생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여기에서 발생되지 않았었다는 소재가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자, 다음 달부터 가게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오픈된 채로 9시까지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다음 달 전까지는 9시까지가 아니라 다른 시점까지였었다라는 것이 역시 내포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7가지 포인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지문, 어떤 지문이든 간에 읽으시면서 잘 표시하시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기사문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기사문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텍 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죠. For August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 숫자에 대한 정보 습관적으로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쓴 날짜도 기준점이기 때문에 7월 12일이죠. 중요한 정보. 숫자에 대한 정보는 써두시는 게 좋다. 늘 말씀드려요. 자, 이번 8월달에 수천 개의 thousands 테크놀로지 디스트리뷰터 유통업체들이요 예상됩니다. 모일 것을 예상이 됩니다. 자, for the annual. 자, annual이라는 것은 매년이라는 빈도적인 표현입니다. 역시 매년 발생된다라는 것도 역시 숫자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매년 발생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벤트인데요. 그것은 특징을 삼습니다. 가장 최신의 혁신들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From more than 120개의 테크 회사들로부터의 혁신들이 되겠습니다. The worldwide라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의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엑스비션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범위의 커팅 엣지 최첨단의 제품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매우 기대가 되는 사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뭐 CA 고유명사 이름 같은 것들은 굳이 읽을 필요 없고요. 이니셜만 잘 잡아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GQ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벤처 타이틀일 텐데 그것은 파일럿의 저니 여정을 따라가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Distant Planets, 다른 먼 행성들로의 여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S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최신의 공개 작품이 되겠죠. 그게 자, Rhythm Master, RMP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게임인데요. 평가를 하는, 자, 무엇을? 플레이어의 뮤지컬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코어디네이션, 조화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 네, 그런 식의 리듬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라는 강조적인 표현, 네, 그리고 무언가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단서도 포함이 되겠죠. 이벤트 조직자는 초대를 할 것입니다. 자, 누구를? 지역의 게이밍 팬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할수 있도록? 이 새로운 제품들을 시도해 볼수 있도록. 그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제품들, 게임들을 시도해 보는 그런 행사가 없었나 봐요. 이 세션은 however, 그러나 역시 역전공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Not this solely라는 것은, solely라는 것은 only라는 표현입니다. Only, solely. 여러분들, 어휘적으로 only, solely, exclusively. 이세 가지 동요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직, only, solely, exclusively. Only, solely, exclusively.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들, only, solely, exclusively. Only, solely, exclusively. 오직, 오직,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것은, 그죠? 즐김을 위한 것만은 아니겠다. After testing the product. 그 제품들을 테스트해본 이후에는 참석자들은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피드백을 줄 것을요. 그들의 선호도에 관련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상당한 재정적인 결과들이 달려 있을지 모르거든. 그것들에 달려 있을지 모르거든요. 추가적인 디테일들이 게재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회사의 웹사이트에 내일 게재가 될 것입니다. 자, 내일이라는 것도 숫자에 대한 표현이죠. 자, 내일은요. 쓴 날짜가 지금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 7월 12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7월 13일 바로 적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 번쯤은 건드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무엇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벤트입니까? Sporting 아니겠고요. 아니겠고요. 아니겠고요. Game Makers의 박람회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어떤 이벤트가 새롭습니까? 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소재가 나왔었었죠. International Performers 없었겠고요. Guided Tour 없었겠고요. 참석자들이 요청받게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줄 것을 그 제품들 관련돼 가지고 네,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무료 아이템들이 배포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에게라는 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건데요. 7월달은 지금 이 기사를 쓴 날짜고요. 네, 실제 행사는 8월달, August라고 지칭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는 오직 지역 회사들이 아니겠고요. Worldwide, 전 세계로부터의 회사들을 초대를 했었다라고 나왔었었겠고요. 자, 무료 제품들을 받게 되겠다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게재가 되겠습니다. 7월 13일. 자, 7월 13일 아까 나왔었었던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왔다 갔다 화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요. 한 시간

시야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바로 시선만 옮기는 거죠. 네. 추가적인 정보들이 내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된 정보들은 반드시 건드리기 때문에 원래 썼었던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13일날이라는 소재에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D번이 정답으로 잡혀집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50번 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고 글인데요. Make every day a special treat.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념합니다. 자, 무엇을? Meaningful. 정말 의미 깊은 순간들을 매일매일 기념합니다. 디저트들과 함께. 그것은 준비가 되는 디저트인데요. 전문적인 베이커스에서 준비되는 네, 그런 디저트이겠습니다. 그게 SH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겠네요. 자, whether인지 아닌지, 있는지 아닌지 간에 접속사죠. 그것이 family gathering이라든지 아니면 get together with a friend. 친구들과의 모임이든지 간에. 즉, 그것이 가족 모임이든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지 간에 네, 또는 workplace, 직장 내 이벤트들이든 간에 우리의 맛있는 creations, 이 창조물들은요,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오형식의 동사로서 모든 상황을 more memorable, 더 기억이 날 만하게, 더 잊혀지지 않을 만하게 만든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why wait? 약간은 구어체 표현인데요. 왜 기다립니까? 이런 식으로서. Why do you wait? 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7, 파트 5에서는 완벽한 문법을 요구하겠지만요. 파트 7의 뭐 이런 글 같은 것들, 광고문, 우리가 평상시에 미국에서 보는 광고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 광고문에서는 당연히 반구어체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 있다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연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다립니까? 특별한 기념식을 왜 기다립니까? Something delightful.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가지고. 그죠? 맛있는. 예를 들어서, 케이크 먹으려고 왜 생일 기다려? 이거죠. 평상시에 사 먹으면 되지? 왜 생일 기다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공합니다. 커스텀 케이크를 제공합니다. 모든 종이 이벤트를 위해 가지고요. Such as weddings, 결혼식, anniversaries, 기념일, company, functions. 자, function은 이벤트란 단어의 다른 단어입니다. 동의어로서 볼수 있어요. 기능도 되겠지만 펑션 자체가 이벤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rewell parties, 작별 행사 등이 되겠죠. 모든 케이크는 신중하게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an be customized, customizing 자체 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온 메시지와 함께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디자인과 함께가 되겠죠. To place order, 주문을 위해서라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 가게로 연락 주십시오. 이러한 전화번호로 between 10시에서 6시 사이에. 네. Bringing joy to every occasion. 모든 행사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회사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의 회사가 지금 광고를 게재했습니까? 라는 것은 보자마자 우리 베이커리 갈수 있겠죠. 빵집입니다. 맛있는 빵집. 자, 151번입니다. 무엇이 지금 명시된 장점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Affordable이라는 것은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다. 가격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reasonable처럼요. 네, reasonable, affordable. 혹은 이제 가격적으로 뭐 cheap, 싸다. 그죠?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의 단어들. 네, attractive. 이런 식의 단어도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가격은 싼 가격이겠죠. 우리 비싼 가격을 매력적이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싸다 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비싸다 말도 없었는데 어쨌든 없었습니다. 자,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나왔었던 소재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지문을 계속해서 한 시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단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없었겠고요. B번 정답이 됐었죠. 딜리버리 무료로 배달된다는 소재도 역시 없었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B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공지 글이 될 텐데. 자, 가볼게요. AT-S사는, 그냥 AT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September 5th. 오늘 9월 5일. 숫자에 대한 정보 적어두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요구됩니다. 필수적입니다.
모든, 자, 숫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필수입니다. 그죠?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포함을 합니다. Basic skills, 기본적인 스킬들이 되겠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타 이웃에 관련된 그런 소재가 되겠고요. 직원들은 어떤 직원인지 후자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직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Certificate, 증명서를 받게 되겠다는 것까지요. 직원들은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겠다. 반드시 강조적인 부사죠. 자, must는요, 실제로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뭐 교과서에서 must랑 have to가 같다.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공부하셨을 분도 계실 텐데, have to보다 must가 훨씬 더 어감적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We must protect our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써. 막 연설에서는 쓸 정도로. 평상시에 must를 여러분들이 막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I must go to the bathroom. 이렇게 얘기하면, okay. Why not? Take your time. Take it easy. 뭐 이런 식으로 써. 당황이 돼요. 어쨌든, 강조하는 조동사로서 체크되어져야 되겠죠. 자, 지금 August 30th까지, 8월 30일까지 등록하셔야 되겠고요. Those도 사람들, 수식받는 대명사로 뭐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Who missed the deadline. 역시 조건이죠. 이 마감 기한을 놓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놓치는 사람들은 합류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이번 분기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 자, 프로그램은 does not guarantee, 보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프로모션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소재는 보통 세모로 표시하시면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호, 내 눈에 익는 기호를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제일 눈에 익거든요. 일반적인 중요한 정보 동그라미, 부정적인 정보 세모.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다른 건 괜찮아요. 뭐 밧줄을 치는 분도 괜찮고요. 이건 정해진 게 없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캐릭터 갑자기 그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써 뭐 하트 그리고 뭐별 그리고 뭐 가능하지만 굳이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but, 그러나, 역시 중요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추천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추천됩니다. Who want to grow, 성장을 원하는 직원들이겠죠. In the company,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으면, 너 승진 보증은 안 돼. 근데 성장 원하지. 이거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은 아니겠죠. 자, 직원들인데요. 이미 벌써 완료했었던 직원들, 유사한 프로그램을 완료했었던 직원들은 may be excused if they submit proof. 그들이 증서를 제시한다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거겠죠, 그죠? Compare to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은 집중을 더 합니다. 역시 작년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The practical skills, 실용적인 스킬들이겠죠? 더 실용적인 스킬들에 집중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소재인지 전체적인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숫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든 신입 사원들 수량 형용사 같은 것들도 역시 일종의 숫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must 조동사를 활용한 그런 표현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그죠? 뭐이 성장 원하면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 완료했으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 그들이 만약에 증서를 제시한다면 말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는 것까지. 뭐, 그냥 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 드리겠네요. 자, 지금 무엇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요. 그것은 오직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Senior employees. 고위 직원들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only라는 게 약간 양면적인데, 이게 지문 속의 only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지문 속의 only는요, 그것을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선택지의 only는요,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정답보다는 함정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무조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에요. 아, only 있으면 소거해야지. 이건 아닙니다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왜? 딱 그것만 지칭하는 거니까. 그것은 오직 가능합니다. 시니어 직원들에게만. 그러면 이것을 살짝만 벗어나도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이 사람들에게만이라고 압축해 놨으니까요. 즉, 지문 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정답 아니겠지만, 지문 내에서 다른 글에서도 오직 시니어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시니어도 참석 가능, 뭐, 주니어도 참석 가능, 그 다음에 뭐, 경영진 참석 가능,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빠르게만 읽고 내가 정답을 빨리 골라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힌 학생들은요, 시니어에게 가능하다.

0: 실제 지문에 시니어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정답이겠네.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야. 이런 함정을 잘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문 내 on이라는 것은 그것을 필자가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소재지만 선택지 on이라는 것은 네, 그것이 살짝만 벗어나도 오답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함정의 소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맨 대신 의무적입니다. 특정 직원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죠. 특정 직원들 그러면 특정 직원에 해당되는 소재가 다른 단어로 paraphrasing 재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입 사원들을 위해 가지고 필수적입니다. 이게 특정 직원에 해당되는 paraphrasing 소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B번, C번, B번은 정답으로 보여지고요. 자, C번은 지금 focus onl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네, 우리 theory라는 게 이론이죠. 그래서 theoretical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에만 집중한다는 것인데,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실용적인 지식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 네, C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다라는 거. D번, it has been discontinued. 네, 그것은 중단된다라는 것도 역시 아니겠습니다. 정답 B번으로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153번입니다. 그 공제 따른다면 무엇이 발생될 것입니까? 만약에 직원이 마감견을 놓친다면. 네, 그들은 자동적으로 다음 달에 등록되겠다. 없었겠고요. 그들은 여전히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참석을. 역시 없었겠고요. Not able to participate. 이번 분기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왔었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겠다라는 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C번.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154번입니다. 무엇이 지금 suggest라는 것은 제안하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서는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재인데 어쨌든 진위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번 프로모션 보증한다. 이거는 없었죠? 프로모션 보증하면 당연히 가죠. 당연히 누구나 가죠. 네. Less useful. 작년보다 덜 유용하다. 이건 딱 봐도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자, more importance. hands-on skill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하는 스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문에 나왔었던 practical, 실용적인 skill이라는 소재를 받는, 네, paraphrasing, 받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내가 직접 하는 실용적인 skill에 집중한다. 정답이 되겠고요. D번은 identical, 동일합니다. 이전의 버전과 역시 아니겠습니다. 변화상이 있을 테니까 C번이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단일 지문 연습해 보셨는데, 7가지 키워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반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내일 연계지문에서 이어나가실 텐데, 연계지문 다들 힘들어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힘들긴 해요. 하지만 저랑 함께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홉 번째 뵙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건축 허가권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사각지 승인권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도 핀출되는 부분이고,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뼈대가 되는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건축 허가권자 관련해서 잡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누가 허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허가권자는 누구냐면요, 시장군수구 청장입니다, 여러분. 시군구.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지으려고 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시군구로 가면 돼요. 서울은 구청에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는 시청에 가면 됩니다. 군은 군청에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군수구 청장이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물이라고 해서 대형 건물. 대형 건물은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건축법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형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층수는 몇 층요? 20층. 연면적은 10만 이상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형 건물. 이 대형 건물을 짓죠. 그럴 때는 허가권자가 달라지는데, 대형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특별시나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특광시장으로 바뀝니다. 즉, 원래 서울의 송파구에서 건물을 지으면요, 잠실에서 건물을 지으면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송파구청장이에요. 근데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송파구청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허가권자가 바뀌어버려요. 대형 건물이 되면. 그래서 대형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그걸 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형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으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광시장으로 바뀝니다. 부산에서는 허가권자가 원래 구청장이거든요. 근데 해운대에서, 여러분 해운대, 해운대 가보면, 그죠? 추상복합 100층짜리가 있죠. 그죠? LCT라든지, 그죠?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광안대교 지나가다 보면 돛대 모형으로 아이파크 지어지는 거 여러분들 TV에도 많이 놓은 거 봤잖아요. 그죠? 그 전부 다 21층이 넘잖아요. 그건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예, 해운대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건 부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래 시군구인데 대형 건물일 때는 특광에서 지으면 특광시장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이런 건물을 시군에서 또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안 바뀌고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단,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대형 건물을, 즉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짜리 대형 건물을 특광에서 지으면 허가권자는 특광시장입니다. 시군에서 지으면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허가권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몇번 나왔는데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한테 가서 뭐가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전 승인이 시험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군구 허가보다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건물을 짓죠. 허가권은 여전히 누가 지고 있다?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지고는 있는데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좀 전에 한 개를 봤습니다. 대형 건물을 봤는데 그 말고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승인 받는 경우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 있고요. 도지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는 뭐할 뿐이다? 사전 승인을 해줄 뿐이다.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첫 번째가 좀 전에 봤던 대형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이 뭐예요? 층수는 몇 층?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만 이상이 되죠. 그럴 때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인데 도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뭐 했습니까? 내한테 사전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짜리 일정한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인 건물을 그죠? 일반 업무 시설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위락 숙박 공동주택을 짓죠. 그럴 때는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내한테 사전 승인 받으세요라고 지정 공고했죠. 거기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대형 건물이죠. 자, 이두 개, 2번, 3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차이점 있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한 지역에서는, 그죠? 일정 규모가 돼야 돼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 숙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전승인을 받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는요,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규모를 안 따지네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그거는 위락 숙박 시설이면 모든 위락 숙박 시설이 사전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좀 제가 쉽게 드리면,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냐면요,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니까 수질로부터 내지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지, 일정 사이즈가 돼야지 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니까 일정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짜리. 근데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보호는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렇죠.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거 환경과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니까 사람의 정서, 마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굳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돼도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따져 안 따져?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 숙박 시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를 했는데 3층 이상의 위락 숙박 시설을 지을 때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3층 이상이 안 해도 돼요. 2층도 돼요. 1층도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 숙박 시설을 때 사전 승인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만 돼도 위락 숙박 시설이면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정서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학교가 있거든요. 남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1제곱미터의 위락시설로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남자 중학교 앞에 1제곱미터의 위락시설만으로도요, 굳이 1000제곱미터가 안 돼도 교육환경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면적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 보호하려는 객체가 외형 내면 외형이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 받아라.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 내면 내면이다. 정서다. 그래서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 모든 위락 숙박 시설이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여기가 도의사 사전 승인이 줄입니다. 한번 더 할게요. 자, 시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단, 일부 건물은요, 도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데, 첫 번째가 대형 건물, 몇 층? 21층,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외형이죠?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습니다. 규모 얼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인데, 이 건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일반 업무시설인 사무실에서 1차는 음식점에 가서 회식하고요, 2차는 위락시설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오바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에 못 갑니다. 숙박시설로 가고 나머지는 대리운전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갔다. 이렇게 회식 순서로 기억하시면 건물의 종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일정 사이즈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주환경 보호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외형이 아니고 정서더라. 그래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 숙박시설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요, 얼마나 착공을 해야 되냐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허가 받으면 얼마요? 2년입니다. 2년. 원리원칙이 2년이에요. 공장은 3년인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건축을 받았죠. 그러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해버리는데, 자, 의무적 취소가 있고 재량적 취소가 있는데, 의무적 취소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의문

입니다. 첫 번째, 허가받고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공장은 3년인데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택법에서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얼마나 착공이 들어가냐면 5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요, 허가받고 2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착공인데 공사가 불가능해요.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그럼 취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착공되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회복을 못 해가지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취소 사유는 세 개인데, 첫 번째, 기간 몇 년? 2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두 번째, 공사 완료 불가. 세 번째는 소유권 상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에 따르는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규 위반이죠, 법규 위반. 법규를 위반하죠. 명령 처분에 위반했으니까. 그럴 때는 취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즉, 재량적 취소 사유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법규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요. 법규를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을 위반했습니다. 또는 용적률을 위반했습니다. 아니면 조경을 안 했네요. 이와 같은 각종 법규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해버려가지고 반쯤 지어진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죠. 법규 위반이면 뭐의 가능성이 있나요? 시정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시정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하는데, 그죠?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취소를 해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면 뭐 때문에 시정 가능성,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취소는 하지 말고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행위가 시정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취소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정리하면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갑니다. 2년.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했네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 제한. 이것도 시험에 의외로 잘 내죠. 허가 제한은요,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입니다. 즉, 요건을 갖추면 허가는 내어 줄 수 있는 경우 내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한다. 허가가 제한되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허가가 제한돼요. 그럼 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지가 있으면요, 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내 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재산권 자유를 갖다 맞아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무특대고 제한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자유 제한의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제한합니다. 금지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이잖아요. 제한. 금지가 아닙니다. 제한이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지. 법의 규범에서 그 규정을 둬야 되겠죠. 임의로 제한하는 사람이 임의로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의 근거를 두고 규범에 따라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금지가 아니고 뭐예요? 제한이잖아요. 제한. 제한이니까 뭐가?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해야지 이걸 천년 만년을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서 주류는요, 사유하고 기간이 우리 시험에서는 주된 학습의 포인트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제안하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누굽니까? 국장이나 시도가 제안하네요. 누가 없네요.

그러면 허가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는 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 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 전화입니다. 자, 먼저 시도부터 볼까요? 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사유,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어떤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죠. 그럴 때는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더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제한할 수 있냐면 국장이 할수 있어요.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환경,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요청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장관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죠. 장관 안 돼요. 장관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뭘 해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정리하면요. 누구는 제안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제안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제안하는데? 라고 하니까 허가권자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 누구요? 시도.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 위에 누구요? 국장. 국토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둘다 지금 보니까 특히란 말이 시험에는 오진 않는데 일반적인 사유로 제한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기본권 제한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해라. 장관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관 안 돼. 장관은 안 됩니다. 장관은 국방이나 문화재, 환경 등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고 싶으면 직접 제한 안 되고 누구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죠? 그럼 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허가 제한권자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는 제한이 안 된다고요? 허가권자. 자, 그래서 시도나 국장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시도죠.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나 착공을 제안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내 국민의 재산권, 건물 못 짓게 내가 제안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국장은 그 보고가 들어왔죠. 그 제안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잖아요. 재산권에서의 자유 제한이잖아요. 그 제한이 과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할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야, 제안한 거 풀어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누구만 합니까? 시도지사만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 제안한 내용을 보고 그 제안이 기본권 제안이니까 그게 과하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제안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가 제안에서 제가 두 개가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유죠, 사유. 사유. 그래서 누구? 시도, 국장이 특히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제한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허가 제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년. 별거 아닌데 많이 나왔습니다. 연장이 돼요. 한 번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몇 년?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허가 제한할 때 주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시도는 제한권자네요. 국장 시도는 건축 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것인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자, 제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 시도는 제한권자죠? 허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왜 제한하는지 목적,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제한하는지 기간을 상세히 정해서 누구한테 통보해주냐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허가권자가 통보를 받았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뭐 하게 된다? 공고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고. 공고를 누가 한다고요? 허가권자가 합니다. 즉, 허가를 제안한 국장이나 시도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군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가 왔죠? 허가 제안한다라고. 그러면 허가권자가 내가 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여기서는 건축 허가가 제한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니까 그 기간 동안 허가 신청하지 마세요라고 이걸 만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공고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그래서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게끔 국장 시도가 허가권자에게 매주는 방식, 통보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허가와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사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고요? 허가권자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 허가권자 위에 시군구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 또는 국장. 사유는 특히 필요할 때 합니다. 특히 필요할 때. 장관은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국장한테 요청해야 된다. 만약에 시도가 제한하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제한기간이 몇 년이 원칙이더라? 2년이 원칙이죠. 근데 연장할 수 있다. 몇 번? 한 번.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제한할 때 절차는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허가를 갖다가 국장 시도가 제안했죠. 그러면 누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왜 줍니까? 네가 통보를 해주는 이유는요, 네가 그걸 밖으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내용을 공고를 하게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거부합니다. 거부. 못 내주겠, 안 돼! 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부! 허가를 아예 배척해버립니다. 자, 사유가 있겠죠? 허가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뭘 거쳤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 건축위원회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쳤어. 허가를 안이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1. 위락 숙박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라고 인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길 건너편이 신도시 같은 데가 보면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이. 그 신도시는 도시가 컴팩트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 하나 건너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옛날에 1990년대 중후반부에 일산 분당 평촌이라고 하는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건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이제 상업지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집에서 길만 건너면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업지역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보여요, 안 보여? 집에서 보니까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90년대 중후반부에 그게 사회 문제화 돼가지고 굉장히 언론을 우리가 신문에서 TV에서 보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주부들이요 그 모텔 짓고 있는데 내지는 나이트클럽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왜냐면 모텔을 건축하는 사람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지는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재산권인데 그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이 허가가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든 조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래서 무조건은 안 되고 막을 때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모든 시설은 안 돼. 업무 시설이라든지 판매실 이런 건안 되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 그게 그 지역에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뭘 거쳤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부적합할 때는 허가를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만 해야 됩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어떤 건물 지을 때요? 위락 숙박. 근데 이게 좀 전에 뭐 배운 거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그렇죠.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자, 보실래요? 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보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죠? 뭐 지을 때? 위락 숙박시설을 지을 때. 오, 똑같네? 도지사의 뭘 받아라? 사전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주거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위락 숙박 시설을 짓는데, 좀 전에 본 것은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고, 이거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 승인은 뭐할 때냐면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인데 위락 숙박 시설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사전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주란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라는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허가 거부는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위락 숙박 시설이 들어왔죠. 그럴 때는 뭐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만다 거부할 때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아 이러면서 내어줄 때는 뭘 거치고 사전 승인을 받고 못 내주겠다라고 리젝트 거부할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버리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니죠. 허가를 거부할 때는 사전 승인을 거쳐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유사 내용인데 쓰는 약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때는 뭘 거쳐야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가 되네요. 침수 우려가 있네요. 근데 지하층에다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요. 이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년 전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반지하가 침수가 돼서 인명피해를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건축을 안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그 근거가 이겁니다. 아, 그래서 허가를 거부하는 거.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에서 지하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거부하는 거. 거부할 때는 뭐 것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거부, 취소 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4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죠. 오늘은 휴일이나 휴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요, 휴일 혹은 휴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relax, relax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relax, lax라는 부분이 느슨한, 긴장을 쫙 푼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re는 다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긴장에서 굳은 몸에 긴장을 쫙 풀다, 편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relax,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relax, R-E-L-A-X, relax. 자, 예문을 보시면요. Just sit down and relax 라고 했습니다. 그냥